8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의 첫 곡은요. 4079님의 신청곡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첫 곡으로 나오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6222님. 와, 첫 곡이 가을스러워. 오, 가을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진짜. 6555님. 아침 9시인데 밤 10시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옥디. 아,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밤 10시처럼 제가 약간 가라앉아 있는 게 지금 첫 그 말을 뗀 게 지금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거의 제가 처음 듣는 느낌이어서 어제 저희 그 언니가 들었는데 너무 낮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깔아놓는다고 그래서 오늘 올릴 테니까요. 텐션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끝나고 바로 이제 또 회사에 출근해야 돼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알람을 맞추고 5분 늦게 일어났더니 다 밀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무서웠지만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8962님이요. 저도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날이면 눈 감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죄송한데 눈이 떠지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천근만근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사연 그 4464번님도 아주머니와 할머니 중간으로 보이면 오히려 양보했을 때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직 양보 안 받아도 되는데 라는 분을 좀 만나기도 할 수 있어서 요거는 진짜 잘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3252님, 저는 가방을 두고 내려서 종점까지 찾으러 간 적 있어요.

0: 그때가 밤 10시가 넘어서 막 논두렁 같은데 컴컴하고 그랬는데 다른 버스 아저씨가 일단 타고 시내까지 나가라고 해서 타고 간적 있어요. 그래도 진짜 다른 버스 아저씨가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논두렁을 걸어올 뻔한 거잖아요. 우선 가방은 꼭 메세요. 진짜 이거 종점까지 이게 무슨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리고요. 오늘 3부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이 노래 어디 갔어로 함께 하는데요. 한때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 통안 나오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노래들이 선곡됐는지 봤는데요. 굉장합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투투는 1과 2분의 1 아닌가요? 반쪽 때문인가 이것도 춤춰야 되는데. Y2K 헤어진 후에. 제목만 들어도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 보내주셨는데요. 노래에 얽힌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삼일제약,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화재보험, 음주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111님의 신청곡 룩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듣고 왔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일하는데 집중도 잘 되고 조용하니 너무 좋네요. 5시까지 열일하고 퇴근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지금 이미 9시가 넘었군요. 혼자 앉아서 일을 한다. 저도 사무실에서 혼자 퇴근 후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외롭긴 한데 뭐 이래야죠.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1478님, 첫음에 마음이 녹아내리네요. 선곡이 아주 미쳤구만요. 팝에 눈뜨기 시작했던 중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래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오늘 지금 사연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반가운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우 님이요. 보라 안 한다고 아, 또 머리 안 감았구만 이라고 하시는데 자기 전에 감는다고요. 자기 전에 감고 아침엔 안 감아요. 그리고 보라를 안 한다고 제가 머리 안 감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첫날만 보라 하는 거고 바로 오늘부터 눈화장 안 했습니다. 나름 그냥 상상해 주세요. 4829님. 130일 아기 육아 중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어서 계속 못 듣다가 라디오에 위로가 필요해서 오랜만에 틀었더니 윤주 언니네요. 아기가 너무 이쁜데 온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130일이면은 이제 좀 그래도 조금 통잠을 자는 시기가 지난 거겠죠? 너무 예쁜데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손목에다가 그거 뭐 아대라고 하나요? 그거 차고 있고 진짜 너무 아 이게 참 부모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엄마가 머리를 안 감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어? 저 엄마였나요? 아유 아무튼 진짜 손목, 발목 뭐 아픈데 하나도 진짜 빠짐없이 아플 텐데 그래도 꼭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 시간도 없겠지만 잠도 좀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903님. 먹기 좋게 수박 자르는 중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바로 먹기 좋게요. 먹을 때마다 매번 자르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으니 한 통 먹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수박 진짜 단 거 먹으면 이래서 여름이 그나마 좋네 생각하는데 맛없는 거 걸리면 내가 이래서 여름이 싫어. 그런 거 있잖아. 연인이 이것 때문에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같은 이유로 그게 수박인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맛을 만났기를. 9010님 남편이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왔는데요. 기념으로 카야잼 10병 사왔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널리고 널린 걸 왜 사왔을까요? 그래놓고 무거워서 딴 건 하나도 못 사왔답니다. 카야잼을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그러면 그냥 너 프로필 카야잼으로 바꿔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카야잼 이걸 사가지고 가면 그래도 내 부인이 참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샀을 거예요. 뭐 이거를 한 놀려봐야지라고 해서 10병 사오는 사람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침마다 맛있게 드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6505님의 신청곡 로빈 시크의 모닝 선.

터커 웬모어의 선번, 그 전에 들었던 곡은 로빈 디크의 모닝선이었습니다. 아, 노래들이 다 너무 살랑살랑 여행을 가고 싶게 하는, 출근길이 여행일 순 없겠죠. 그냥 출근은 출근길입니다. 지금 출장 가서 남편이 카야잼 10병 사왔다는 얘기에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7462님, 카야잼은 먹기라도 하죠. 저희 남편은 베트남 다녀와서 그 대나무로 된 삼각볼 모양의 모자 사왔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럼 옷 사올걸. 아오자이. 그래서 기가 찼어요. 그래, 그럼 그거라도 입으면 잠이라도 자지. 삼각볼 모양의 모자 언제 쓰냐고. 삼각불 모양으로 한 번은 찌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 같은데 한번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사진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날씬해야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살 빼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 잠을 못 잔다고?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날씬하게 자면 되죠, 뭐. 뭐라도 끼워 맞춰야죠. 남편이 그래서 사왔는데. 5285님. 윤주원이 4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이틀 동안 콘서트 다녀오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다시 4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틀 동안 누구의 콘서트를 다녀왔을까요? 피곤하다고 하면 뭐 스탠딩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물도 맞고 막 이랬나요? 4일 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 화이팅 하시고 잠이 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알죠? 오늘 화이팅입니다. 8000님,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요즘 아들이랑 주머니 괴물 잡는 재미에 빠져서 이 날씨에 두세 시간씩 걸었더니 의도치 않게 살이 쭉쭉 빠지네요. 이렇게 신나게 살이 빠질 수도 있군요. 아, 이걸로 이 날씨에 두세 시간을 걸으면 이거 탈수 증상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드님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또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멋진 부모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또 살을 빼는 방법이 있군요. 체크해두겠습니다. 4622님, 직장 동료의 부모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있는 울산으로 가는 중에 과속 카메라에 찍혔어요. 슬픈데, 아 진짜 슬픈데 또 찍힐 건 다 찍히네요. 아, 이게 직장 동료의 부모님에게 이제 빨리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카메라에 찍힐 정도면 너무 빠르게 달리신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이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남수정님, 저희 아빠는 중국 가서 명주 이불을 잔뜩 사왔어요. 우리 엄마 이불집 하는데.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불집을 하는데 명주 이불을 사왔다. 그러면은 요즘에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게 이거야. 한번 비교해서 너도 좀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명주 이불은 갖고 오기도 어려웠을 텐데 진짜. 수정 씨 아버님 멋있어요. 야망남인가? 중국으로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상호님은요. 우리 누나는 호주 유학 연수 다녀올 때 내 선물로 나무 부메랑 사왔는데 쓸모가 없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폭염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45세 이상 약 2,300명의 건강 상태와 날씨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주 심한 폭염을 한번 겪을 때마다 몸의 나이가 약 6개월 더 늙는 것과 비슷한 변화를 나타냈는데, 특히 과체중인 사람이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폭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폭염에는 단순히 덥다고 짜증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모두의 염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더위를 피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김치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의 김치 섭취량은 줄고 있답니다. 하루에 김치를 한 번도 먹지 않은 한국인이 1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외식이나 간편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밥과 국, 반찬을 차려 먹는 식사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김장을 하는 집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죠. 김치를 먹는 방법도 예전과 달라졌는데요. 반찬으로 먹기

운영하고요. 불이 나면 신속 대응반과 진화 헬기를 바로 투입해 초기에 불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와 하천을 미리 확인하고 폭염 속에서 산불을 끄는 대원들의 안전도 챙길 방침인데요. 드론도 적극 활용해 실시간으로 불길의 위치를 살펴 산불에 미리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실 산불은 예방이 더 중요하죠. 라이터나 버너처럼 불을 낼 수 있는 물건은 챙기지 마시고 운전 중 도로 밖으로 담배꽁초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번지는데요. 건조할수록 이것도 잘 발생해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체가 마찰하면서 전자가 이동해 전기가 쌓이는 현상으로 옷을 벗을 때 짜릿하거나 문고리를 잡을 때 따끔한 느낌이 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데비 깁슨의 일렉트릭 유스 듣고 오겠습니다.

0: 데비 깁슨의 일렉트릭 뉴스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거 노래 너무 좋네요. 일렉트릭 뉴스를 100번 정도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의 호킹이면은 전 세계인이 다 따라할 수밖에 없게. 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답은요, 정전기였죠.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은요, 7729님입니다. 예전에 책받침으로 문질러 정전기 일으켜 머리카락 세우기 놀이했던 기억나요. 책받침을 꼭 겨드랑이 사이에 문질문질 해야 하는 거 아시죠? 너무 알죠. 되게 야 냄새나 막 이런 걸로 또 장난치고 이랬었는데 책받침도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고 거기에 또 예쁜 배우분들이나 멋있는 남자분들도 있었나요? 있었죠. 배우분들이. 머리카락 세우기 놀이 이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생기면 꼭 겨드랑이 사이에 문질문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8574님, 저는 정전기 엄청 잘 타서 주유소 가면 꼭 방지패드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진짜. 특히 겨울에. 0608님, 50대 여자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정전기가 잘 생기는데 가끔 아이들이랑도 따닥딱해서 애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별명도 번개맨, 번개걸도 아니고 번개맨이라니. 근데 번개걸은 좀, 번개걸? 번개걸은 약간 좀, 단어가 번개걸. 별론 것 같아요. 번개맨. 번개맨이 조금 더 이렇게 한 번에 흐르는 느낌이 있네요. 선생님, 번개맨으로 가시죠. 그리고 세 분 더 1039님, 서민경님, 유영훈님까지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빠와 남편이 해외에서 사온 선물 시리즈 계속 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불을 사오시는 아버지들이 좀 많아요. 아버지들이 약간 애착 이불을 사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아, 왜 사왔어 이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티를 내지 못해서 여기서만큼 내가 욕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너무 좋다 진짜.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요. 그 전에 들었던 곡은 Kylie Minogue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였습니다. 이 Sea of Love는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0806-8227-279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8227님이요. 찜통 같던 더위가 살짝 꺾이고 약간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살랑이는 바람같이 기분 좋음을 느끼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 가사를 80% 이상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제 노래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만큼 정말 전국을 강타했던 노래죠. 지금 아빠와 남편이 해외에서 사온 쓸데없는 선물 시리즈 같은 거를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데 이불 집 하는데 명주 이불을 사온 아빠가 있었는데 비슷한 분 한 분 또 계십니다. 유기 이사님. 저희 아빠 캄보디아 가서 불쌍머리 불뚜를 사오신 것 같아요. 가방에서 꺼낼 때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심지어 문화재 반출 이런 거인가 해서 세관에도 한번 끌려갔대요. 그리고 우리 집 성당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 불뚜를 모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아빠 입장에서는 종교 대통합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거는 잘 얘기하세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라고. 7890님 언니 저희 아빠는 중국 가셔서 여동생 선물로 짝퉁 가방 엄마 거는 속아서 산 가짜 진주 제 거는 실크 팬티. 아니 실크 팬티가 웬 말이냐고요. 입지도 못했어요. 실크 팬티는 뭐야? 그 거의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뭔가 모르겠어요. 말을 더 붙이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실크 팬티는 가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동생이랑 엄마는 다 가짜였는데 그래도 진짜 실크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아빠가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명한테 뭔가를 불만을 표한 것 같은데 실크 팬티는 뭐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나중에 살 수 있으면 실크 팬티 한번 사서 입어봤으면 좋겠네요. 박시연님이요. 참신하네요. 참담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작가님 많이 화나셨어요. 할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참신할 수 있죠. 실크 팬티 언제 입어봐요. 예. 윤정빈님은요. 아버지가 하나만 파는 스타일이십니다. 저희 아빠는 일본 출장 가서 간장 계란밥용 간장만 캐리어 하나를 채워왔고요. 조식에 나왔는데 그 간장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 다음에 일본 갔을 때도 화과자 같은 걸 엄청 사왔어요. 하나만 엄청 패는 스타일이시군요. 근데 간장 계란밥용이 진짜 특히 맛있는 게 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게 딱 적당한 맛이 있는데 이 맛을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다. 사랑입니다. 많이 갖고 와서 문제지 사랑이에요. 이거는 실크 팬티 아니잖아요. 2451님 저희 남편은 중국

0: 출장에서 비녀를 사왔어요. 그냥 예뻐서 제가 생각이 나서 샀다 하는데 고맙긴 한데 그래도 장식장에 잘 모셔놨는데 색이 까매지고 녹슬려고 해요. 비녀. 야, 이거 진짜 새로운 거 되게 많다. 비녀. 머리 한번 길어가지고 한번 꽂아주세요. 다른 데 꽂을 수 없으니까 머리에 꽂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닦아주시고요. 그래도 남편이 출장 가서 사온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사와라고 다들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분들이 또 비싼 거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2: 정말 쉬지 않고 실크 팬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5223님, 지난달 중국 갔는데 가이드가 실크라고 한 거 절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실크도 아니라고요. 그걸로 만든 팬티라니. 우리 2분까지만 팬티 얘기해요. 3부부터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조

0: 빠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레이싱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간질간질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게 사랑 얘기고 사랑 노래잖아요. 오래된 노래지만 오늘 아침에 막 발매가 되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세련미 넘치는 곡 준비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송창식의 두리두리만 듣겠습니다.

0: 송창식의 두리 두리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죠, 진짜. 되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싶을 때 찾아 듣는 노래인데 오늘 한번 네, 추천을 해봤습니다. 오승환님도요, 으악, 몽글몽글 간질간질. 정정심님, 푸른밤에서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틉니다. 이은희님, 이모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노래. 오, 이모를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노래. 이모가 이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이상우님, 실키 창식. 실크 금지어입니다. 오늘 남은 한 시간, 실크.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경기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음주 후엔 티맵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요, 한때 라디오에 진짜 많이 나왔지만 요즘 도통 안 나오는 노래 들어보는 이 노래 어디 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야, 너무 좋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저 오늘 제 플리에 다 넣었습니다. 오늘 첫 곡부터 시카고의 곡부터 지금 퇴근하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0898님과 679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898님이요. 학생 시절 때 락발라드에 절어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절어있던 표현 참 좋죠. 그 당시 나우나 맥스 등의 앨범이 인기였는데 그중 마이클 런스트락이라는 락그룹도 인기였죠. 이때는 진짜 장르 불문하고 진짜 많은 것들이 인기가 많을 때였고 거의 진짜 황금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았는데 안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나우 막

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막 블링크, 로비 윌리엄스,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싱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막 나오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오늘 남은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진짜 아무도 일 못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춤추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조성현 님이요. 와, 좋아하는 노래가 신청하신 분 감사하게 잘 들을게요 하면서 하트를 막 발사를 해주셨고요. 박서영 님. 뜨악. 또 가슴을 쥐는 노래가 나오네요. 산책하며 걷고 듣고 있습니다. 7216 님도요. 마룬5니 에드시런 위켄드니 해도 역시 노래는 옛날 노래가 좋다. 어르신들이 역시 노래는 배호지 했던 거랑 같은 건가? 마룬5니라는 게 저는 팀 이름이 마룬5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지금 다음 곡도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어떡해. 지금 8760-7550 송신우님의 신청곡인데요. 아, 또 있네요. 안정숙님까지. 8760님이요.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 약속인데요. 성당에서 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슬픈 서약을 나누던 장면. 그리고 그 뒤로 흐르던 잔잔한 이 팝송 기억하세요? 한때 라디오의 엔딩곡으로 많이 들렸는데 요즘은 참 듣기 어렵네요 하셨는데. 야, 이거 진짜 박신양 님이 의사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때. 맞죠? 의사 아니었나요? 뭐, 조폭이었어요? 조폭인데 왜 흰 가운을 입었던 기억이 나지? 깡패 아니에요? 아, 몰라. 깡패 아니면 의사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 노래는 뭐 진짜 야, 이거 아마 노래 다 따라 부르실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카의 굿바이.

제시카의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사까지 보내주고 계세요. 막 그녀를 사랑하고 내지가 모르신다면. 그리고 박경자님이요. 전도연이 의사였어요. 라고 차갑게 보내주셨습니다. 미안해요.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박신양 씨가 깡패였네요. 0059님. 어머머머, 제시카 처음 내 안에서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처음 노래하는 거 들었었어요. 첫사랑 오빠랑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며 듣던 노랜데, 꺄, 옛날 생각나네요. 호프 나왔죠? 호프 나왔습니다. 최희원님, 조규찬님 DJ이셨을 때이 노래 자주 트셨는데, 제시카를 죄슈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아,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작가님이 영화 소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알려 보내주셨는데,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부상을 입어 실려온 붕대투성이 환자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처음 본 것은 한 끈앞풀씩 풀어지는 붕대 속에 감춰진 맑은 눈을 통해서였다. 그녀, 체이주는 의사고 공상두는 조직의 보스였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 봐? 라고 하셨는데 아, 이름이 공상두였군요. 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 번째 노래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손선영님이요. 내 20살 되던 해에 감성 적시며 나오던 노래. 김민종 너무너무 잘생겼던 기억. 그때 같이 듣던 친구들 잘 살고 있지? 라고 하시면서 귀천도에. 진짜. 와, 이거 진짜 두손 들고 노래 들읍시다. 너무 반갑네요. 김민종의 귀천도에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종의 귀천도에 듣고 왔습니다. 야, 이렇게 강렬한 인트로는 처음 들어봐요. 우와! 우와! 이미 인트로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노래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강미애님이요. 기다리둬 다른 사랑을 만나도 괜찮아. 오늘 일하니 말라는 건가요? 아, 노래방 땡긴다. 김은정님. 귀천도에 이 노래 20년 만인 듯. 영화에서처럼 몇백 년 만에 만난 느낌. 그리고 최희연님. 와, 리버브. 물속에서 부르신 것만큼 올해의 그 정말 이 습도가 높은 군붕어가 된 느낌으로 노래를 굉장히 멋지게 불러주셨고요. 김창영님. 고등학교 때 친구랑 남포동 극장에 귀천도에 보러 갔다가 삥 뜯겼던 기억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들도 어설펐던 짜베이였는데 말이죠. 공중파에서 짜베이가 뭐예요. 어설픈 날라리 형아였다. 네. 1진까지는 아니었다. 2진 정도 됐다. 아, 근데 이게 영화였었군요. 영화 OST로 나왔었나 봐요. 0715님이요. 귀천도에 테이프도 샀었죠.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그리고 9629님. 마이크 머리가 미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쵸.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미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박지현님이요. 갑자기 뮤비 생각나요. 민정 오빠 무사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어떤 걸 해도 다 멋있었죠. 그때 김민정 선배님은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7647님. 옛날에는 가요에서 왜 그렇게 하늘을 찾았을까요? 그렇네. 하늘만 허락한 사랑도 있고 외하늘은도 있고. 힘들 땐 하늘을 봐. 힘들 때 하늘을 봐. 여기 또 하늘이네. 하늘에 집착하는 한국 사람에 대해요. 이거 나도 한번 가사에 넣어봐야 되겠다. 1345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음악으로 내 발길을 잡네요. 지금 저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노래들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김은숙님 재연 너무 잘해요. 배우다 배우.

아니에요. 저 짜베이예요. 아, 연기 욕심 있냐고 하시는데 없습니다. 예, 이런 좀 비아냥되는 거 잘합니다. 아, 연기 들어오면 안 하냐. 짜베이 역할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생각나는 또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지 않은 노래 있으면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김유선님의 신청곡 별의 I Think I 듣고 왔습니다. 이야, 이것도 너무 반갑네요.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별언니한테 아이 목소리 같다고, 아가 목소리 같다고 문자했더니 실제로 아가였다라고 왔습니다. 차가운 언니예요. 실제로 아가였다. 21살인가 22살이었대요. 고맙다고, 노래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다고. 김묘선님께 소고기칩 세트 보내드리고요.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선곡되신 모든 분께 소고기칩 세트 보내드립니다. 박진주님이요. 아, 송혜교처럼 머리 옆으로 묶으면 발랄해 보일까봐 따라했던 플라우스. 아, 이때 진짜 송혜교 씨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요. 안 그래도 예쁜데 이 발랄함이 정말 최고였죠. 8572님, 만화책 플라우스 진짜 재미나게 봤는데 라이더가 천년의 내 이상형. 천년의 내 이상형. 오늘 주제와 좀 비슷하네요. 천년 나오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하늘을 찾았을까라고 했더니요. 또 하늘 집착러들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5362님, 이별하면 하늘도 같이 울어줬어요. 하늘이라는 어떤 사람을 하늘을 의인화해서 가사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구혜영님, 신승훈 씨는 심지어 하늘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아, 그렇네요. 하늘 없이 우린 살 수 없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이라는 노래였죠. 지금 이 다음 노래 진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진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일 아무도 못합니다. 이지영님, 정지원님, 0612님의 신청곡인데요. 정지원님이 와, 싸이월드 세대인데요. 그 시절 1위 곡은 프리스타일의 Y 아닌가요?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약간 소주처럼 한잔 싹 들이켜주세요. 커피 알죠? 일하고 있으니까 소주 안 돼요. 프리스타일의 Y 듣겠습니다.

프리스타일의 Y 듣고 왔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진짜 커피 다들 들이키셨어요? 샷 두 개로 해야 됩니다. 두 샷 두 샷. 지금 미니홈피 이야기했더니요. 김명공님이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태연 씨의 눈물 셀카와 함께 써있던 문구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다들 지금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문자를 남겨주시는 듯한 느낌의 글들이 많습니다. 0715님, 옥디 너무 웃겨서 꺼이꺼이 중입니다. 이래서 저희 집 남편이 옥상달빛 라디오 때 좋아했군요. 이제야 알아봐서 죄송. 빠져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그 사실 문자 보내주시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지금 하늘 또 집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하늘은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때 도움을 준다 했더니 김경희 님이요. 하늘은 남자들도 내려줍니다. 라고 또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버블시터즈의 노래까지. 아 지금 다 검색하고 있어요 지금. 일 안 해요 지금.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0915 님. 하늘한테 사랑도 허락받아야죠. 이제 시어머니가 둘이야 지금. 하늘만 허락한 사람 엄정화 선배님까지. 야 지금 하늘 많이 바쁘다고 오늘 유독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지금 다음 노래도 큰일 났습니다. 허이님과 1732님의 신청곡인데요. 1732님이요. 20대 때 중독 노래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라졌다는 게 요즘에 안 들어서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아, 그 중독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날 수 있게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큰일 났네요 진짜. 이거 어떡하죠?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8450님이요. 남편이 차에서 춤추면 미친 분 같다고 절대 하지 말랬는데 이 비트에 어떻게 몸을 안 흔드나요? 어예 신나는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이 신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홍정은님이요. 사무실에서 춤추고 있는 나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는 하지 마시고 발가락 정도만 알죠? 살짝살짝. 9060님 지금 약간 T와 F의 싸움이에요. 자꾸 하늘을 찾는 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라 그런 것 같아요. 자, T 나왔고요. 지금 F는 솔직히 좀 많거든요. T 지금 예, 농업국가라 우리가 하늘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진 분들이 많네요. 여기 정말 상디 너무 행복하시겠다. 지금 또 굉장한 곡 준비됐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어떡하지 이거 지금. 아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유경희님, 5676님, 백진아님의 신청곡인데요. 백진아님이 이 노래가 대히트 쳤을 때는 지겹도록 나왔는데 요즘 통 못 들은 것 같아요. 하, 큰일 났어. 이것도 가사 막 나올 건데. 준비하세요, 여러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 이문세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분위기를 좀... 8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저는 옥상달빛의 김윤주고요. 이번 한 주는 상디 대신에 네, DJ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님도요. 다음 문세 아저씨 어떡해요? 이 분위기 어쩔 건데 문세 아저씨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셨는데 아, 무조건 잘 감당하시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방방 가볍게 뛰어나서도 충분히 멋지게 잘 이어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브리트니 다음에 비욘세 언니, 제니퍼 로페즈 언니까지 언니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지금 내 생각엔 내일까지 줄 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언니들을 이긴 언니

언니들이 있습니다. 오늘 끝곡 굉장히 기대했는데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김수진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딸들이 초등학생 시절 엄청 따라 추던 노래예요. 손가락 위아래 마주치게 하는 그 춤. 요즘은 통 안 들려요 하셨는데 오늘 바로 들려드리고요. 또 일하면서 머리 위로 손가락을 마주칠 수 없다면 일하면서 이렇게 작게 앞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들어야 되니까 저 말 빨리 끝나겠습니다.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으짜라자짜 으짜라자. 내일 아침도 옥상 달빛 김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신인 모델 시절 얼굴이 나오지 않는 발만 쓰는 촬영이 잡혀도 메인 화보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까져 피가 날 만큼 연습했죠. 이 작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아주 작은 역할에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내가 뿌린 진심의 씨앗들이 언젠가 내 인생에서 눈부신 기회로 꼽히는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또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생활 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던 우리한테 휴식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 오늘 아침 창문을 탁 열었는데 세상에 시원한 바람이, 찬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선선한 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열대야는 이제 끝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듯 싶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지. 오늘 아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I can wait.

0: 폴 매카트니 큰 형님의 위로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No more lonely nights. 더 이상 외로운 밤은 없어. 이 노래가 마치 더 이상 열대야는 없어. 이렇게 들려요. 수고했어. 애썼어. 진짜 그동안 고생했어. 물론 아직 그 늦더위가 한 달 정도는 더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은 열대야에서 한 발 빠져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십니까? 한윤아 씨가 끝없는 더위라 생각했는데 계절이 바뀌어가는 걸 하루하루 느끼면서 지혜를 얻어갑니다. 아,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 근데 좀 성급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 이틀 조금 하루 이틀 아침 기온이 조금 낮다고 해서 너무 뭐 다 간 거라고 생각하면 또 한번 고비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이수미 씨가 문세 오빠 왜 코 맹맹이 해요? 혹시 감기? 비염이세요? 아, 제가요 간밤에 잘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어요. 물론 28도, 29도 정도 아주 순하게 틀어놓고 잤는데 그런데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찬바람 불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벗은 채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랬더니 약간 코맹맹이 지금 이상해요? 제 코맹맹이 약간 매력적인데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기 아니고 비염 아닙니다. 자, 8월 11일 오늘 화요일. 오늘은 그동안 폭염으로 한 주 동안이나 쉬었던 그 프로야구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수능까지 이제 한 100일 정도. 아, 딱 100일 남았네. 딱 100일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수험생의 엄마 아빠들이 제가 더 떨려요 하는 문자를 보내셨던데. 아, 이렇게 똑같은 하루입니다만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걸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화요일 아침.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실 원샷 무종 맨 티 어실 원샷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1: 유동 골뱅이.
1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1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거기 오프닝 넘버죠. 대성당의 시대. 예, 대성당의 시대. 이 노래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중세 시대의 그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노트르담드 파리 가운데서 대성당의 시대. 르 똥 더 캐드랄. 극중의 해설자로 나온 그랭구아루 역할의 브루노 벨레티에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오리지널 팀이 한국에 왔을 때 몇 번을 봤는데 뭐 노래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는. 왜냐하면 이게 불어로 불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 팀으로 바뀌어서 공연할 때는 이게 불어였었던 게 대성당의 시대가 왔네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온 거. 조금 다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아, 한국 팀들도 진짜 대단했었고 저는 이 작품이 너무 너무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제가 이 나중에는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 나도 오디션을 좀 못 가. 그러면 무슨 역할의 오디션을 볼까? 이 해설자인 그랭과루 역할이 좋을까? 아니면은 그 꽈지모도 있죠. 예, 그 에스메랄다를 그냥 전폭적으로 짝사랑한 꽈지모도 역할은 어떨까? 근데 그 역할은 좀 목소리가 조금 더 좀 뭐랄까 거칠어야 되고 좀 뭐랄까 두꺼워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아 신부 역할은 어떨까? 신부 역할 하려고 또 그 신부님의 그 노래도 또 막 열심히 따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 나는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작품 국내외 작품으로 해서 봤던 노트르담드 파리 예. 그 감동이 식지 않아서 오래간만에 이 노래 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저씨 휴가 갔다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민정 씨가 오래간만에 오셨나 보다. 아니면 그동안 휴가 다녀오셨나 본데. 그렇죠? 정민정 씨. 저 다녀오는 지 일주일 넘었어요. 네. 언능언능 들어오세요. 최미선 씨, 저도 긴 휴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 문세로 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루틴대로 하루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제 일상으로 다시 다들 이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휴가들 다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략? 아니면 아직 남아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그냥, 예, 여름 휴가라기보다 이제 그 가을 휴가도 참 좋은데. 진짜 괜찮은데 왜냐하면 분주하지 않은 그런 피서지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가을 휴가 또 한번 떠나보고 싶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여름에는 싸이 공연을 제외하고는 콘서트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9월부터 연말까지 공연이 꽤 많아지는데 9월 첫 주말 88 올림픽 공원 잔디마당에서 성시경 씨하고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 오늘은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합정동 쪽에서는 한 400석 규모의 가수랑 관객이 바로바로 이제 눈이 마주칠 정도로 아담한 그런 공연도 있고요. 가수 건희의 공연인데 이 거미가 아니고 건희입니다. 건희. 공연을 앞두고 있는 건희의 노래 한 곡을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에 한 번씩.

와우, 그냥 뭐 저절로 리듬 타게 만드는 The Jacksons의 대표적인 디스코 펑크 히트곡인 Blame It on the Boogie였습니다. 아, 여름바람이 후덥지근하고 덥지만은 않고 살랑살랑 불어주는 여름바람, 그것도 또 좋은데 조지 벤슨과 알자로가 함께하는 Summer Breeze. 와, 여름바람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들죠. 내 마음속에 자스민 향기를 타고 불어와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신발은 하나면 충분했다. 신발이 작아져서 발이 안 들어가면 그때 새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운동화 하나로만 살았다. 최소한의 것으로 충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소비 패턴이 참 많이 변했다. 사고 또 사고, 집에 많은데 또 새로 사는 게 참으로 자연스럽다. 운동화, 집에 많은데 또 산다. 볼펜? 집에 굴러다니는 볼펜이 몇 개인데 그냥 이쁜 거 보면은 또 사게 되고,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운동용품이며 장난감, 애들 장난감 사고 또 사고, 지난번에 산 게 아직 남아있는데 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다. 아, 나는 지난 봄 그 손석희의 질문들, 그 프로그램에 김혜란 작가가 TV 출연하는 걸 보고 그 다음날 바로 두 권이나 샀다. 달려라 아비,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은 여름. 근데 그 아직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뭐 그거 말고도 많다. 어떤 책은 앞부분만 대충 읽고 끝내고, 어떤 건 중간중간에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읽고, 또 어떤 건 사오기만 했지 펼쳐보지도 않은 것도 있으니 저걸 다 언제 다 읽나 생각하면 그것도 또 엄청난 숙제다. 책은 읽는 즐거움 따로 있고 사는 즐거움 따로 있다고도 하지만, 내가 무슨 도서관 관장도 아닌데 책을 이렇게 모아놓기만 해서 무슨 소용인가. 날이 선선해지면 그래도 뭐라도 좀 읽긴 읽어야 할 텐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경림이한테 선물 받은 소설 그 앞에만 읽다가 말았는데 그거부터 읽어볼까? 그게 무슨 작가상 받은 책이었는데

이제 뭐 제목도 가물가물하니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독서는 점점 간헐적 단식이 되고 있다.

조규찬, 박선주, 소중한 너. 이 노래. 이예란 씨가 얼마 전에 TV에서 조규찬, 헤이 두 분이 이 노래 부른 걸 봤는데. 그 맞아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노래를 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규찬 헤이 버전으로 검색을 했는데 음원으로는 아직 정식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서 그냥 그 너튜브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규찬 헤이 부부가 소중한 너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니까 더더욱 잘 어울리지 않아요? 서로에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소중한 너를 부르니까 이제야 뭔가

을 찾은 것 같다. 예. 제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규찬 씨는 국내에서 교수, 그 혜인은 미국에서 교수. 두 분 다 음악하는 사람이고, 두 분 다 음악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 아주 너무나 예 인꼬 부부처럼 아 처럼이란다 인꼬 부부 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예 부부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박경림 씨가 책을 여러 권 사가가지고 와서 그날 모인 멤버들한테 그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책을 각자 한 권씩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받았는데 그 책을 아직 못 읽었습니다. 어쨌든 올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는 그 숙제를 다 맞춰야 되겠죠. 우리 박경림 씨가 이번 주부터 그 토크 콘서트 시작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8월 15일 광복절 연휴 중간에 있는 광복절 날 대구의 아양 아트센터에서 토크 콘서트 그 서막이 시작이 되는군요. 네. 대구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뭐 이렇게 공연을 할 예정인데 이번 토크 콘서트의 제목이 인생 급수. 인생 급수. 그러니까 왜 급수는 물이 이제 필요하니까 급하게 물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특히 마라톤 할 때 이제 중간중간에 물 마시라는 급수 같은 거. 근데 인생 급수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갈증 난 것들 해소해야 되는 아마 그런 면의 토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림 씨가 참 오래간만에 하는 콘서트라서 성황리에 잘 끝나길 기도하겠습니다. 11시 41분 20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문자 메시지 나눌 예정입니다.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고요. 뭐 그래도 한 30분은 안 남았구나.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꼭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그냥 이문세한테 하고 해야 돼.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면 급하게 급수 하듯이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입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노래하는 Stuck on You.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아주 속물적인 그런 여자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 Material Girl, 마돈나의 노래. 이 노래도 참 Like a Virgin하고 같은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고 나란히 빌보드 차트 1위, 2위를 차지했던 아주 대단했던 곡 Material Girl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증이 오늘 많으시네요. 전혜원 씨, 아저씨는 콘서트 계획은 없으세요? 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1월까지 제가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쯤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경태 씨, 형님 진짜 궁금합니다. 형님 노래 중에 이별이야기라는 곡 있잖아요. 가사 중에 탁자 위에 물로 쓰신인지 탁자 위에 눌러 쓰신인지 이게 궁금하다고. 예, 팩트만 말씀드리면 물로 쓰신입니다. 네, 물로 쓰신입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아마 눌러 쓰는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저씨, 저희 집 4살짜리 아기의 자장가는 소녀예요. 요즘 말을 엄청 잘하는데 아저씨가 누군지 맨날 물어봐요. 아저씨가 누구야?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4살 꼬마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5924님. 아이고 참. 야, 너 4살이니? 나는 40년 동안 이상 노래했어. 노래로 먹고 사는 아저씨야.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방송도 하고 아저씨가 남긴 노래. 예. 이 노래. 아이고, 이 노래 저 들으면 잘 텐데 괜찮을까? 자장가라며. 자, 낮잠 자는 시간. 아저씨의 노래야. 소녀.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아유, 한참 노래에 빠져 있었는데 왜 잘라요? 아쉽다. 향미씨 미안해요. 광고 들어야잖아요. 내일도 좋은 노래 가득 가지고 올게요.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 사연 잘 챙겼다가 시간 되는 대로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소개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오늘 20분에게 방송 끝나는 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 여름이 지나간 자리를 들으면서 인사해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

0: 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케어 전남
2: 소담스케어 전남
3: 소담스케어 전남
4: 소담스케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뭐 1, 2도 차이로도 이렇게 또 시원하게 또 느낄 수가 있고, 예.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왜? 입추 다음에 말복이 있겠습니까? 괜히 트렌치코트, 깨죽 재킷 넣지 마. 집어넣으세요. 설레발 금지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방구 김신영입니다. 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더운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정말 가을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오셨고요. 맞아요. 입추가 지났어요. 입추가 지나고 적응의 동물이다. 1, 2도 차이로 바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냥 덥습니다. 그냥 계속 덥고 뭔가 요맘때쯤이면 이제 콧잔등 밑에서 찬바람이 한번 쌩 한번 불어야 되는데 저녁쯤에는 근데 일도 없어요. 그런 게 좀 계속 예, 그러니까 목이 삐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된다. 쳐서가 이제 목이 입이 삐뚤어지는 그때잖아요. 근데 모기도 없어진 거 알죠? 뉴스에 나왔어요. 모기가 없어졌다. 왜? 더워서. 예. 아, 인간이란 동물은 가장 묘하게 즐기다. 예,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설마. 대죽 재킷이랑 코트 꺼내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 예. 10월 1일부터 일단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오프닝을 들으시고 고현희 씨가 정말 절기와 계절은 신이 정한 시계 같아요. 라고. 어머, 어머, 이거 우리 거 맞아요, 선생님? 문자 샵 8000번. 맞습니까? 예. 어, 아,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 모르겠지만, 옆방도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더라고요. 예, 예.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예. 예. 어렵지 않아요. 라디오가 편합니다. 그 느낌상 뭔 말인지 알죠? 예. 어 그리고 어머 벌써 6337번님. 신디 수능 100일 전입니다. 수능 100일주 타령하는 저 철딱선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덥습니다. 수능 볼 때가 좋을 때라는 건 아직 모르겠죠?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 아 올해는 11월 19일 목요일이 수능이에요. 이야 벌써 아유 박도리
1: 네
0: 수능 봤어요?
1: 수능 봤죠.
0: 집순이
2: 저도 봤습니다.
0: 봤어요?
2: 네.
0: 우리 문영 피자님 봤어요? 저만 안 봤어요. 예 MBC DJ 중에 수능 안 본 사람 혹시 있나요? 예. 아 저는 재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그냥 돈을 모아서 그 다음 해에 그 수시 합격자. 예, 그래서 수능을 보지 않았다. 예, 결국엔 보지 않았다. 예, 아무튼 근데 수능이 주변에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봤을 때는 수능이 그렇게 약간 압박이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 예, 수능 100일주 이런 걸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3, 4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사실은 접을까 말까 했는데 선생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입 알트. 입 예술이 펼쳐지는 시간이죠. 세계의 입 퀴즈. 미리 화를 삭히고 고막 청소 해주시기 바라면서 나와 있습니다. 수능 예, 두 분 다 봤죠. 박도리 집순이와 함께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나오세요. 정화의 방곡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4: 삼일제야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워킷
4: 롯데렌탈
0: 오뚜기 카레
3: 백조싱크
4: 유성물산교역
0: 에어비앤비
3: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4: 음주 엔티맵대리
0: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워킷 안전화.
1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8: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17: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1: 왕대박잔치 선물 쏴부르. 무더위 때문에 생겨난 왕짜증, 요 왕짜증을 왕대박 선물로 싹 날려드립니다. 오늘 선물은요, 피부에 수분 충전하세요 보습크림, 매운맛으로 더위 날리세요 김치세트, 고기는 행복이죠 곱창막창 세트 까지 다 드립니다. 이 보습크림, 김치세트, 곱창막창 세트까지 요 한 분께 몰아드리는데요. 아, 나는 이 3종 세트 탐난다 하시는 분들 저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요즘 뭐 여행가는 뭐 기차 안에서 혹은 뭐 차 안에서 정오희망 곡을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퀴즈 주제는요, 바로 도시 이름 맞히기. 자, 제가 설명드리는 도시를 1분 안에 5문제 이상을 맞추면 바로 성공이고요. 선물 3종 세트 바로 드립니다. 하지만 쭉 문제를 읽다가 나 모르겠다 싶으면 빠른 패스 가능하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바로 여행 매니아다. 내가 바로 원제의 하루고, 내가 빠니보틀이고, 내가 곽튜브다시는 정말 각종 도시박사님들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4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 3 듣고 올게요.

0: 네,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 시티 듣고 오셨고요. 왕대밭잔치 선물 사업으로 인생 내비게이션 선생님들 사연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방학 기간이라서 그런가. 예, 보습크림 그리고 김치 세트, 곱창 막창 세트까지 선물 3종 세트 걸려 있고요. 5142번님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여행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바로 방구석 여행 전문가 도전이라고 해주셨고요. 8221번님 여유롭게 연차 날 지역 맞추기도 하고 재미나는 하루를 만들고 싶어요.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라고. 아, 그럼요. 뭐 항상 매일이 어떻게 특별합니까? 그죠? 아, 그 연차 일단 연차 자체가 이벤트 아닌가요? 예, 너무 부럽고요. 9873번님. 아따 6시 내 고향을 해발라게 봐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은 꽉 잡고 있지라. 기회 한번 주실랑가요라고. 아, 그렇죠. 6시 내 고향이라든지 뭐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예,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4254번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도나 도시를 열심히 외운 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 난또 우리 연배라고 중1이에요. 도시 맞추기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또 방학 중인 또 중학교 1학년 학생이구나. 또 궁금해지네. 아, 한번 전화해볼게요. 예, 우리 중학교 1학년.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우리 또 꿈나무.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야, 맞춰야 될 텐데. 왜? 대체적으로 정의 퀴즈들이 똑똑해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의의 왕국이에요.
1: 아, 진짜 있구나.
0: 네, 혹시 뒤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네, 지금 라디오 할수 있어요.
0: 네, 라디오 꺼주세요.
1: 네.
0: 네, 지금이에요, 지금. 네, 스피커폰 안 되고요.
1: 네.
0: 생전화로 해야 됩니다.
1: 네.
0: 이어폰 안 되고. 자,
1: 네.
0: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0: 오.
1: 현중일이라고 김도화이라고 합니다.
0: 김?
1: 오하.
0: 우리 도화.
1: 네.
0: 도화, 예전에 혹시 이모랑 통화한 지 않았었어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미안해요. 예. 이름이 또, 예. 아, 도화 아시안 게임. 예. 이걸 갑자기 생각이 해가지고. 우리 도화군?
1: 네.
0: 계약은 언제 해요?
1: 계약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합니다.
0: 아, 생각보다 빠르다. 다음 주 화요일이어도.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1: 네.
0: 방학 생활은 어때요?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밭해요?
1: 제가 그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거기 학교 가가지고 좀 힘듭니다.
0: 여보세요?
1: 네?
0: 혹시 이어폰이에요?
1: 아니요.
0: 그래요? 두두두둑 해가지고. 네,
1: 네.
0: 휴대폰을 건드리지 마시고. 예,
1: 네.
0: 얌전히. 오케스트라를 해요?
1: 네.
0: 어머, 그럼 무슨 악기를 다뤄요?
1: 저 튜바라는 금관악기 다루고 있습니다.
0: 금관악기 진짜 힘든데? 와, 이거 몇살 때부터 한 거예요?
1: 저 이번에 처음 오케스트라 들어가가지고 불고 있는 거예요.

0: 오, 그러니까요. 이 튜브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 네.
0: 야, 그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한 거예요?
1: 네.
0: 오, 좋다. 이런 건 너무 좋지. 근데 우리 도화군,
1: 네.
0: 일단은 도시 이름은 한번 맞춰보고 싶다. 수도 이름. 관심
1: 네.
0: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도화군 잘 들어봐요. 보습크림이랑 김치 세트랑 곱창 막창 세트 있거든요?
1: 네.
0: 요게 선물 3종 세트가 걸려 있고,
1: 네.
0: 또 도화구는 이모가 쿠폰을 보내줄게요. 아이스크림 쿠폰. 그거 어때요? 여보세요? 오케이. 예. 아, 긴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 이름 맞추기예요. 1분 안에 5문제 맞추면 성공입니다. 자, 모르면 패스해도 돼요. 자, 준비 시작. 자갈치 시장, 해운대로 유명한 관광지는?
1: 우산.
0: 오케이. 자, 빨간 2층 버스가 다니고 템스강이 흐르는 영국의 수도.
1: 영국, 런던.
0: 오케이.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있고 왕갈비로 유명한 도시는?
1: 수원.
0: 오케이.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
1: 시드니.
0: 오케이. 딸기가 유명하고 군입대하는 훈련소가 위치한 도시.
1: 인도? 인도래. 인
0: 자, 물으면 패스해도 돼요.
1: 패스.
0: 오케이. 자, 콜로세움과 트레비 분수로 유명한 이따
1: 로마.
0: 로마 정답 오케이. 오케이. 정답 5개 통과. 오이 좋다. 예, 우리 도화군.
1: 네.
0: 예, 저 엄마랑 같이 있죠?
1: 네.
0: 어머니 표정이 어때요, 지금?
1: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0: 그러면 저뭐 하나라도 우대권이라도 하나 받고. 우리 도화군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1: 사랑합니다.
0: 그래도 아직은 사춘기가 아니고 약간 2.5춘기 정도 되는데, 그
1: 네.
0: 도화군 밑에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형이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1: 형이 있어요.
0: 형! 몇 살이에요, 형은?
1: 지금 고2.
0: 그, 형이랑 아직도 싸워요? 아니면 안 싸워요?
1: 형이 저좀 때립니다. 싸워요, 싸워요. 많이
0: 싸우구나.
1: 싸워요.
0: 형이 이제 군대 가면은 또 형이 또 달라져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주로 싸워요?
1: 그건 잘 모르겠는데,
0: 예. 그냥
1: 형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0: 형이 기분이 좀 언짢으시면 그냥 혼나는 거죠? 예,
1: 네.
0: 이거를 뭐 싸우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 혼남이 있어요. 예, 그러면 형한테 한마디 할래요?
1: 형, 나 때리지 좀 말아줘. 나랑 싸우지 말자.
0: 좋다.
1: 사랑해.
0: 사랑해. 사랑이 너무 많다. 예. 그러면 우리 도화군 보스크림 김치 세트, 곱창 막창 세트에다가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까지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1: 네.
0: 화이팅! 좋다, 좋다. 예. 우리 1212번님이 형한테 사랑해 했으면 끝난 거지라고. 그렇죠. 예. 일단은 중학교 1학년, 역시 정의 퀴즈가 똑똑합니다. 예. 성공이었다까지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이키의 서울, 그리고 수지의 홀리데이까지, 요두곡 듣고 신형나이트로 신명나게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

0: 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자, 신형 나이트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아까 현중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동아 친구와의 통화를 듣고 우리 정의 퀴즈들이 난리 난리 왕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6865번님.
3: 초등학교 2학년 박시호입니다. 저도
2: 도아 형아만큼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뭐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우리 9400번님. 자, 중3 우리 아들 통화를 듣더니 중1은 귀엽지 라고 하네요. 아유 참나 라고 해주셨고요. 3313번님. 제 동생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쁜 신형 누나랑 통화하고 싶대요. 우리 또 동생이 사회생활 많이 배웠다. 예, 우리 누나가 다 키웠다. 예, 말씀드리면서. 자, 계약 전에 방학 특집을 한번, 예, 다음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 화요일 전에, 뭐,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신형 라이트요. 예, 첫 번째 BGM은요. 발바닥 비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버전으로 올롱더 트위스트 갈게요. 컴온!

0: 대기요. 예.
1: 아,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1542번님. 어머, 나 울릉도로 휴가 가는데 켜머 멀미 없길 켜머 멀미가 없을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일단 무조건 드세요. 예, 무조건 부치던가 드시던가. 예, 이거를 먹어도 약간 머리가 아플 때가 있으니까 꼭. 예, 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배에 봉투가 있어요. 검은 봉투가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로. 예, 일단 미리, 예, 미리 가자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한명민 씨 오늘부터 야구 본다. 아, 신나. 신영대에 들어 기분 끌어올려라고. 아, 8월 11일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사실 아 너무.

폭염이어서 사실 진행이 안 됐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예. 아, 요때쯤 예, 정말 입추가 좀 지난 다음에 예, 조금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야구에 집착 센 거. 예, 그래서 박미경 언니가 불러요. 집착!

주지 않겠습니다. 부담 주지 않고 원래 했던 대로만 우리가 연습 달렸던 그때로만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가자 라이어죠. 컴온.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시원해.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어요. 예예 올라가자 라이온즈. 아, 우리 문보라 씨가 신디 출근길에 보도블록 올라타가지고 어머나 휠 긁어먹어서 속이 쓰리지만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오픈나이트로 속상한 마음 풀어볼게요. 오늘도 화이팅 컴온이라고. 아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 안 돼요. 예 이거 할부로 긁어도 세게 들어와요. 예. 내가 다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휠보다는. 예, 예. 그래서 내 무릎이 까지는 게 낫지. 아, 휠 큰일 납니다. 예, 일단은 안 다쳤으면 다행이에요. 예,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9322번님. 정규방송 들을 게 없어서 이곳은 처음으로 문 두드려봅니다. 신영 씨, 반가워요. 어, 경북 경산 재래시장에서 같이 흔들어요. 라고.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저희 MBC예요. MBC. MBC 정규방송 맞습니다. 이게 뭐 파일럿을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기 지금 14년째 여기 지금 이러고 있다. 예, 우리 경산 화이팅! 아, 또 경산도 무지하게 덥죠. 예, 아 잠시만요. 지금 말하는 순간 지금 비트 감별이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되면요. 바로 비트 명예전당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게다가 떡볶이 세트까지. 예, 거기에 뭐 어묵 뭐 세트 있고요. 김말이 세트 있었고요. 떡볶이에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 튀김 세트 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혜원 씨 비트감별합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합니다. 이거 미디엄 템포 되나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한번 신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아, 미디엄 템포냐 아니냐. 예, 한번 가볼게요. 해변의 여인. 자, 우리 김성주 씨 말씀해 주시고요. 탈락! 야, 야, 너무 길다. 예. 바로, 와우! 여름이다! 이거를 했어야죠. 예. 미디엄 템포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기 코나에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바뀐 것 같은데. 우리의 낮은 당신의 밤보다 아름답던가요? 예. 아,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김정순 씨가 정의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곡. 네, 장담합니다. 소스 화려한 거 원하시면 들어주세요. 남성 2인조 키드의 오날리아 가주세요. 중간 전주 2초만 참으면 됩니다. 소스 화려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 오, 지금 2초만 참으면 된다. 키드의 오날리아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오까비야. 네. 나쁘지 않아. 소스 무조건 3박자.

뚱땅 뚜둥 뚜둥 땅땅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전화 나온 줄 알았잖아요. 선생님. 예, 우리 정선님 화이팅까지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 비트는 가야 됩니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갈게요. 렛츠 고! 자, 준비됐나요?

예. 2초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여기 12초 날라갔어요, 선생님. 예, 12초면은 윤이 두 번째 트랙, 예, 반 날라가는 거예요, 12초. 다 날라갔어요. 동...

미나 씨, 초코파이 먹을 준비 됐습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나 최복, 최복, 초코빵, 예, 초코빵까지 저벅저벅 나오가지고 최복, 최복, 초코빵, 예, 초코빵 한번 예 악센트 살려주시고요. 아, 우리 박철홍 씨, 에이핑크 아니죠? 자, 비트 감별 신청합니다. 노이즈 체념 신청합니다. 아, 우리 부장님, 예, 부장님에게 좀 많이 애원하시면서 부탁하네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아리까리한데 신디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롱 씨, 예, 총명하다. 예, 한번 가볼게요. 부장님의 오다죠. 아, 요런 신디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이제 바라면 안 돼요. 예, 내가 또 우리 초롱 씨 때문에 제가 많이 봐줬습니다. 우리 1888번님이 신디가 부장님이라고 좀 길게 들었다. 초롱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예, 우리 1311번님 초롱님 회사에 면은 섰다. 해변의 여인 와 여름이다 전에 끊었습니다. 제가 예,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곡 예, 저는 클럽 H.O.T의 예, 또 이기입니다. 예, 하지만 클럽 H.O.T 팬들 중에 제가 제키 노래를 가장 많이 알지 않을까. 예, 신용나이트는 좀 제키가 좀 예, 정답이지. 예, 제키의 컴백 할게요. 컴백. 자, 집에 아직도 DDR 계신 분들 예, 펼쳐놔. Let's go.

되죠. 예예. 아 예, 클럽 H.O.T. 2기가 예 또 불르는 컴백이었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이정주 씨가 어머 동생 덕분에 오늘부터 정이 1일인데요. 김신영님 반갑습니다. 렛츠고 신나는데요라고. 땡큐. 동생이 예 현명하다 진짜. 예 이런 얘기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정말 동생이 이렇게 하면 억만장자밖에 못 돼요. 예 일단 웰컴 커피 예 커크 갈게요. 웰컴 커크 커피 쿠폰이에요. 땡큐. 예 동생이랑 한 잔씩 이렇게 누나 먹어요. 예, 누나 나눠 드세요. 예, 미안해요. 누나라고 했죠 제가. 예, 나나 먹어요. 안 돼요. 그건 표준 아니에요.

노나 먹어요. 이것도 안 돼요.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1937번님. 초코팡 초코팡 취임새 문자를 언니한테 보낸다는 게 손석희님 라디오에 보냈어요. 어떻게 제 이름 썼어요? 제 이름 썼냐고요. 아이고 복도하면 개망신당해요 정말. 예, 아직도 제가 손석희님을 못 봤어요. 예예. 예. 조금 나올 것 같으면 화장실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예. 껄끄러 껄끄러. 거기다 초코빵을 왜 했어? 내 이름 썼어. 내 이름 썼어. 정화희만 거 얘기했어요. 아, 괜찮아. 혹시 몰라요. 손석희님도 김정수 씨 좋아한 것처럼 신영나의 뜻도 꼼짝꼼짝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다시 듣기로 우리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잠시만요. 우리 9677번님. 이정주 씨 동생이 접니다라고. 땡큐. 들었죠? 예. 제가 나누어 먹으라고 커피 쿠폰 두 장을 드렸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노래 한번 가요. 선생님들. 예. 오늘 라스트 송입니다. 요거 밥에 비벼먹은 너무 맛있지. 예. 놀아줘요. 카레 갈게요. 컴온! 자, 이것이 뭔바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하!

0: 오케이. 어, 예. 우리 9670번님 오늘 저녁은 카레다. 오! 땡큐! 땡큐! 광고 갈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도시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여러분들 신형 나이트 깔끔하게 우리 또 인도 가서 카레 한번 먹었으면은 또 영화관 가서 시원하게 팝콘 한번 먹어야죠. 도경수입니다. 팝콘. 요 노래 듣고요. 3부에 세계 입 퀴즈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처음부터 최고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었답니다. 모국 이스라엘에서 히트한 다음 영어판을 쉽게 낼 줄 알았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줄줄이 퇴짜. 그중엔 모욕을 주며 거절한 것도 있었다죠. 궁리 끝에 인터넷 자가 출판도 해봤지만 몇백 권밖에 팔리지 않았고 겨우겨우 출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쓰고 다듬어서 지금의 책을 낼 수 있었다. 절치부심, 고진감래, 천지급 석학도 그랬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

0: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정의 만곡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바로 A2O May의 Love Got New.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잠시 후에는요, 입으로 하는 예술 시간. 예,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 입 아트의 절정, 세계 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도리.
1: 네.
0: 예, 우리 집순이.
2: 네.
0: 한번 또 한번 가봐야죠. 네. 예, 8월 상품, 그리고 3, 4반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번 쳐요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구랭지 김치.
1: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음음료.
3: 믿고 먹는 소팔 소 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1: 내 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0: 3, 4번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3: 서울우유 협동조합,
1: 키움증권,
0: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3: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환인제약,
0: 현대해상 화재보험,
3: 음주 후엔 팀앱 대리,
1: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감사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말라. 알뜰마뜨. 올라라라라라라라라. 고막을 내버리는 세계 이피스. 자, 오늘도 김신영표 입잔치 입축제 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이 코너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고요. 단골 선생님들은 각종 성 원망 하소연 금지, 귀 활짝 마음도 활짝 오픈 부탁드리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듣고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일단 단체전은 문자 참여입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자, 정답을 알겠다 하면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단체전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피부 미인 되세요 기미관리 세럼. 자, 기미관리 세럼을 걸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나 이거 다 줬다. 예, 우리 아, 다 줬는데 우리 0112번님 정종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우리 옥동자 선배 화이팅. 나 이거 다 드렸는데 진짜. 예. 아니면 간주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 예. 어,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우리 홍정원 씨.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아, 김강원 씨 또 명곡을 아시네요. 박규의 홀리나. 아닙니다. 예, 핑클 아니고요. 아, 아실 텐데. 예. 동당당 흥. 자, 우리 이 이번이 후렴구 한 번만요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얘기하는 순간에 정답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미니 게시판에 지영미님, 주얼리, 니가 참 좋아 정답! 희비관리 세럼 당첨되셨습니다. 예. 동동동당 동당. 그렇지.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요겁니다. 동동당.

네, 아, 단체전 첫 번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었고요. 우리 황영진 씨가 똥똥똥똥 하니까 화장실에서 급신호 왔음. 쾌변하고 올게요. 예, 뭐 어디든 시원하면 됐습니다. 예, 말해 뭐 합니까? 예, 날씨가 더우니까 예, 시원하게. 우리 김강원 씨, 똥똥똥똥 깊이 있는 표현력 네가 참 좋아. 끄덕끄덕. 뭔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또 말이 되는 게 너무 긁히잖아요, 그죠? 우리 권재진 씨, 신디 역시 살아있네요. 조롱과 농락이 곁들여진 입방정, 입퀴에서. 입 아트, 입 예술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자, 단체전 두 번째 입 퀴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에 걸려있는 선물은요, 바로 셋이나 한번 신어야죠. 신발 교환권. 오케이, 신발권이 교환권이 걸려있는 단체전 두 번째 퀴즈를 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지금 실시간 오다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1002번님, 신디 제가 그나마 가사에는 좀 자신이 있는데 노래 가사로 이 퀴즈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선생님. 예. 아니, 이렇게 쉬울 거면 퀴즈를 안 내죠, 선생님. 예, 이렇게 하면은 신발 교환권인데, 뭐, 이 신발 교환권이 뭐, 뚝딱 하고 나옵니까? 어렵게 맞춰야죠, 선생님. 예. 단체전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왜냐? 문자 참여예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일단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체전 퀴즈 바로 나갑니다. 오케이 됐어요. 내가 이거 다 드렸다. 예. 잠깐만요. 2011번이 목에 뭐 걸렸어요? 아, 아닙니다. 뉘앙스로 안다니까. 이거 드려봐야 소름 돋아요, 선생님. 정프름 씨. 이름 너무 예쁜데 성난소가 뭘까, 선생님? 예. 이지현 씨. 정답 저팔계. 이거 아니죠. 예. 저팔계 노래. 알잖아요. 맨날 쉬로 하는 약간 이런 느낌. 조아금 씨가 어머, 강진의 땡벌 탈락. 이분 또다 틀렸어요. 예. 구혜영 씨가 마후리족? 마우이족이요, 선생님. 예. 어디를 후리지 마시고. 예. 우리 김상경 씨. 아, 현숙 언니. 아니죠. 흥. 이게 이제 현숙 언니고요. 예. 아, 다시 한번 예, 또 알려 드릴게요. 바로 도입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봐봐요. 네, 이렇게 콕 집어드니까 바로 오잖아요. 이묘선 씨. 박진영의 허니? 정답! 신발 기억권 바로 드립니다. Let's go! 자, 바로 갈게요. 우리 정선희 씨고요. 아직 안 해요, 선생님들. 자,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단체전 이 퀴즈 정답은요. 바로 박진영의 허니였고요. 잠시만요. 우리 박미애 씨. 아빠 냉수마차라는 소리인데 뉘앙스 선생님. 뉘앙스로 들어야 돼요. 그때를 이거를 바로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 예. 우리 1170번님. 허니가 속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밥 못 먹었나? 1747번님. 낯수라고 전봇대 잡으신 줄이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술 먹지 않아요. 예까지도 말씀드리고 많이 엎드려 계시면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또 실시간으로 오다가 도착을 했어요. 아, 우리 0077번님 지금 공원 왔는데 매미들 소리 장난 아니네요. 매미 달란트 1인자 신디. 예? 아닌데요. 예, 1인자 아닙니다. 매미 소리로 퀴즈 부탁드려요. 라고. 아, 예. 이거 이대로 가는데 어려우면 저는 이거 책임 못 져요. 우리 0077번님 탓이에요. 예, 덕분 아니에요. 이건 탓이다. 예, 바로 갈게요. 자, 세계입 퀴즈 단체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자, 우리 0077번님이 매미 오다 갔거든요. 예, 매미 오다로 할 테니까 저를 예 뭐라 하지 마시고 0077번님에게 뭐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번 선물에 걸려있는 것은 바로 커피 한잔 하세요. 핸드드립 커피! 핸드드립 커피를 걸고 저희가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달란트고요.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바로 갑니다. 됐어요. 나는 이거 할 거 다 했어요. 예, 이거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렵다 했죠. 예, 꼭 이렇게 오다를 주시는데 하지 않아 놓고서 꼭 이렇게 해본단 말이죠. 자, 우리 0212번님 오락기인데 아니에요. 제가 매미 오다 봤어요. 우리 0077번님 오다가 왔어요. 선생님. 이진희 씨. 터보의 검은 고양이 뭐라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김정권 씨 아기 염소 아닙니다.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예, 스윙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매미는 그냥 소리지만 이거를 퀴즈를 낸다?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홍정은 씨. 코르티스 레드. 이건 괜찮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아, 4793번님 참매미. 맞아요. 참매미 소리고요. 예, 노래 가사. 예, 노래 가사를 또 알려드려야겠는데. Stealing. 오케이 됐어요. 예, 이거는 진짜 거의 목을 쪘어. 예. 이보미 씨,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아닙니다. 예, 우리 장소연 씨, 미니언즈잖아요. 오, 아닙니다. 노래 제목 가사 보내드려 달라 그랬잖아요. 예. 오, 봤다. 왔다. 예, 우리 신정원 씨, 카라의 미스터 정답 드리에요. 컴온. 자, 핸드드립 커피 바로 갈게요. 예, 이건 두 번 못 불러요. 왜냐, 목 나가요. 저희 저한테는 내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예, 바로 갑니다!

네, 마지막 퀴즈, 단체전 퀴즈 정답은요, 바로 카라의 미스터였고요. 아, 우리 또 0077번님이 또 매미오다 들어왔잖아요. 우리 3498번님이 아니 입 퀴즈를 시작을 하니까 동네 매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매미도 인정이지. 예, 또 참매미 한번 따라해봤고요. 7793번님, 신디 제가 정의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새싹으로 퀴즈도 참여시켰어요. 라디오에서 신통방통한 소리 나온다고 후기 남기더라고요. 땡큐. 예, 땡큐. 예, 이런 라디오는 전 세계에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3부 끝곡은요. 리센느의 핀볼 요 노래 듣고요. 세계의 입 퀴즈 4부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으로 돌아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5: Oh my god, god,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get,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4: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달라. 알뜰말뜰. 고막을려 굴리는 세계 이피스. 개인전 오픈과 동시에 이런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121번님 안녕하세요. 방배동 절대음감입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개인전 내꺼! 라고 했었어요. 절대음감님 일단 매미소리에 도전을 하시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 1905번님 50번님이네요. 피아노 전공하는 대학생인데요. 엄마가 추천해서 왔어요. 잘해볼게요. 너무 능력자면 안 되는데. 예. 뉘앙스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이 떠오르면은 또 바로 이제 도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단체전에는 문자 참여였잖아요. 두 번째 개인전에는요 전화 참여입니다. 예,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자, 개인전 선물은 바로 곱창막창 세트! 네, 일단은 제가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이 생각이 번뜩 났다. 전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한 문제당 총

다섯 번의 예, 기회가 드리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 틀리면은 다 다음 선물로 예, 뭐 두 번째 퀴즈에서 두 개를 준다. 아니면 그것도 틀렸다. 그럼 세 개를 준다. 요렇게 됩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갑니다.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자, 바로 갑니다.

0: 땡큐. 오케이. 아, 우리 고객님, 우한 들었어요? 아니요? 예, 전화 주세요. 아, 우리 9300님, 방송국 많이 춥나? 죄금? 예, 죄금 추워요. 예, 우리 구혜영 씨, 곱창막창 놓칠 순 없는데, 아, 놓칠 것 같아 벌써 속삭해라고. 아, 지금 첫 번째 전화 왔습니까? 자, 좋습니다. 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자, 정답은요?
1: 네, 루제 브루노마스 아파트.
0: 브루노마스 아파트?
1: 로제.
0: 아,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아닙니다! 아, 아쉽습니다. 예. 굉장히 우아하셨어요. 예. 본토 발음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 예, 땡큐. 야, 요거는, 예, 또 이렇게 공평함을 또 위해서, 예. 생각해보세요. 예. 자,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정답은요?
2: 선미의 열이 올라요.
0: 선미의 열이 올라요? 아닙니다. 아, 땡입니다. 벌써 지금 두 번째 탈락이 나왔거든요. 예, 기회는 세 번 남았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정답은요?
3: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김한선.
0: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안 웃지, 탈락. 예예. 예. 아, 아쉽습니다. 정말 다양한 노래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전화 연결 됐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정답은요?
4: 1도 없어, 에이핑크.
0: 에이핑크의 1도 없어.
4: 네.
0: 아닙니다. 아우, 아쉽습니다. 근데 선곡이 다양하시네요, 진짜.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곱창 막창 세트. 여기서 탈락이 되면요, 두 번째 개인전에서 바로 2월 돼가지고 두 개 드립니다. 자, 마지막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정답은요?
5: 김현재 위스키 온더락?
0: 예?
5: 시아의 위스키 온더락?

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인전, 예, 첫 번째 퀴즈는 청취자 문제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아, 정답을 알겠다. 내가 손은 느렸는데 내가 문자로는 빠르다 하시는 분들 어여빨리 예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아, 이거 아쉽습니다. 예, 아, 그러면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까요? 예,

다 줬다. 예. 아, 잠시만요. 우리 3027번님 치통에 냉찜질 너무 춥다. 예. 0211번님 오한에 갈근탕 없다. 2244번님 에픽하이의 트로트? 느낌표 아니고 지금 퀘스천이거든요. 예.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예.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트로트 하면서 느낌표가 없었어요. 야, 이 와중에 내가 다 드렸는데. 0927번님 최민수의 모래시계 아닙니다. 아, 9898번님 에픽하이의 트로트. 나는 느낌표야. 느낌표 정답. 자, 야, 요거 또 청취자 퀴즈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요분들께는 저희가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두 번째, 예, 두 번째 문제에서는 곱창 막창 세트 2월 됐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가자. Let's go.

좋지만 슬플 땐 원 힙 팝 댄스 록 발라드도 좋지만 슬플 땐 트롯

네, 첫 번째 개인전 정답은요, 바로 에픽하이의 트로트였고요. 아, 우리 8298번님, 아우, 너무 웃겨. 밥 먹다 뿜을 뻔. 처음 청취하는데요. 원래 이런 방송인 거죠. 너무 잤나요? 화이팅! 이라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방송이고요. 예. 또 처음 청취하신 분들에게는 또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윤지 씨. 도파민 과다 벗어나려고 쇼츠 끊고 신디 만나러 왔더니만 정의가 도파민 천국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도파민 빵빵! 이라고. 진짜 확실한 건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예 우리 김수영님께서 야 신영이 라디오 듣는 사람들 생각해서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왜 반말이세요 선생님. 예 제가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83년생입니다 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야 신영이는 예예 예.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 원래 똑바로 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똑바로 하면 너무 쉬우면 또 쉽다고 뭐라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 뭐라 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수영님 예예 화이팅 예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두 번째 개인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곱창 막창 세트 이제 2월 됐죠. 그래서 두 개 예 두 개 걸려 있죠. 예 아 다시 한번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는 두 대 열려 있고요. 아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 하시는 분들 정답을 아신다 하시는 분들만 전화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개인전 바로 가겠습니다.

0: 오케이. 좀 쉽지 않았어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우리 0215번님 야발라바두였는데 아 이거 아는 건데 뭔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 보세요. 예. 첫 번째 전화 연결 됐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0: 정답! 와우! 고창막창 세트! 예, 바로 주인공 되셨어요. 두 개!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자, 자기소개 한 번.
1: 아, 인천의 두 딸맘이요.
0: 어, 두 딸맘. 네. 어제 그 딸들이 혹시 유치원생이에요?
1: 아, 아니요. 고등학생이라. 예? 초등학교 5학년.
0: 저 목소리가 너무 어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네.
0: 아, 일찍 결혼하셨구나.
1: 아니요.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0: 와, 아, 되게 또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느낌이 오셨나요?
1: 아, 사실 딸들이 알려줬어요.
0: 아우, 딸 힌트면 됐죠, 뭐. 이게 보통 네. 방학 특수예요. 예.
1: 네.
0: 어, 또 첫째 알려줬어요? 둘째 알려줬어요?
1: 첫째요.
0: 첫째. 아, 좋다. 예. 네. 네발라발랍.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예.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는 어떤 가수였어요?
1: 아, 예전에 김원준이요.
0: 네?
1: 김원준.
0: 아,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이 노래부터 좋아하셨나요, 혹시?
1: 네, 맞아요.
0: 아, 그러면 나이대가 약간 우리 딸이랑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신지영님 나이대인데, 그죠?
1: 아, 맞아. 심리랑 비슷해요.
0: 아, 그러네. 예. 네.

0: 아, 요때는 스티커도 나오고 옛날에 뉴퀴즈 온더 블록이랑 김원준 씨 스티커가 같이 나왔었다니까요. 그죠?
1: 아, 맞아요.
0: 그때 김원준 씨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예.
1: 네.
0: 아, 또 기억이 난다. 다시 또 말씀드리고, 아, 저희가 곱창 막창 세트 저희가 또 더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땡큐.
1: 네, 땡큐.
0: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노래 시원하게 한번 또 들어볼게요. 렛츠고.

네, 두 번째 개인전 정답은요, 바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개인전 곱창 막창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입 얼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입 기술을 싹 쓰면은 여기서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히 안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렸습니다. 예, 바로 나가요.

오케이. 나 다 줬다. 예. 아, 예. 아닙니다. 예. 아, 앞에 신봉선 씨가 치통이라고. 아닙니다. 예. 자, 02368-1562-1572. 전화 두대 열려있죠?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재키 컴백.
0: 재키 컴백 아닙니다. 자, 곱창 막창 세트가 걸려 있겠죠. 예, 두 번째 전화
2: 연결. 백걸
0: 국걸이요.
2: 네? 미스에이 백걸 국걸이요.
0: 백걸 굿걸?
2: 네.
0: 정답! 곱창 막창 세트 주인공 컴온.
2: 감사합니다.
0: 지금 허이 수호. 일단 자기소개 한번.
2: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표자매 중에 막내입니다.
0: 우리 효자매.
2: 네, 표자매.
0: 아, 표자매 맞아요. 표자매. 네. 어머나, 지금 어디예요? 지금 집이에요?
2: 아니, 사무실이에요.
0: 아, 지금 사장님이랑 다 같이 이제 사무실 우리 또 동료분들이랑 같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2: 아, 네.
0: 대 언니들이시구나.
2: 네.
0: 아, 느낌이 딱 왔어요?
2: 그 마지막 첫 할 때 알았어요.
0: 어이가 없어 이 부분.
2: 네, 네네네.
0: 아, 여기 포인트가 딱 숨어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우리 또 표막내 네. 막내잖아요.
2: 네. 네.
0: 언니들과 일하는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은데 화사하고.
2: 아, 너무 시끄러워요.
0: 그렇지. 예, 좋긴 하는데 또 반대말로 하면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시끌벅적한 게 좋잖아요, 그죠?
2: 네.
0: 예, 언니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해야죠.
2: 기준이 조금 안 돼요.
0: 응?
2: 집중이 좀 안 돼요.
0: 괜찮아요. 그래도 언제
2: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으면 신나는 노래가 있으면
0: 같이 놀아야죠.
2: 춤을 계속 춰요.
0: 어떻게 노래만 들어요? 제가 노래를 못 들어가지고 신형 나이트를 만든 거예요.
2: 네, 예, 좋은 것 같아요.
0: 같이 놀아야죠. 예, 우리 네. 표자매 중에 우리 또 막내 동생이 곱창 막창 세트를 또 타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표 언니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3: 세게!
2: 자꾸 이래요.
0: 나 너무 좋은데, 예. 일단 언니에게, 예, 언니에게 한마디.
2: 조금만 조용히 일했으면 좋겠다.
0: 아, 좋다, 좋다. 예. 네. 아, 우리 표자매가 이렇게 또 화사하게 있다라는 거는 굿걸이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곱창 막창 세트 그냥 푸짐하게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대박나세요. 자, 이쯤에서, 예, 바로. 마지막 문제 전답 고백이죠. 예, 미쉬의 맷걸 굿걸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영차야
2: 영차야
1: 영차야
2: 영차야.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땔나무를 해서 지게 지고 돌아오며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1: 숨은 것배
2: 영차야
1: 먹이 차고
2: 영차야
1: 땀은 흘려.
3: 논매기가 끝나고 한가해지면 이제 땔나무 장만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영차야
1: 이망배.
4: 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세계 입퀴즈 여러분들과 또 오붓한 시간으로 함께 달려봤는데요. 아, 우리 0215번님이 라디오란 게 참 신기하네요. 또 듣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순삭입니다.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 뭔가 좀 시원했으면 됐어요. 예. 우리 7057번님. 신디, 오전 회의에서 제가 철이 언니를 두고 덕분에 일이 술술 풀렸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누군가 알아봐주니 괜히 뿌듯하네요. 아, 신디도 오늘 멋졌어요. 라고, 땡큐.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모두, 예, 뿌듯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예,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신봉선입니다. 영미 씨를 대신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신봉선입니다. 네, 오늘도 두댕이들 만난다고 또 나름 어제랑 또 다른 느낌으로다가 예, 좀 꾸미고 나왔는데 예. 그리고 또 사실 어제 좀 많이 씹었다. 그래서 입도 좀 풀어봤습니다. 아이요 가가 구구구구 구기 예 이런 뭐 기본적인 것도 했고 예 이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뭐 발음 푸는 거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내가 그린 그림 그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뭐해 승질이 급해서 더 듣는데 예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신봉선입니다.

0: 10월 11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원 리퍼블릭의 러브 런스 아웃 듣고 왔습니다. 맞죠? 네. 아, 저는요. 개그우먼 신봉선입니다.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와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제부터 또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신봉선 2시의 데이트 함께 할 겁니다. 6864님 예뻐용 봉선님 깔쌈하니 깔롱지네용. 부산분이시네. 깔쌈은 아시죠? 이렇게 약간 조금 깔쌈. 아이고 또 사투리 또 제가 또 부산 교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깔롱을 진다는 멋을 부렸다는 말인데 깔쌈은 이게 뭐냐면 약간 조금 세련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좋은 말이에요. 깔샤마니 깔롱지네요. 이런 거. 예, 멋지다. 세련되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습니다. 예, 이윤종님이요. 2시가 다시 즐거워졌어요. 오늘도 리즈갱신 신봉선 씨 예뻐요 하셨어요. 아우, 또 이렇게 이쁘다 소리. 예. 어제는 제가 또 실버봉선이었는데 오늘 골드봉선. 솔직히 얘기하면 도금봉선이에요. 도금봉선. 봉선 도금이에요. 예예. 또 뭐 김시영 씨가 또 금붙이 많다고 5달러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으름장을 놓고 갔네요. 예, 도금인 거. 예, 여러분 쇠독 조심하세요. 네, 윤선영 님이요. 괜찮아요. 안 씹으면 AI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나 목소리가 워낙 고우셔서 씹어도 티 안 나고 그러더만요. 세상에 내 목소리가 곱단다. 이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목소리가 또 곱단다. 또 뭐 노래 부를 때 옛날 곱다 소리 많이 들었죠. 봉선이는 말할 때랑 노래 부를 때랑 목소리가 달라. 그때는 막 동요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김은경님이요. 제 발음을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셨나 봐요. 국립고궁박물관을 빠르게 5번만 해보라고 하시는데 진짜 딱 5번만 할게요. 국립고궁박물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진짜 해봐. 내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못하겠다.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잠이 날라가요 진짜. 이거 어렵네. 옛날에 왕밤빵 이것도 어려웠어. 왕밤빵. 예, 어찌됐건. 아유, 다들 신났네 작가님들이. 이것도 해보라네. 왕홍합짬뽕. 빨리 해볼게요. 왕홍합짬뽕. 그래요.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입은 풀렸어요. 네. 사실 여러분 사연을 제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여러분 미리 보여드렸죠. 뭐 되게 어려운 단어 그리고 발음하기 힘든 단어는 좀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 허용 빼고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본인이 쓴 거 읽어보고 아, 이 정도는 봉선이 언니가 정말 읽기 쉽겠다 싶은 사연 위주로 부탁 좀 드립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어제 집에 가서 또 우리 문자 우리 나눈 거 너무 재밌어서 한참 웃었네요. 오늘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웃어보아요. 참여해 주실 거죠?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글 남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이분이 여기 또 고정이시네. 개그맨 김인석 씨 나의 엑스 이야기 이어갈 겁니다. 김인석 씨 저보다 4기수 선배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개그 콘서트 첫 코너의 파트너였죠. 예. 아무튼 잠시 후에 우리 또 그때 얘기 좀 살짝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고운 목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곱게 부른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어떤 노래게요? 어떤 노래게요? 숨어있는 곡이 굉장히 많아요. 제 노래는요. 노래방에도 없어요. 광고 듣고 들려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6: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제가 곱게 부른 노래 한 곡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맞아서 조는 사람들 있으면 깨워갖고 네가 아는 신봉선이다 이러면서 꼭 들어봐요. 이 목소리 제 목소리입니다. 윤상 오라버니의 곡 이사 신봉선이 불렀어요.

아, 또 목소리 좋다라는 그 문자 하나에 쏘아 올린 공입니다, 진짜. 예, 신봉선의 이사라는 노래였고요. 원래 원곡은 윤상 선배님의 노래죠. 예, 이사라는 노래인데 그 악동 뮤지션 이찬혁 씨가 이찬혁 비디오라는 앨범을 내셨어요. 거기에는 그뭐 노래 뭐 방송인 그리고 뭐 이렇게 연기자분 뭐 이런 게막 이렇게 주름이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아이돌이었는데 보컬 라인이 아니어서 노래를 되게 잘하는 이미지가 없는 뭐 임시한 씨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트랙을 맡았어요. 이게 그 이찬혁 비디오의 제가 첫 번째 트랙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놀면 뭐하니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이찬혁 씨가 보시고 이렇게 노래를 싣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배정된 노래가 윤상 선배님의 이사였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좀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찬혁 씨가 좀 멋있는 뮤지션인 것 같아. 예. 아, 많이 안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자꾸 저보고 앞서절을 좀 불러보라고. 불러볼까요?

부지 이제 그만할게요.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이거 맨날 아 좀 집중했네. 아 오늘 집중력 다 끌어다 썼네. 다 끌어다 썼어. 네, 제안을 그래서 이찬혁 씨가 놀면 뭐하니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 노래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회사로 연락을 주셔서 예 이찬혁 씨가 제안을 했죠. 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미숙님, 예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예, ASMR 창법 너무 좋다고 이미숙님이 이제 출발이라. 예, 그렇습니다. 7608님, 봉선 언니 여기는 인천 한의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슬슬 졸린데 언니 목소리 들으니 잠이 확 깨네요. 좋아요 하셨어요. 딱 지금 졸릴 시간이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고 박수 한번 치시고. 예, 0059님 숨죽이고 작업 중인데요. 언니의 고공박물관 때문에 웃음이 계속 나와서 고양이 수염이 안 그려져요. 책임지세요 하셨는데 이렇게 손가락만한 고양이 인형을 만드시나 봐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요즘에 막 되게 유행이던데 꼬리 길게 해갖고 막 반지도 막 넣고 이런 걸로. 7030님 동생네 놀러 갔는데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을 25도로 맞추고 잤어요. 근데 자다가 이상하게 너무 더운 거예요. 알고 보니 냉방이 아닌 난방 25도로 해놓은 거 있죠. 한증막이 따로 없었답니다. 예, 이 정도면 어려운 단어 없죠? 시원한 노래 들려주세요. 그럼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붐팔라 르세라핌이 부릅니다.

르세라핌의 노래였습니다. 마카레나 생각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그 정말 샘플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그래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 DJ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 중입니다. 그 사이에 저도 일주일 두댕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스페셜 DJ 신봉선이에요. 자, 양수경 님이요. 어머, 양수경 언니. 창밖에 빗물은 아닌가? 그죠? 오늘 오랜만에 두대 들어오니 신봉선 님이 계시네요. 라디오 하나 맡으셔도 될 듯요. 목소리 좋고 멘트도 재미나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우리 양수경 언니가 또 문자를 동명이인이셨어요. 7576님 옷 하나 찾다가 반나절이 지났어요. 온 사방 온 옷장을 뒤지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 깨워서 또 찾다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가요? 진짜 남편이 백화점에서 처음 사준 블라우스인데 오 이게 이사를 한 번씩 가면 본의 아니게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사를 잘 안 가면 이 짐들이 자꾸 속으로 들어가. 그냥 날씨 조금 선선해지면 지금 조금 마음 놓고 계시다가 그냥 한번 집을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남편이 사준 블라우스 의미도 있잖아. 이런 거 리폼해서 입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예. 네. 저는 요즘에 리폼에 폭 빠져 있어요. 저도 옛날 오래된 옷들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잘라서 입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보면 옛날 옷들 또 이렇게 막 이게 성능도 좋고 품질도 좋고 막 이런 것들 또 입는 맛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버리지 마시고 한번 재탄생 시켜서 입어보도록 해요. 예, 안정원님. 잠들기 전까지 품에서 팔딱거리는 대방어 같은 아들 덕분에 에어컨을 켜놔도 덥네요. 하, 아들아, 이제 그만 자자, 제발. 나 알아. 대방어 뭔 줄 알아. 얘네들은 진짜 팔다리를 막 안으려고 하면 뻗팅긴다, 막 이렇게? 맞죠? 그냥 안고 있기에도 무거운데, 이 움직이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유, 우리 엄마 고생하시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 애기들 예쁘다고 이제 안고 이런 거 좋은데 이제 보호대 잘 하시고 우리 엄마의 몸은 소중하니까 네. 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밖에 지금 김인석 씨가 도착해 있대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후에 만날게요. 아, 우리 인석 선배 개그 콘서트 안에서 기공자 라인이었죠. 예, 잠시 뒤에 장가간 기공자 만나보도록 하고요. PH1의 디퍼런트 썸머 듣고 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여전히 연애할 수 있는 여자 신봉선.
1: 수없이 연애를 해본 남자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나의 X 이야기. 원래는요 화요일 코너가 아닌데 이번 주는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해주실 분은 개그맨 김인석 씨입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인석 씨. 아, 왜 이렇게
2: 씨.
0: 조롱하듯이 박수쳤어요.
2: 네, 아니요.
0: 아, 진짜 나 약간 심하니까 오랜만에, 좋아하가지고.
2: 아니, 오랜만에 또 저랑 호흡 맞추니까 네. 설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아, 네네네. 김인석 씨 그럴만한 게 네네. 지금은 쭈구리 네. 아빠인데 아니요, 여전히 잘생기셨는데 네네. 제가 사실 이제 20기고 우리 인석 선배가 16기고 네. 제가 이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인 시절에 네. 잘 나가고 있었어.
2: 아,
0: 개콘에서 뭐, 이미 이름을 알리고 네. 버라이어티를 돌던 그 시절에 늦네 바빠가지고 밤늦게 회의했어. 우리 개그 콘서트 제가 처음에 애정의 조건이라는 우리
2: 희순이 형하고 같이 네. 또 슬슬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예.
0: 아, 그때 왜 신봉선을 픽을 하셨어요?
2: 봉선 씨가 휘순이 형이랑 되게 닮았었어요. 그때. 그때 남매로 나왔었는데 네. 아, 휘순이 형이랑 같이 코너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여동생으로 누가 좋을까? 네. 신봉선 씨가 그 네. 기수 가운데서 가장 박희순 씨 계열이었어요.
0: 그쵸,
2: 계열이 그쵸. 있잖아요.
0: 예, 예. 못난이 계열. 녹두전 계열.
2: 네, 전문 용어로 까라.
0: 까라.
2: 어떤 빛깔, 깔. 네.
0: 네. 저는 네네. 약간 녹두전처럼 생겼는데 네네네. 그 박희순 씨는 고로케처럼
2: 아,
0: 생겼어요.
2: 그렇죠.
0: 아시죠?
2: 그런데 그 깨끗한 식용유로 튀긴 게 아니라 네. 고로케도 약간 몇 번 저녁에 6시 이후 기름으로 튀긴 식용유.
0: 닥쳐 김인석.
2: 그렇게 같은 느낌이 있었죠.
0: 아,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0: 저?
2: 신봉성 씨요?
0: 나
2: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좀 보세요. 나 깜짝 놀랐네.
0: 아니, 진짜로 예뻐요?
2: 이 정도였으면은 아우 많이 네.
0: 아, 나 너무 뒤늦게.
2: 너무 뒤늦게 지금.
0: 뒤늦게
2: 예뻐졌어.
0: 아니, 그렇게
2: 조금만 일찍 뒤 예뻐지지.
0: 이게 약간 네네네. 여러분, 제가 네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2: 왜요?
0: 개그맨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안 해요. 하거든요.
2: 안 해.
0: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선배들이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러면 정말 20년 동안 그럼. 한 번도 보지 못한 눈깔을 제가 보는 거예요. 눈알이 달라졌어.
2: 그럼요.
0: 진실의 눈알.
2: 진짜로 친척 오빠들이나 고향 오빠들 같은 사람들이라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 그래서 정말 동네 동생이나 고향 동생 대하듯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거짓없이 네. 진짜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건 진짜 예뻐진 거야.
0: 아,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래서.
2: 근데 한 5년만 전에 예뻐졌으면 뭔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0: 네. 지금 험난해.
2: 지금 어때요?
0: 험난해요.
2: 애정전선요? 어때요?
0: 왜 괜찮은 사람 있어요?
2: 왜 나한테 물어 갑자기?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받아 질문을 해요.
0: 아, 애정전선은 어때요? 그냥 예전부터 전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2: 마지막 키스 언제예요?
0: 마키 없어요. 마키가 에이. 기억이 안 나요.
2: 에이, 그래도 뭐 1년 전, 1년 안에.
0: 아니요? 진짜 오래됐어요.
2: 그렇게요?
0: 네.
2: 정말 음식 드실 때만 쓰시는 거예요, 입을?
0: 예, 지금은 그런 용도로만
2: 식사용으로만 쓰시고
0: 양치용, 식사용,
2: 그리고
0: 예, 터는 거 위주로 쓰고
2: 네네네네.
0: 저 약간 올림픽보다도 오래된 것 같아요.
2: 아, 4년 주기보다 예, 더 길다.
0: 저거 차라리 나의 사랑 네네네. 전선이 올림픽 정말 올림픽 정도만 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너무
2: 좀 빨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근데 신원선 씨.
0: 아니 제가
2: 네네네네.
0: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2: 뭐요?
0: 김인석 씨가 사람을 네. 좀 따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2: 아, 가리죠. 가리는 네. 편이에요.
0: 약간 그 서울 깍쟁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개콘 안에서도.
2: 네,
0: 서울 깍쟁이라서
2: 네.
0: 그 약간 귀한 분 나올 때 막 온수 샤워를 한다고.
2: 우리 이성경 씨 네. 나오셨을 때도 완전 샤워. 하고 갔고
0: 완샤.
2: 우리 이소라 누나 왔을 때는 네. 거의 반신욕 하고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잠깐만요.
2: 그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러고 왔어요.
0: 누구야?
2: 저 안 씻고 왔어.
0: 오늘요?
2: 안 씻고 왔어. 우리 본선 씨 나온다고 해서 편안하면 가족끼리인데 가족끼리 뭐 그래요?
0: 진짜 너무 열받는다. 지금 물

0: 두 잔 떠들고 아 떠서 들어오셨는데 샤워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1: 네? 입이라도 헹구려고.
0: 아 그래요?
1: 입이라도?
0: 아 진짜.
1: 가글을 하려고 아, 갔고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봉사 씨 우리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편한 사이인데 뭐.
0: 네.
1: 뭐 허물 없는 사이인데.
0: 아 그래도 인석 씨 마-

0: 쭉 있어. 네. 위로 가지만 김수용 선배.
1: 아, 수용
0: 김수용 선배가 기공자. 왜냐면 네. 의사 집안.
1: 집안이.
0: 의사 집안인데 네. 사실 외모는 그렇게 기공자가 아니야. 집안이 좋은 약간 기공자
1: 다
0: 아니고.
1: 의사시잖아요. 네, 친척분들도. 네, 그래서 본인은 환자로 활동하신다고. 다 의사로 활동하시고 네, 본인은 같이 환자. 병원에 있다고.
0: 김인석 씨, 홍경준 씨가 또 아, 기공자 라인.
1: 또 감사합니다.
0: 홍경준 씨라고 계시고 네네네네. 그 밑에 또 황현희 씨 계신데 아, 이쪽도 외모는 조금.
1: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외모는 또 괜찮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성격도 좋고. 근데 예,
1: 안... 아, 권세진 씨 것 좀 한번 읽어주시죠.
0: 싫은데요?
1: 아 왜요?
0: 저 까막눈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본인이 읽으세요. 네.
1: 개그계의 변우석이죠. 우리 인석님 감사합니다.
0: 개그계의 변 아니에요. 변.
1: 변우성. 네, 변이 좋다고 해서 변우성.
0: 우성변.
1: 네네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0098님. 아, 최애 코너 오늘 하네요. 봉선 인석캠이 역시 좋습니다. 아,
1: 좋을 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그우먼들, 개그맨들이랑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 편하잖아.
1: 너무 편하죠.
0: 아, 너무 편하잖아. 나도. 네, 어, 인석 선배 너무 좋다.
1: 네.
0: 어.
1: 거의 뭐 같이 사우나도 갈 수 있는 사이라.
0: 예, 우리 뭐 반신욕도 할 수 있고.
1: 거의 뭐 편안하게 네. 가겠습니다.
0: 예. 네. 아,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첫 코너가 네. 연인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제가 인석 씨가 저한테 네. 저를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였고 네네,
1: 제가 쫓아다니는
0: 예, 예쁜 척하면서 인석 씨 앞으로 조심해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막 이랬던
1: 그죠. 그때 기억이 나요.
0: 근데 아직도 생각나요. 네. 잘생긴 사람이 어 봉선아 너처럼 예쁜 애가 있으면 인석 씨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막 못 듣게 하면 관중석에서 객석에서 막 이랬어. 못생기게 그런 얘기 한다고.
1: 아, 그래도 뭐 옛날에 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으니까 예. 오늘 또 꽁트 있거든요.
0: 예.
1: 아, 호흡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호흡이랑.
0: 오랜만에 호흡 한번 맞춰볼까.
1: 좋습니다. 아, 오늘 봉선 씨 또 금목걸이가 많이 눈에 띄네요.
0: 스댕이요. 네. 쇠독 조심. 네.
1: 자. 포켓걸이라고 하죠. 보는 순간 참 귀여웠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은 아담한 키에 작은 얼굴, 목소리도 자꾸 수줍어서 지켜주고 싶은 캐릭터였어요.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후배를 불렀어요. 야, 너 써니랑 친하지? 자리 한번 만들어봐.
0: 에? 아, 써니는 왜요?
1: 에휴, 눈치 없는 자식. 아무튼 그 눈치 없는 자식을 꼬드겨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저기 오네요. 아, 귀여워. 써니야, 뭐 마실래?
2: 아, 저는 주스 마실게요.
1: 그래.
2: 빨대가 어딨지?
1: 여기.
2: 고마워요.
1: 귀여워. 입술을 가만히 모으고 빨대로 주스를 마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사귀게 되었죠. 알고 보니 이 녀석 애교가 대단하더라고요.
2: 오빠 빵?
1: 무슨 빵? 빵 먹고 싶어?
2: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써니는 다른 빵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은 오빵이라고요. 오빵.
1: 오빵. 귀엽긴 한데요. 아 그런데 귀가 녹을 것 같더라고요.
2: 오빠, 써니는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1: 시드. 너 주식하니? 시드 자금 그 중요하지.
2: 아, 나 그거 아니고 띠드버거.
1: 시드버거 뭐야? 햄버거 뭐 그런 건가 뭐지?
2: 아니 띠드버거염.
1: 저기 그 혹시 치즈버거? 아니 무슨 대화가 통해야 연애를 하죠. 게다가 문제는요 얘가 자꾸 이러니까 저까지 말투가 변해버리더라고요. 오빠는 이제 떠니를 그만 만나고 싶어염. 그렇게 제 마음은 짜게 식었고요.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별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래요. 이미 헤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0: 띠디의 마들렌 러브였어요. 인석 오빵. 오늘의 엑스 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애교가 가한 엑스와 일주일 만에 헤어진 사연.
1: 아 사실 쉽지 않아요.
0: 그죠. 네. 이런 분 만나보신
1: 적 있어요? 모든 이제 아무리 좋다 네. 네, 하는 것도 너무 과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0: 근데 저는 약간 연애할 때 약간의 그 심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교를 피우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애교를
1: 피우면.
0: 피우니까 싫은 거야.
1: 아 싫은구나. 저는 애교는 아닌데 저보다 웃긴 사람 약간 싫어해요.
0: 아 인석 씨 생각보다.
1: 개그맨이기 때문에 뭐 약간 직업적인 프라이드도 있고 네네. 저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같이 모임 갔는데 나보다 더 웃겨 여자친구가. 그럼 약간 싫어요.
0: 근데 김인석 씨가 보면 되게 개그계에 약간 좀 점잖은 느낌인데 이제 같이 나이 들어 가다 보니 이런 털파리가 없어. ENFP 그죠?
1: ENFP인 줄 알았는데 ESFP더라고요.
0: 아 저랑 똑같네요.
1: ESFP, ENFP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ESFP. 네네네.
0: 아무튼 예, 7811님이요. 동민이 엄마 이어서 뭐합니까? 예, 동민이 엄마. 예.
1: 아, 3942님 고모가 애교 피우는 거 직관하는 기분이었어요.
0: 봐선 안 되는 걸 본 기분. 띠드버가염. 난 동민이 엄마 아니에요.
1: 늘 그렇게 억척같이 사시던 고모를 갑자기 막 애교 피우는 모습.
0: 뭐라 칠 씹을 썼네 이런 것만 하다가 띠드버가염 하니까.
1: 9909님. 빨대가 아니고요. 게장다리 빨아먹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예,
2: 황수진님이요, 귀엽게 입술을 오므리다가 혀가 날아가셨나.
1: 너무 오므리다가
2: 약간 킹 받으셨던
1: 혀가 너무 짧은 소리가 나니까. 장소연님,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은 좀 충격적이네요. 애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2: 근데 저는 애교의 문제라기보다 그 남자분이 이 여성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본인이 상상의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놨어.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놓은 거에 어긋나게 애교를 부렸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밖에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제3의 눈.
2: 제3의
1: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 같이 계속 같이 다니는데 계속 이런다고 생각해봐. 너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2: 옛날
1: 불편하기도 하고.
2: 저 옛날 생각났어요. 네네네. 지금. 네. 옛날에 2호선을 탔어. 남자친구가. 네. 근데
1: 실제 있었던 얘기죠?
2: 네네네.
1: 가상 아니죠?
2: 네, 남자친구 있었어요. AI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정말 네네. 남자친구. 그래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았어. 오빠가 나보고 앉으라고 얘기하는 거 딱 앉았는데 옆에 자리가 난 거야. 그다 오빠를 앉히고 싶어. 오빠 여기 앉아. 오빠 여기 앉아라고 했는데 오빠가 아직도 생각나. 일어서서 나를 보더 밑으로 내려보더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1: 너무 막 이렇게
2: 너무 창피한 거야.
1: 큰 소리로 막
2: 엄마한테 하듯이 왜 엄마가 야야 요한테 이러면서 그랬던 거.
1: 저도 근데 생각해 보면 애교 많은 사람이랑은 안 사귀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전 차라리 시크하고 약간 터프하고 약간 남자답고 이런 사람이 더 좋아요.
2: 아
1: 같이 친구처럼.
2: 약간 같이, 그리고 네네. 제가 봤을 때 김인석 씨는 네네. 약간 그 장남의 무게가 있잖아요.
1: 아.
2: 그거를 같이 네네. 나눠 짊어질 누군가가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1: 체격도 좀 있고.
2: 아 그래요?
1: 네네.
2: 아, 되게 무게를 많이
1: 갑자기
2: 치셨나
1: 내가 병으로 쓰러져도
2: 예, 예, 예.
1: 당장 나가서 일도 좀 할 수 있고. 약간 제가 힘들 때 기댈 수도 있고 이런 네, 사람들이 좋아요.
2: 저도 의지하고
1: 네네.
2: 싶어요.
1: 네,
2: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1: 네.
2: 자, 꽁트에서 건져낸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아, 네. 이거 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본인 연애 기준으로 제일 짧게 사귀었던 X 그리고 헤어진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야 돼요. 이게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애매모호한 사연은 안 되고
2: 혼자 사귄 거 안 되고
1: 안 돼. 손이라도 잡고 입맞춤이라도 한번 하고
2: 아 손까지 잡은 건 괜찮죠.
1: 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헤어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정이 떨어져서 실망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요. 상대 바람이나 상대 통보로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혹은 동성동번 네 같은 파 네
2: 요즘에는 이것도 괜찮아
1: 네 이런 피치 못할 사정까지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사연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1: 네
2: 자 네. 이제 털어놔야죠.
1: 털어놔야죠.
2: 우리부터 이제
1: 네
2: 난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귀면 무조건 1년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1: 네.
2: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1: 네
2: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네네네. 정이 들어서 만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1: 아니요. 이런 분들이 매력 있어요.
2: 아 저는
1: 마라탕 같은 여자. 마라탕. 처음에는 막 맵고 막 뭔가 알싸하고 이렇지만 이게 젖어 들어버리면.
2: 네. 그리고 또 네.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네. 고민거리를 들어줘.
1: 네.
2: 그럼 뭐 저한테
1: 빠져버려요?
2: 훅가요. 훅가요. 나 없으면 못 살지 뭐. 요즘에 다 고민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들 병 같은
1: 혹시 사귈까봐. 혹시 사귈까봐. 혹시 잘못돼 삐끗해서 사귀게 될까봐. 네네네.
2: 내 자제력을 모르고.
1: 소문 다 나서.
2: 인석 씨는 인석 씨.
1: 진봉선한테 그런 거 고민 상담하지 마. 삐끗하면 너 사귄다.
2: 인석 씨는 네네네. 그런 거 있어요?
1: 저는 금방 헤어졌던 게
2: 예전에 짧은 만남 자주 하셨잖아요. 경솔한 만남 자주 하셨잖아요.
1: 네, 성급한 만남.
2: 예, 예.
1: 경솔한 만남이 또 전문이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같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분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핸드폰에 남자친구하고 연락이 온 거야.
2: 어머, 어떡해.
1: 남자친구 있는데 나를 만난 거야.
2: 어머, 어떡해. 그건 안 되지.
1: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남자친구 아니냐. 이거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2: 내 핸드폰 봤다고?
1: 아니야. 오빠도 여자친구 있지 않아? 저한테
2: 애들은 좋은데?
1: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바쁠 때여서 자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나도 양다리 자기도 양다리 이렇게 우리 프리하게 만날 수 있겠네.

0: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재미없고 약간 충격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1: 네. 네네네. 인석 씨 진짜
0: 뭐 어떻게
1: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0: 그런가요?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1: 아 못됐다 충격적이다.
0: 생각이 났지만 좀 참을 걸 그랬네요.
1: 경솔했네요. 경솔한 사랑에 경솔한
0: 예. 참을 걸 그랬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짠해
1: 보인다. 그날 울었어요?
0: 안 울었어요.
1: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0: 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때 그 남자친구라고 핸드폰에 울렸던 게 막, 너 기억이 나, 막 손이 벌벌벌 떨렸어요.
1: 근데 핸드폰. 인석 씨는 양다리는 걸치는 양다리,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0: 예, 네,
1: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0: 정말.
1: 그럴 수 있구나. 네. 되게 여성을 볼 때 외모부터 보시는 스타일이었잖아요.
0: 주로 외모죠. 주로. 네네.
1: 솔직해서 네네. 너무 좋아. 네네. 솔직해서 너무 좋아.
0: 어쩔 수 없어요.
1: 저도 얼빠예요.
0: 네. 네. 그래서 낭패 본 경험이 많습니다.
1: 저는 낭패는 안 봐요. 왜냐면 걔가 나한테 안 넘어오기 때문에. 신이 도우셨다. 예.
0: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헤어졌던
1: 네.
0: 충격적인 뭐 사건들,
1: 네.
0: 이유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 네,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그렇습니다. 건 50원,
0: 네.
1: 긴 건 100원.
0: 그렇습니다.
1: 미니는 공짜예요.
0: 그렇습니다.
1: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 진짜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X에 대해서.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이고요. 네. 나의 X 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네. 사연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1428님 소개해 주세요.
1: 네, 전 원래 장기 연애만 했는데요. 최단기간 연애는 6개월 2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하고 집에 가는데 자기 집에 가는 버스 왔다고 인사도 안 하고 뛰어가는 모습에 헤어졌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은 뭐
0: 애틋하고
1: 아, 아니 다음 버스 탈게 아니면 뭐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그래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버스 오니까 갑자기 아니 그래갖고 아 야 버스 왔다 그리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에 촐랑거리는 그 모습에
0: 아니 근데 저는, 이기적인 그 저는 모습에. 이게 버스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이런 네. 게 수도 없이 있다가 버스에서 도장을 네. 찍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1: 예를 들어 고기 반찬 자기 쪽으로 이렇게 땡기는 모습.
0: 아 그거 진짜 열받아. 열받아. 나
1: 누가 봐도 세 피스 나와 있는데 자기가 두 피스 먹을 때.
0: 아니 두 피스는 그나마 나. 네. 세 피스 먹을 때.
1: 다 먹을 때.
0: 너 다 먹은 거 아니야 하면서.
1: 이런 것들.
0: 그런 거 별거 아닌데 진짜 열받아. 아 별거 아닌 게 아니야.
1: 아닌 게 아니죠. 아니죠. 네.
0: 네. 아 진짜요? 우리 네. 벌써 3부에 아, 이어가야 돼요?
1: 네네.
0: 그래요. 이어갈게요. 네. 시간이 그렇게 됐나 봐요.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노래 듣고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나 이 노래도 좋아해.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5: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4: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6: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4: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7: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4: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8: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4: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8: 소담스퀘어 전남.
9: 소담스퀘어 전남.
10: 소담스퀘어 전남.
11: 소담스퀘어 전남.
4: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고요. 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엑스와 그 이유입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네. 사연들을 받다 보니까 냄새 쪽으로 많이 쏠리는
1: 냄새 이거
2: 편중되는 이거, 느낌이 있어요.
1: 못해요. 네, 네. 네. 지금 냄새 시리즈 여기서 좀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929님 사흘 사귄 적 있어요. 여름날 그 애한테서 나는 땀 냄새 때문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겨울에 만났으면 한 계절은 만났을 텐데. 예.
2: 사흘밖에. 약간 건강하다는 증표이기도 한데 사실은.
1: 근데 이런 분들은 네네. 첫 운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노폐물을 많이 빼야 돼.
2: 자, 7344님. 제가 옛날에 한눈에 반한 여자 잘 만나다가 세상에 10일 만에 첫 키스를 했죠. 그런데 입냄새가 심해서. 미안하지만 바로 완영했습니다.
1: 이래서 100일 전에 뽀뽀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일 전에 뽀뽀하면 안 돼. 100일 동안.
2: 아니, 그래도 100일 그러고 헤어질 거 아니에요. 100일 어찌 됐건.
1: 그땐 잔정이라는 게 있어.
2: 정이 들어버리게.
1: 정이 좀 들어야 돼. 그때는 또 이해해. 그래. 여러분 이게 속전속결로 끝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웬만하면 입이나 네. 이런 것들 조금 네. 애껴둬요.
2: 신봉선 명언. 키스는 100일 이후로 빌어라.
1: 약간 정으로 좀 치댈 수 있을 만큼 좀 있다가.
2: 진짜 근데 속전속결이다. 어떻게 10일 만에.
1: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2: 뭐가요?
1: 그 첫 키스.
2: 첫 키스 뭐 상황 따라 다르죠. 상황 따라
1: 역시,
2: 다릅니다.
1: 역시 네. 예, 그렇습니다.
2: 당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 울 때는 뭐 킹 게임 하다가도 네, 못 받을 수 있는 거니까.
2: 바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킹 네, 게임 몇 년이야? 여러분 내가 네.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사연을 계속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많이 드릴게요. 그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네, 지금 계속해서 네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2시에 네. 데이트 본격적인 3부가 시작됐고요. 나의 네. X 이야기,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사연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나 근데 정말 너무 속상하네. 두댕이들 이런 대접을 받았다니. 소개 좀 해주세요.
5: 1698님, 남자친구와 사귄 지 3시간 만에 헤어졌습니다. 놀이동산 가서 놀다가요, 제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남친이 저보고 아, 돈 아까우니까 참고 타! 라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바로 이별 통보 헤어졌습니다. 야, 그거 얼마 한다고? 여자친구가 어지럽고 힘들다는데.
4: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좀 짠순이로서 네. 돈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긴 해요.
5: 그래도 이게 입 밖으로 내뱉기가 쉽지 않잖아요.
4: 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분이 좀 요령이 없었네요. 덜 어지러워.

0: 무거운 걸로 탔어야죠.
1: 근데 대부분 어지럽지 않아요?
0: 나는 놀이동산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아, 나 무서워해. 그럼
1: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타는 것보다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0: 그죠 그죠.
1: 네네네 구경하고 요 정도가 딱 좋아요.
0: 그리고 사귄 날 놀이동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예, 100일 날 가요.
1: 가지 마요.
0: 100일 날. 네. 7713님, 네? 저 고3 졸업하고요. 짝사랑했던 친구를 만났었어요. 우연치 않게 저녁 한번 먹고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나서 손을 잡아봤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남자답지 못하대요. 손만 잡아서 그런지 10일 만났는데 두 번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뽀뽀를 원했나? 요즘 젊은이들의 네. 사랑을 모르겠네.
1: 그녀의 속도는 너무 빨랐군요.
0: 그녀는 정말 네네네. 완전 180km로 네. 달리고 있고 이분은 네. 20. 네.
1: 그분은 막 스포츠카고 이분은 따릉이. 그러니까 속도가 안 맞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좀 더 과감하게 나가주길 바랬는데.
0: 나는 이렇게 따릉이 속도가 좋은데.
1: 네. 9684님, 전 3일 만에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학 동기 언니, 동생이랑 사귀었는데요. 그 언니한테 우리가 뽀뽀한 것까지 다 얘기해 다치길래 정 떨어져서 헤어졌어요. 물론 동기 언니랑은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0: 미쳤나? 뽀뽀한 걸 왜 얘기해?
1: 자기 언니랑 그런 얘기도 해요?
0: 아니 그러니까 희한하다.
1: 희한하네.
0: 희한하네요?
1: 와, 남매 사이에 이런 거 되게... 부끄러운데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 않을 텐데 언니도 그치, 그치. 동생에 아니, 대한
0: 되게,
1: 그런 거
0: 되게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 그 집 가족들끼리 근데 어우 너무 좀 부끄럽잖아
1: 그런데 너무 사이 좋은 것도 별로야 나는
0: 아, 저 무슨 말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아시죠?
1: 너무 네. 적당히 네네네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독립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네. 네.
0: 그리고 거기 가면 나만 외톨이 되는 거
1: 그럴 수 있어
0: 그런 거 그런 거 좀 있어 그런
1: 너무 또 끈끈하면 네.
0: 6625님 애주가인저 술 한 방울 못 마시는 남친 만났다가 매일 카페 가는 데이트만 해서 재미없고 지겨워서 한 달 만나고 헤어졌네요.
1: 저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지방 간 걸릴 것 같았어요. 애주가를 만나니까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0: 여기 있네. 혹시 네,
1: 이거야 진짜 딱.
0: 인석 선배 X 아니에요?
1: 아는 분인가? 저는 카페 같은 데 좋아하는데 네. 술을 계속 먹는 거야. 계속.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사연 보낸 사람들 이해가 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너무너무 만나기 귀한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때는 카페 갈 거예요.
1: 맞추겠다.
0: 그리고
1: 원래 술을 좋아해도.
0: 친구 만날 때 술을 그냥 자대기로 먹을
1: 먹고,
0: 거예요.
1: 네, 그렇게 내가 애주가지만 네. 남자친구에게 맞추겠다.
0: 맞춰야 돼.
1: 지금 상황에서는.
0: 네, 지금 그래야 되겠어요.
1: 그렇습니다. 네. 2786님. 저는 두 달 만에 헤어진 X가 있는데요. 식탐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빈손으로 문병 왔는데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30분 물리치료 받고 왔더니 침상옆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침상옆 서랍에 있던 바나나 과자를 혼자 다 먹고요. 저녁밥이 나왔는데 제가 안경 닦는 동안 제 밥의 반을 지가 먹고 있더라고요. 너 이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지? 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헤어졌습니다.
0: 나 이거 뭔지 나 꼴보기 싫을 것 같아.
1: 너무 싫어.
0: 꼴보기 싫어. 근데 사실 이거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꼴보기 싫은 거 맞죠?
1: 꼴보기 너무 그래? 싫어요.
0: 그죠?
1: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픈 건데. 아픈 사람 챙겨야지.
0: 그리고 서랍이면 몰라. 서랍을 열어본 거야. 먹을 거 없는지. 그리고 내가 덜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지가 먼저 퍼가 내 밥은
1: 유난히 식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0: 진짜.
1: 그리고 멀뚱히 계속 먹는 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식탐 너무 강해서 난 먹는 거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
0: 저도 식탐은 좀 있지만 네네.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네. 염치 챙기자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소개팅 애프터날 사귀자 하길래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날 저녁 첫사랑이 연락했다고 헤어지자던 놈 어머, 예! 나 아직 대답 안 했어. 헤어지긴 뭘 헤어져. 뭐야?
1: 야, 진짜 0일날 헤어진 거네. 1일날 헤어진 것도 아니고 헤어지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0: 내가 대답도 안 했는데. 사귈래? 잠깐만 했는데. 괜찮아. 나 첫사랑 연락 왔어. 뭐야?
1: 내가 볼 때는 느낌이
0: 차일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친
1: 좋은 대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선수 친 거야. 차이기 싫어서 찬 거죠.
0: 그래요? 남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1: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0: 진짜?
1: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안 그러죠.
0: 남자인 척을 갑자기 해요
1: 또. 네네네.
0: 풋풋한 연애.
1: 풋풋한 연애.

0: 네, 사연 아, 읽어주세요.
1: 네. 공호 이사님,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아침에 손잡고 등교하며 남친 여친 하기로 했던 아이들. 2교시 후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절교하기로 했대요. 남친이 다른 여자애랑 이야기했다고. 참 귀엽죠?
0: 이게
1: 다른 애랑 이야기했다고?
0: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우리 초등생 여러분들은 이해해줘야 돼요. 예, 근데 누구야 하는 거예요. 성까지 붙어야 돼. 네네. 봉선아 이러면 안 되고 야 신봉선 이렇게. 야 신봉선 내 여자친구한테는 뭐 이렇게
1: 봉선아 해야 되고
0: 정은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1: 아주 뭐 풋풋하네요.
0: 풋풋하다. 네네. 우리는 이런 풋풋한 사랑 할 수 없을 거.
1: 이제 우린 조금 더러워졌죠. 네네네. 생각이 좀 더러워졌죠.
0: 아니, 죄송한데 네네. 저는 더럽지만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할게요. 저 잘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네.
1: 깨끗한 척 해주세요.
0: 네. 뭔 소리야. 네.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후 여러분도 네. 계속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나비 피처링은 카리나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0: 사랑의 이름으로 잔나비 피처링 카리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2시에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신봉선이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와 함께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엑스와 그 이유 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익명으로
0: 왜 이렇게,
1: 주셨어요.
0: 왜 이렇게 축 처졌어요?
1: 아니 또 엑스 이야기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막 좀 해봤어요.
0: 아,
1: 어떤 일이 있었나.
0: 나지. 네. 예.

0: 그렇습니다. 아마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옛날 사귀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X에 대한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X가 제가 너무 앵앵 된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났는데 힝 앵앵 거리는 게 뭘까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문자에서도 힝이 나왔죠. 네. 힝. 힝 일주일 만났는데 힝
1: 남녀는 모르겠어. 앵앵 거리는 게 뭐야? 안 했어. 이런 거 있어요.
0: 똑바로 안 서. 남자분들 가운데 약간 해병대 정신 있는 분들. 똑바로 안 서.
1: 아, 나 이런
0: 발은
1: 게...
0: 반듯하게 서.
1: 아, 나 이런 거 편한데 골반이 틀어져서.
0: 너 핸드백 제대로 안 매.
1: 아,
0: 뭐 이런 거 있죠.
1: 너무 뭐 이런 거 있죠. 네. 4256님 남자친구와 3일 만에 헤어졌는데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해열제 좀 사다 달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옮길 생각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아... 장난이어도 진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사실... 나도 입 조심해야겠다.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잘하거든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죠. 예. 근데 아... 이때는 좀 서운했나 보다. 네. 아프면
0: 이런 거 어때요?
1: 서웠잖아.
0: 일부러 옮겠다. 내가 뽀뽀를 하는. 내가 옮을게. 너 아픈 거 못 보겠어. 같이 아파. 이거 어때?
1: 어머 세상에 순간 몰입했어.
0: 같이 아파.
1: 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 너무 그럼 좋... 내가 이러지. 아... 아니야, 네네네. 오빠 얼마 이러면서. 아 이제 오빠들 다 연세가 많으셔. 나의 오빠들은 연세가 많으셔.
0: 더 크게 와. 뽑아했는데 나는 대충 앓고 이겨냈는데.
1: 나는 이분이... 아프다. 알타가 많은데 오빠는 큰일 나. 그만해 이러지.
0: 잠깐 약간 폐 쪽도 안 좋아지시고 막 올마가 점점 커져.
1: 네.
0: 그렇습니다. 박지혜님. 썸남이랑 존댓말하며 어색한 사이였는데요. 조심스럽게 저랑 만나보실래요? 하더라고요. 제가 오케이 하자마자 갑자기 반말하면서 자기 여보! 자기야! 거리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정이 확 떨어져서 갑자기 죄송한데 헤어져요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만났으려나 갑자기 돌변하는 거 존댓말 사실은 이런 게 또 멋있어 보여서 저랑 사귀어보실래요? 했는데 좋아요. 자기야! 마 여보
1: 덕미 엄마
0: 덕미 엄마
1: 아니 근데 이게
0: 국밥 한 그릇 때리고 갈까
1: 이게 우리는 옛날 사람인 네네. 거야 우리는 만약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는데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진 것도 쉬웠던 것 같아. 아우 어떡해. 너무 선수 같기도 하고 좀 그랬겠다.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요리사였던 엑스남친 친구로 지내다가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사귀기로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사귀기로 하고 데이트하는 날 남친이랑 손을 잡고 걷는데 아 손톱에 때를 밟으랬어요. 그게 어찌나 싫던지. 나 좀 이해할 수 있어요.
0: 이런 것들 조심해줘야 돼요.
1: 막, 근데 약간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기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뭐지?
0: 아 그래요?
1: 생선가시 이런 거 할 때 손으로도 하고.
0: 약간 느낌이 아닌가? 만나보셨던 것 같은데.
1: 아니
0: 요리사분을?
1: 아니요.
0: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1: 굉장히 요리사랑 만나본. 저기 있는 것처럼 꾸며져서 너무 좋아. 계속하세요. 아니야.
0: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에 딱 꽂혀버려갖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와이셔츠 때 어때요? 목대 같은 거.
1: 너무 싫어.
0: 목대.
1: 너무 싫어.
0: 이런 것들.
1: 너무 싫어.
0: 소매를 탁 걷어올렸는데 소매 안 따네. 까맣게.
1: 근데 것들. 솔직히 저의 성격이라면 이거 빨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지워지는데 이렇게 얘기했고 왜냐면 이미 나는 정이 들어서 사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처음 만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사귀었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0: 화장실 같은 거 이제 남자 화장실은 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볼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이런 거.
1: 손 왜 안 씻고 나와 얘기하죠. 손 왜 안 씻고 나와 더럽게 가서 손 씻고 와. 이미 전 내 남자친구니까.
0: 그렇지.
1: 한 번 보고 사귄 사람이 아니니까.
0: 그렇습니다. 3325님 사귄 지 4일 만에 헤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자꾸 제 친구를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 친구한테 관심 가지던 X. 그럴 거면 나를 왜 만나니? 어?
1: 내 친구 아니야?
0: 딱 집어서 봉선이 좀 데리고 나와.
1: 솔직히 말해서 봉선이를 데리고 나와는 솔직히 별로 이입이 안 됐어.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데 제 깔깔이로 까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저는 실제로 친구들하고 너무 잘 놀았거든요.
0: 그 걔 웃기게 생기게 데리고 나와.
1: 근데 아마

0: 분명히 예쁜 애였을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지. 야. 여자들은 그 본능적으로 있단 말이죠.
1: 그렇지. 너무 짜증난다 이거.
0: 3676님. 네. 처음이자 마지막 연하였는데요. 네. 일주일 사귀고 헤어졌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누나랑 사귀지 말래요.
1: 아이 진짜. 아 유치원생이야? 뭐 학부모 대동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0: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건 미리미리 털었던 게 다행이에요.
1: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기 갖지 말래. 뭐 이런
0: 엄마가
1: 거.
0: 이날 뜨밤 보내래.
1: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0: 뭐야.
1: 1804님. 사귀고 바로 다음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김밥을 싸갔는데요. 맛이 없다며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김밥집에서 사오지 그랬냐? 그러는데 이런 남자는 사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헤어졌습니다.
0: 아 이건 충격이다. 이거 진짜
1: 아니 내가 정성껏 싸갔는데 그거를 야 버려. 야 그냥 김밥집에서 사오지. 아이고.
0: 와 나 지금 도시락 뚜껑 들었어. 한 대 내려치려고.
1: 아 찬압으로 찍었어.
0: 와 이거 김밥 삶으면 진짜 엄청 일 많은 거 알죠 여러분.
1: 그래서 여자분들 그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뭐. 김밥이나 해먹을까? 되게 남자들은 간단하게
0: 김밥이나 해먹을까 잡채나 해먹을까 이런 뭐 거 손이 빠른 분들은 또 금방 싸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김밥 싸주지 마. 결혼해서 말아주기로 하고 해줘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
1: 그러니까
0: 나의 사랑을 받을 그 사람의 그릇부터 보고 잘해줘.
1: 네.
0: 8455님 아, 또 너무 흥분했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귄 지 한 달 반 만에 이별했습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랑 사귀었는데요. 남친이 저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제 집 앞에서 처음으로 포옹을 했거든요. 근데 제 팔 안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종이장처럼 얇은 그의 몸통. 남성적인 매력도 1도 안 느껴져서 헤어졌어요.
1: 약간 조카 하는 느낌으로. 예. 뭔가 네, 이게 팔이 남어.
0: 예. 여러분 한 달 만에 포옹하지 마세요. 1년 1주년 때 정 안 떨어지게 잔정 많게. 아니 근데 좀 너무 마르더라도 내 남자친구는 사실 되게 막 설레이고
1: 또
0: 하는데.
1: 마른 남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저도 마른 남자랑 만나봤죠. 거짓말이에요.
1: 축하드리고요.
0: 거짓말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냥 좀 먹이면서 살도 좀 찌우고 하는데.
1: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0: 근데 그런 건 있어. 네. 나보다 너무 마르면 내가 맞아. 좀 뚱뚱해 보이는 것도 싫고.
1: 저희 아버지가 마르셨고 저희 어머니가 좀 통통하시거든요.
0: 저희 집도 그랬어요.
1: 늘 불평을 많이 하세요. 네. 야 나가면은 맨날 네 아버지 안 먹이고 나만 먹는 줄 안다. 내가 속상해 죽겠다. 맨날 요리를 다 이렇게 하셔서 아버님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평생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버님 보고 몸 좀 키우시라고 좀
1: 안 커져. 7789님 전 이틀이요. 제 이상형이 얼굴 잘생기고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정말 이상형에 딱 맞는 체육과 오빠랑 사귀게 됐거든요.
0: 멋있어 체육과 오빠.
1: 근데 이튿날 카페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무지개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 러닝을 입고 다가오는 그 오빠. 전 박보검이 무지개 러닝을 입어도 싫답니다. 카페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무지개 러닝이 뭐야 도대체?
0: 이게 알록달록한 민소매를 입고 오셨나 보다.
1: 사실 이런 거 잘 안 입는데 그분들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0: 근데 진짜 약간 패션 센스가
1: 이거 안 돼. 못 고쳐.
0: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본인이 패션 감각이 없는 거를 인정을 하고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또 못 입는 거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까지 확고해.
1: 고집까지 세.
0: 이거 못 고쳐요. 이거 병이에요, 병.
1: 집에 가봐서 옷장을 딱 열면 다 그런 것만 있는 거야.
0: 눈이 막.
1: 무지개 긴 티, 무지개 짧은 티, 무지개 민소매 티,
0: 세상에.
1: 무지개 바지.
0: 세상에. 4392님. 네. 대학생 때 만난 첫 내 남친. 네. 공공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제 머리에 뽀뽀를 하는데 너무 오글거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2주 만에 헤어졌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아 그런 것도 있고.
1: 있어 있어.
0: 근데 대학교 때 시절에 저는 지금 나 머리 뽀뽀해 준다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나도 근데 대학교 이 시절에 저한테 머리 뽀뽀해 주면 싫었을 것 같아.
1: 아니 뭔가 약간 그 아,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식적인 모습 같아서.
0: 이게 문제야.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0: 이게 본인이 이게 멋있어 보인다라는 걸 알고 하는 행동하고 내가 정말 예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거랑
1: 못 참겠어서 막 하는 뽀뽀랑
0: 하는 거랑 다르거든.
2: 그렇죠.
0: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 이미 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귀신 보듯이.
2: 공공 도서관이면 뭔가 보는 눈 학우들 앞에서 뭔가 자기가 멋있는 척 이렇게 하려고 하는.
0: 본인이 꿈꾸는 그 로맨스에
2: 있어, 있어. 영화 많이 봐서.
0: 아우 안 돼 안 돼. 그거 그렇죠. 못 고쳐.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병이야 병. 아 정말 여러분 뭐 짧고 매콤하게 만나셨나 봐요. 그죠? 예.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엑스와 그 이후 최고의 사연 노래 듣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키의 Shut the Door.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의 데이트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나의 X 이야기. 내가 가장 빨리 헤어졌던 X와 그 이유. 오늘의 최고의 사연 어렵게 뽑았습니다.
6: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최고의 사연은요. 서랍 위도 아니고 서랍 속 바나나 과자 낼름 먹어버린 X에게 보내주신 2786님 축하드립니다.
5: 축하합니다. 네,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달 만에 헤어진 X가 있는데요. 식탐 때문에 헤어졌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빈손으로 문병을 왔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30분 물리치고 치료를 받고 왔더니 침상옆 서랍에 있던 바나나, 과자 혼자 다 먹고요. 저녁밥이 나왔는데 제가 안경을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제 밥의 반을 자기가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혼자 먹기 너무 많지? 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헤어졌어요. 바나나는 네. 원래 금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6: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식탐 너무 센 분들은 중요한 얘기 중에도 계속 음식에 이렇게 시선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5: 근데 이거 하다가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 또 한 명 생각났어. 네네. 예전에 우리가 네. 햄버거 집에서 자주 만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자튀김을 같이 먹잖아. 지 거는 햄버거는 지 팔꿈치에 가루 놔두고 감자튀김 먼저 계속 먹는데 한 개도 아니야. 손 다섯 손가락을 다 쓰고 여섯 개
6: 울버린처럼
5: 손가락 사이에 다 껴갖고 먹고
6: 그런 사람도 있어요.
5: 그리고 나서 자기 햄버거를 정말 언제 저런 속도로 먹었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먹어요.
6: 디저트처럼 먹잖아요. 햄버거는.
5: 그거 되게 얄미워요. 네. 네. 아무튼 네? 예, 이분께 칼국수 세트 드릴게요.
6: 네, 예, 축하드립니다.
5: 칼국수 세트 금고에 보관하세요.
6: 이 칼국수는 남친한테 뺏기지 마세요. 네. 혼자 드세요.
5: 네. 4273님. 네. 두 분 케미 뭐예요? 너무 재밌어요.
6: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5: 저도 오늘 두 대 덕분에 네. 우리 인석 선배랑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호흡을 맞춰봤네요.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네, 여러분 선배랑 오랜만에 연인 연기 함께 해봤어요. 디드버거 나의 X 이야기 오늘 어떠셨어요?
6: 네.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5: 예?
6: 네. 빨리 마무리 하려고요.
5: 영혼 안 넣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저랑 오랜만에 연인 연기를 함께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6: 퇴근해야 된다고. 풍선 씨, 나 이미 약간 의자에서 약간 떠 있어요, 엉덩이.
5: 나 지금 네, 퇴근해야 되는데 잡지 마세요. 20여 년 전에 생각하면서 잠깐 사귀었었나 봐요. 네네. 선배 다음번에 띠드버거 따드세요.
6: 좋아요.
5: 네, 오늘 즐거웠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어요. 제이홉의 스윗드림.

제이홉의 스윗 드림스,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내 감성. 아,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써니써니 뽕써니 신봉선입니다. 예,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예, 우리 두댕이들 어째요. 다들 이렇게 X 얘기하고 싶었구나. 나도 이거 막 소개하는데 옛 X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 송기세님이요. 중1 때 학교 친구가 잠깐 놀이터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무서운 일진 누나가 야, 너 얘랑 사귀라 해서 무서워서 일단 네 하고 다음날 헤어졌던 기억이 있네요. 아, 이 누나 너무하네. 남의 사랑을 네가 왜 정해 일진 누나야. 일사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세 달 만에 헤어졌어요. 이유가 어느 날 밤에 여친이 전화가 왔는데 전남친이 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 왔는데 전남친한테 가도 되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아, 그래. 잘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어.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데 뭐 붙잡아서 뭐해. 지금 약간 아쉬운 거는 무지개 이상형 한 명뿐이라고 하는데 뭐야 이거? 아까 그 해병대요? 무지개 셔츠? 갑자기 그 무지개 셔츠가 자꾸 떠올랐나 봐. 우리 작가님은. 예. 자, 이경환님이요. 써니 언니 에어컨 같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몇 달 전 버스 타고 내리다가 꼬리뼈가 골절났어요.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 전환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또 내리시다가 엉덩방아를 찍으셨나? 그쵸? 꼬리뼈는 그거밖에 없는데. 아우,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 시원하게 조금 위로가 된다고 해서.

네. 얼른 케어하세요. 최지원님, 헐 봉선 언니, 저는 집에서 뜨개실 정리 중이에요. 근데 겨울 되면 다시 필요한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봉선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지네요. 했어요. 그래요. 곧 있으면 겨울 옵니다. 지금부터 해야 겨울에 할 수 있어요. 난 요즘에 그런 거 갖고 싶더라. 이게 막 이렇게 릴스 잠깐 보면 이렇게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 그 뭐 애플 이어폰 있잖아요. 아 이름을 다 얘기해버렸네. 사과 이어폰 있잖아요. 그 케이스 조그만 거 해갖고 메고 다니는 나 그거 배우고 싶었어. 아무튼 지금부터 옴싹옴싹 준비하세요. 네, 금방 겨울 옵니다. 7145님, 봉선님, 저 이제 나이 40 넘어가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살도 이전처럼 운동에도 잘 안 빠져요. 기초대사량 늘리면서 안전하게 살 빼는 봉선님만의 꿀팁이나 루틴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쪘다 이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산 거야. 우리가 살이 찌는 체질이고 그 나이 들면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안 되다 보니까 부으면서 그 붓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살이 된다는 거죠. 네.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드시고, 그러니까 이걸 단백질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식사 전에 저는 이제 달걀을 먹거든요. 삶은 달걀을. 그러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것도 조금 줄여주고 단백질로 약간 배를 채우기 때문에 나머지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는 막 독하게 해가지고 후루룩 빼고 다시 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보로서 천성이 목보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 하면서 손톱만큼의 잘못된 나의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많이 먹었다 싶으면 저녁에 샐러드를 드신다거나 그런 체크를 좀 해가시면서 드시는 게 조금 건강도 챙기고 살도 좀 빠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공복유산소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근육 운동도 하고 있고 근육 있어야 돼요. 지금 만든 근육들이 나중에 1kg당 1,000만 원의 가치를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근육이 안 생기고 빠지기만 하니까 지금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육 운동하시고요. 자, 손영비님이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김포에서 크루즈를 타며 진행하는 로테이션 소개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인연 만나면 좋고 아니어도 야경 보며 바람 쐬고 오자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가보려고요. 오랜만에 조금 설레네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워. 어려워. 아, 나도 여기 가볼까? 김포 크루즈가 있어요? 그래요. 나도 한번. 야, 근데 저 사실 조금 저는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의 만인의 연인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본인들만의 각자 심어놓은 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저도 좀 빨리 깨부시려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로테이션 소개팅. 뭐 옛날에 그 여럿이서 짝을 바꿔서 계속 만나는 그런 거죠. 예. 네. 좋긴 하겠다. 한번 도전해봅시다. 예,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푸르게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스페셜 DJ 신봉선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4: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판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5: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네 소개할게요. 한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협동조합,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와 함께합니다. 예, 또 뭐 정옥수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인천 계양산입니다. 봉선님 목소리 들으면서 오르고 있어요. 매일 오르는 산이지만 매일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너무 좋네요. 이 바람을 봉선님께 보내드리고 싶다. 오, 낭만적이다. 뭐 약간 본인의 생활 루틴이신가 봐요. 그렇죠. 운동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래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운동이라고. 그것처럼 옥수님 또 건강 챙기시면서 매일 산에 오르시는 분 같아요. 예, 감사해요. 그 문자 하나하나에 그 바람이 느껴졌어. 2074님 봉선씨인가요? 반가워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닮고 싶은 봉선씨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네. 아, 또 이렇게 2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수다도 떨고 사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마칠 시간이에요. 아쉬워. 네. 끝으로 신재평님의 여름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어지는 완벽한 하루로 넘어가세요. 내일 또 봐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덕궁.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은 궁궐인데요. 그 중에서도 북쪽 숲 깊숙이 자리한 후원은 왕의 비밀 정원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특히 아름답다고 하네요. 창덕궁 후원의 여름은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짙은 초록이 눈앞을 가득 채우는데요. 한낮에도 어둑할 만큼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지나면 후원의

대표 연못 부용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모난 연못 한가운데 둥근 섬이 떠 있고 물가엔 정자 부용정이 자리에 있는데요. 정자에 잠시 앉으면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고 하네요. 궁궐의 여름은 어떤가 했더니 이렇게 깊은 그늘 속에 숨어 있었네요. 8월 11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경쾌하고 기분 좋고 시원한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세인트 모텔의 Get It At Home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뭐 입추가 지나자마자 며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을 찬바람이 불었다면서 굉장히 우리가 신나했잖아요. 약간 방심해서 오늘 낮에 제가 산책을 나갔다가 땀을 한 바가지를 또 아주 아직.

0: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낮에는 아직 더워요. 물론 그 밤이나 아침 일찍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아직 덥더라고요. 아직 여름은 여름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김수빈님은 퇴사하고 여유롭게 라디오 들으면서 책 읽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이네요.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그러니까 퇴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님은 순디 출첵이요. 17개월 아기랑 매일 같이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17개월이면 얼마나 또 이쁠까. 아기도 좋아하죠.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음악을. 편안하니까요. 4176 쓰시는 분. 에데렐라의 알람이 시작되었네요. 늘 와나 오프닝 들으며 애 데리러 갑니다. 아, 에데렐라. 이제 완벽한 하루를 이제 완벽한 하루가 시작되면은 이거 알람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죠.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이 나오겠구나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퇴근 시간이구나 라는 분들도 있고 이제 퇴근이 2시간 남았구나 라는 분들도 계시고 4176 쓰시는 분처럼 애 데리러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음악과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같이 꽉 채워보는 그런 정통 라디오 화요일 정통 라디오로 우리 2시간 즐기는 날이죠.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산머이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매트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음성 녹음에 나의 여름을 들려줘 들으셨습니다. 임소희님이 귀에 좋은 음악을 정통으로 맞는 정통 라디오 야호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귀에 좋은 음악. 귀에 좋은 음악이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는 임소희님의 귀에 잘 맞는 음악 저희가 착착착 이렇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정통 라디오 좋죠. 최주리님 출첵하려고 휴면 계정 해제하고 로그인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이렇게 또 출첵을 위해서 우리 미니 어플에 미니 어플은 왜 계속 그렇게 계정이 아이디를 치라고 그러고 비밀번호를 치면 계속 틀리고 아니면은 휴면 계정이라고 나오고 참 신기해요. 항상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문자 보내고 싶다고 딱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맞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곤 하는데 최주리님 감사합니다. 권세진님은 순디는 사는 동네에 시장이 있나요? 저는 강동구 길동 사는데 복조리 시장 이 엄청 크거든요. 복조리 시장 엄청 크거든요. 마트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시장 나름의 재미 아실랑가요? 깎아주고 덤 더 주시고 저 지금 시장 쇼핑 갑니다 라고 이렇게 또 강동구 길동에는 복조리 시장이라는 곳이 있군요. 저는 이제 제주 시골 생활을 오래 했어요. 거기서는 이제 오일장을 많이 갔어요. 거기도 정말 재밌어요. 막 깎아주고 막 그냥 거기 또

제주시 그 오일장에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머니 시장, 어르신들이 있는 시장이 또 따로 이렇게 한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럼 바로 담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물품이 한 봉다리에 3,000원 이렇게. 고사리도 할머니 이게 뭐예요? 담고 계세요? 3,000원 이렇게. 그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거든요. 거기 이 목조리 시장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6316 쓰시는 분, 순하 완하 출첵입니다. 순디는 휴가 언제인가요? 저는 15일부터 3일 부산에서 강원도로 가요. 순디도 같이 갈래요? 15일이면 언제예요? 아, 저도 가고 싶지만 저도 방송을 해야죠. 요즘 이 MBC 라디오에 아주 휴가를 가시는 DJ들이 많죠. 우리 윤상 DJ도 지금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이고 우리 배철수 DJ도 곧 휴가를 또 떠나고 저도 갈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갈 때 정말 당당하게 한번, 제가 2년 동안 휴가 안 간 거 아시죠? 당당하게 한번 휴가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휴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 곡 듣죠.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바캉스 매니아.

윤종 시인의 바캉스 매니아 아주 흥겹고 재밌는 곡입니다. 자기는 좀 놀아야겠다고 외치신 우리 윤종신 씨. 참 윤종신 씨는 음악도 열심히 하지만 참 여행도 자주 가시고 정말 인생을 정말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아 저도 저런 에너지 갖고 싶습니다. 윤종신 씨처럼. 0804 쓰시는 분이 근데 순디가 휴가 가시는데 뭘 기대하라는 건가요? 아 기대하세요 그냥. 제가 휴가를 가면은 새로운 목소리 또 스페셜 DJ 좀 기대 안 돼요? 저도 누군가 MBC 라디오나 라디오에서 누가 휴가를 가면 이번에는 어떤 스페셜 DJ가 와서 또 어떤 선곡을 할까 그거 되게 기대되던데. 그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새롭고 여러분들이 반가워하는 목소리가 오지 않을까. 제가 가면 뭐 누가 오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만 재밌게 놀면 되니까요. 박나연님 안녕하세요. 순디 여긴 울산이에요. 완화의 시작을 들으며 퇴근 중입니다.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어젯밤에는 간만에 에어컨 끄고 창문을 열고 잘 만큼 시원했답니다. 서울도 요즘 밤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잘 만큼 시원한지 아직 제가 창문을 안 열고 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오늘 밤에 창문 열고 자도 괜찮을까요? 에어컨을 이렇게 알람이 아니라 타이머를 맞춰놓고 저는 자거든요. 자기 전 1시간 정도만 시원하게 해줘라. 이렇게 한번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23 쓰시는 분 늘 운전하며 듣다가 오늘은 지하철에서 들어요. 무표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하철 안내방송 사이로 듣는 순디 목소리 완화표 음악. 오 영화가 되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음악에 따라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좀 바뀌는 내 느낌이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노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5623 쓰시는 분 계속 듣고 계시죠? 이 노래 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화가 펼쳐질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 카롤 G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스틸 이 곡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공기가 바뀌는지 경험해 보시고 또 2부 취향의 공유에서도 또 굉장한 음악으로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 이어폰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리샤르 갈리아노의 Waltz for Nikki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아코디언 연주자인데요. 아버지가 아코디언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4살 때부터 악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코디언 소리를 떠올리다 보면 탱고도 생각이 나실 텐데요. 리샤르는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와도 협업을 했었고 그 밖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Waltz for Nikki가 93년에 나왔는데요. 아코디언이 가진 낭만적인 음색과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리샤르 갈리아노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리샤르 갈리아노의 Watch for Nikki였습니다.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아코디언 연주자죠. 거의 뭐 저는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뛰어난 테크닉, 정말 정신없이 뛰어난 테크닉 안에서도 그 낭만이 있는 아코디언 소리는 참 낭만적이에요. 뭔가 이 음악만 들어도 뭔가 왠지 어떤 파리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저 멀리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또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도 정말 멋지지만 뒤에 나오는 그 기타 소리, 기타 솔로가 너무 멋있죠. 그 집시 재즈 기타의 대표 주자 비렐리 라그렌.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앨범이 리샤르 갈리아노의 이 앨범에 비렐리 라그렌과 리샤르 갈리아노 그리고 다른 멋진 뮤지션들의 이 그 연주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낭만도 느껴지고 듣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연주자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대단한 앨범입니다. 이 곡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다른 곡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옥님이 하루의 피로가 훨훨 날아가는 기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런 기분이죠. 테크닉이 정말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니 어플로 리웬싱, 리웬싱 이렇게 영어로 아이디를 쓰시는 분. 조금 어려운 느낌이지만 좋은데요.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봅니다. 이런 종류의 음악도 좋아지는 거 보면, 아, 그러면 나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음악을 새로운 음악도 계속 듣다 보면은

분도 계시지만 또 취향이 다른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은 내가 잘 몰랐던 장르의 음악들, 내가 몰랐던 뮤지션의 음악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취향을 잘 찾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라디오를 뭘 취향이 안 맞으면 살짝 줄이면 되니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은주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셨어요. 제 취향곡은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수박 귀신이라 여름이면 꼭 수박을 사다 주시거든요. 가사처럼 하얀 수염은 없고 장기도 잘 못 두시지만 누구보다도 저를 따뜻한 눈길로 어루만져 주시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더 코가 찡하게 생각납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정말 이런 제목을 만나면은 정말 할아버지 생각. 저도 문득 이 할아버지와 수박이라는 제목을 딱 읽으면서 제 할아버지가 딱 생각이 났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란 게. 이은주님의 취향곡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우리들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주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들으셨고요. 그 뒤로 000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소코도모 피처링 자이언티 그리고 원슈타인의 회전목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은주님께는

0: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그리고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0891 쓰신 분이 우리 집 15세 어르신 강아지님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면서 자는데 저도 저녁 준비 안 하고 같이 자고 싶네요. 강아지들이 참 코를 심하게 고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들도 그런 강아지도 있고 그랬던 강아지도 있고 참 15세 어르신 강아지 나이 참 많네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는 동안 참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숨 잘 수가 없겠네요. 저녁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벌써 이제 4시 47분 이렇게 좀 지나고 있으니까 저녁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양지희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겨요. 휴가 마지막 날 이어서 오랜만에 도서관에 왔어요. 하루 종일 읽고 싶던 책 마음껏 읽으니 행복하네요. 남은 휴가는 순디 목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요즘 참 이렇게 책 읽는 게 이제 더 요즘 어린 20대 친구들한테 다시 유행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텍스트 힙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는데 양지희님도 이렇게 책 읽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많이 읽는 게 이제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확인할 게 참 많거든요. 핸드폰에 확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책을 보기가 참 힘들지만 좀 그래도 책을 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보는 게 참 되게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든데 좀 읽다 보면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양지희님처럼 이렇게 도서관 가서 책 읽으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김세라님이 보내셨어요. 레이첼스의 엘리 마이 러브 신청해봅니다. 어제 야근하고 퇴근길 BGM으로 들었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도 이 엘리 마이 러브 레이첼스의 곡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OTT에서 하는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 계속 이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때마침 우리 김세라님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이 곡 레이첼스의 엘리 마이 러브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는 모음 어이인데요. 어린 사람이 퍽 드레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무리 드레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너무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는 토박이 말 드레입니다. 형용사 드레지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동사로 드레질한다는 건 사람의 됨됨이를 떠본다는 뜻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또 팅팅스의 Great DJ 들으셨어요. 아주 신나고 흥겨운 그런 곡으로 3부를 시작했습니다. 3380 쓰시는 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출발합니다. 즐겁게 방송 들으며 운전합니다. 화물차 기사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화물차 기사님들 고속도로 이제 정말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잠깐이나마 방금 이런 신나는 곡 들으면 좀 그래도 힘이 나시겠어요. 참 이 그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는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딱 출발해가지고 휴게소에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국수를 먹는다든지 뭐 소떡소떡 이러고 먹는 게 로망이 있는데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은 참 그게 너무 일상이라 그렇게 막 신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계속 새로운 음악이 나오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운전하면서 또 그런 낙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하루 그리고 MBC FM for you 사랑해 주시고요. 음악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출발하셨지만 그래도 또 커피가 또 땡기실 때가 있으니까 모바일 커피 쿠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5512 쓰시는 분, 입원 중 외출 금지면 병원 앞 국밥집도 가면 안 되는 걸까요? 1일 1국밥 하던 저는 국밥 금단 증세가 있어요. 순디, 저 식당 다녀와도 될까요? 한번 제가 어떤 이유로 입원을 하셨는지 제 생각에는요. 저는 잘 병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외출 금지라면은 뭘 먹을까 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딴 거 드시지 말라고 금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국밥을 먹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국밥이 어떤 그 5512 쓰시는 분의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나가지 마세요. 예,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나가지 마시고 병원에 밥 그냥 입원하시는 중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얼른 나와서 건강해져서 나가서 정말 맛있는 국밥 드시는 게 낫지 이렇게 뭔가 죄책감 가지면서 드시는

0: 국밥 그렇게 맛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국밥 드시지 마시고 문자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경기도청과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정준일의 그 계절의 우리 들으셨고요. 그 뒤로 자우림의 홀라, 아주 신나는 노래 홀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까 이번 중에 외출 금지 사연하신 분이 또 문자를 주셨어요. 5512 쓰시는 그분이 아, 저 국밥 먹으러 병동 나가는 길에 순디가 문자 읽어줘서 다시 들어갑니다. 순디 말대로 태어나고 단골 국밥집 가는 게 낫겠어요. 아,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태어나고 기다렸다가 그 정말 그 맛있는 단골 국밥집에 가서 한 그릇 탁 먹는 그 기분, 제가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512 쓰시는 분, 이게 좀 참았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참았다가 먹으면 정말 건강한 몸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뭘 하나 드리고 싶네요. 뭘 먹을 걸 드리기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드릴 테니까 국밥을 못 드시는 그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시기 바랍니다. 네. 3012 쓰시는 분, 어제 야근하는 바람에 문자를 빼먹었네요. 이번 주는 계속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야근을 위한 커피 사러 나갔다가 문자 보냅니다. 아, 정말 힘드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커피 사러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빨리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햄버거도 딱 사가지고 가셔서 야근하시면서 또 출출하실 때 드시기 바랍니다. 0127 쓰시는 분, 순디 오늘 입사 10주년 기념으로 연차 쓰고 동생이랑 자매끼리 북한산 쪽 찜질방 가서 지지고 왔어요. 일 안 하고 몸 지지면서 라면에 계란 먹고 뒹굴거리니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북한산 쪽 찜질방, 우리 동네랑도 가까울 것 같은데요. 야, 제가 찜질방에 정말 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가고 싶네요. 거기서 탁 몸 지지면서 더우면 땀 탁 흘렸다가 시원한 미숫가루가 아니라 쌀알이 이렇게 동동 써 있는 거 뭐예요? 그 빨리 그런 거 촥 시원하게 먹고 그렇죠. 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식혜 먹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죠. 아, 정말 부럽습니다. 0224 쓰시는 분, 저 이제 대구살로 생선전 하려고요.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와나 들으면서 맛있게 해볼게요. 야,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310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바람이 착 불을 때 그 대구살 생선전 냄새가 착 같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시면서 고픈 배를 좀 잡고 있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셨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 노래는. 3821 쓰시는 분이 퇴근하고 있는데 노래 너무 좋네요. 일부러 천변길로 여유롭게 돌아갑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퇴근하는 와중에 이렇게 막 좋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은 주차장에 멈춰서 이렇게 좀 노래 다 듣고 들어간 적이 많거든요. 6316 쓰시는 분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곡도 좋지만 원하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순디의 목소리와 어울리는 곡들이 특히 완화해서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좋은 문자, 칭찬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뭐 모든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 DJ와 비슷한 결로 음악이 탁 나오는데 완벽한 하루도 그렇게 느끼신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타니아 마리아의 펑키 딴보린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62년 오늘 8월 11일은 소련의 우주선 보스토크 3호가 발사된 날이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이어진 보스토크는 소련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인데요. 그중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최초로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은 지구는 둥글다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1962년 우주에 정말 가서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딱 바라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 내가 진짜 봤다. 최초의 우주에 갔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게 지구가 지동설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둥근지 평평한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 유리 가가린이 지구는 둥근다라는 것보다 좀 더 낭만적으로 좀

멋있게 보이려고 뭐 무슨 푸른 지구는 너무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주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좀 우주에서 그걸 보고 아 정말 아름다운 그 지구를 본 다음에 지구에 돌아오기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했습니까? 좀 문학적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지구는 둥글다 이런 팩트 T스러운 말 말고 F스러운 뭔가 좀 감상을 참 멋있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X로 둥글다 하면 지구는 둥글다고 많이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그거 말고 좀 더 멋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문제를 풀었다고 틀릴 거라고 단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저는 이런 재미가 없으면은 상숙이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틀리든 말든 뭐 매일매일 하는 상숙 퀴즈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요. 자, 저는 X를 선택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시죠. 최초로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은 지구는 둥글다였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최초로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은 지구는 둥글다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너무 팩트만 얘기하지 않았고, 물론 뭐 유리 가가린은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뭐라고 했겠죠.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김상철님은 X, 지구가 이렇구나 했을 듯. 이거는 봤을 때 어떤 감상을 혼자 말로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어쨌든 X로 저랑 똑같이 선택을 하셨어요. 박태준님, 정답은 X. 제가 최초로 우주에 갔다면 지구는 둥글다 보다 여보 나 우주야 부터 외쳤을 것 같아요. 여보 나 돌아왔어. 나 무사히 왔어. 이렇게 외쳤겠죠. 우주야는 좀 그렇죠. 0068 쓰시는 분, 정답은 O. 왜? 순디가 X니께. 그래요. 저랑 무조건 반대로 하신 우리 0068 쓰시는 분. 좋습니다. 그것도 뭐 방법이죠. 5360 쓰시는 분은 정답 O입니다. 형님, 초1 둘째가 책에서 봤대요. 첫째는 저보고 빨리 문자 보내라고 재촉하네요. 유리 가가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애들 밥 후다닥 먹이고 있습니다. 큰일인데요. 이거 초일이면은 정확한 책에서 봤다. 예전에는 TV에서 봤다 그러면 그렇게 우겼는데 책에서 봤다 그러면 정말 그래요. 정답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X. 초일. 둘째 어떻게 된 거야? 유리 가가린 맞아? 정말. 정답은 X. 최초로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은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남긴 유명한 말은 지구는 푸르다 였는데, 정확히. 물론 뭐 단어가 맞진 않았지만, 푸르다. 지구는 푸르다 였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하늘은 매우 어두웠지만 지구는 푸르렀다. 이것도 얼마나 돌아오면서 생각했을까요? 그런 소감을 남겼고, 이 말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명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는 둥글다고 말한 인물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지동설을 주장하는 우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었죠. 그래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헷갈렸어요. 자, 지구는 푸르다. 이렇게 해서 저 오늘 상승 퀴즈 저는 마쳤습니다. 저와 무조건 반대로 하신 분들 좀 오늘 좀 억울하시죠? 그래도 내일 또 상승 퀴즈 풀 수 있으니까 내일 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틀리면 맞을 수 있으니까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박순정님이 문제를 급하게 보내주셨어요. 상디가 지금 휴가 가신 지 이틀 됐는데 벌써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순디, 상디 노래 듣고 싶어요. 윤상의 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런 문자는 그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다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내시는 거예요? 상디, 휴가 가신 지 이틀이 됐고 지금 뭐 스페셜 DJ들이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상디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는 듣고 싶네요. 윤상의 여름밤의 꿈.

0: 윤상의 여름밤의 꿈에 이어서 7287 쓰시는 분이 에즈원 노래를 신청하셔서 이 노래 에즈원의 라라라 러브송 들려드렸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자,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지만 내일은 젠지의 음악이 아니고 특별한 취향의 공유, 배우 이정은님과 함께하니까 젠지의 음악은 토마스 쿡은 모레로 잠시 밀렸습니다. 우리 이정은 배우님 내일 오시니까요. 내일도 오셔서 좋은 음악과 또 이정은 배우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유인원의 She Will Never Stop Loving Us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러

0: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골반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이맘때면 비와 바람과 쬐약볕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건지며 꽃을 피우는 나무에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나긴 여름날을 한 송이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꽃송이를 환하게 열어 사람들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꽃. 그 꽃나무의 이름은 무궁화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무궁화입니다. 아침 해를 바라보며 피었다가 해질 무렵 봉우리를 오므리며 떨어지는 무궁화는 사실 지지 않는 꽃 무궁의 꽃은 아닙니다. 무궁화 나무 밑엔 하루에 20송이에서 50송이의 꽃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그만큼의 새꽃이 피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지고 하면서 무궁화는 삼천리 화려광산을 만들어줍니다. 아, 그저 피고지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여름꽃들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거나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지거나 지는가 싶으면 또 금세 새꽃봉우리가 피어나는 식으로 여름꽃들은 무궁무진을 시전합니다. 자,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네, 락셋 Fading Like a Flower 들었습니다. 가로 열고 그 뒤에 Every Time You Leave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떠날 때마다 꽃처럼 진단 얘기죠. 그 당신이 돌아오면 다시 피어나고 락셋 Fading Like a Flower.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백조싱크 도드라만둔 음주우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티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do.
1: Shanice, I love your smile. 6647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0km 넘게 운전한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I love your smile. 남자친구가 잘 웃어요? Shanice, I love your smile 들었습니다. 자, 5459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이거 도착했구나 벌써. 보내주신 CD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캠 덕분에 행복해요. 구창모 씨 CD예요? 예. 저번에 구창모 씨 CD 퀴즈 맞춰가지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잘 도착했군요. 예.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구창모 씨한테. 같이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여성시대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구창모 씨가. 그래서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거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셨는데 제가 물에 빠지면 자기가 뭐 수영은 못하지만 구해주겠다 그랬는데 수영은 제가 더 잘할 거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 한강 옆에 살아가지고요 한강에서 수영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요. 빨리 가진 못하지만 장거리는 제가 괜찮습니다. 장거리. 그리고 저의 주종목은 평영 개구리예염. 예. 그다음에 이건 종목이 없는 건데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모제비 해염이라고. 그 왜 모제비 해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오래 하는 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모제비 해염 있네. 순우리말이에요, 이거. 모제비는 측면을 의미, 옆면이군요. 예. 아무튼 이것도 제가 주종목이에요. 자, 3534번으로 청해주신 Red Hot Chili Peppers, Californication.

네, 유2의 연주한 노래 Vertigo 들었습니다. 박은영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실 음악은 Red Hot Chili Peppers의 Californication. 아, 뉴스보다 화딱 지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려고 일부러 장보러 나왔는데 며칠 전 신청한 곡이 딱 3534번 Californication 신청하셨군요. 뉴스를 프랑스의 행복학자가 행복해지려면 뉴스 끊으라고 그랬는데 예. 솔직히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 뉴스를 계속 챙겨보긴 합니다. 끊을 순 없습니다. 검색도 하고요. 예. 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방송하죠. 2021번으로 아저씨 저 어제 엄마가 제 말버릇 보고 야 우리 집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 주변에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셔서 배철수 아저씨 말투인 것 같다고 말해드렸어요. 제가 아저씨 말투를 닮아간다니 영광입니다. 예. 남자분이에요? 어떻게? 남자분이면 괜찮은데 여자분이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자, 청해주신 곡 두알리파 New Rules.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0: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닙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뜨거운 볕에 폭염주의보도 남아있는데요. 서울은 폭염특보가 해제됐고 경기도 여주와 김포, 화성, 파주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열대야주의보도 전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내일 동해안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가 되겠고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안팎입니다. 또 해상 곳곳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너울성 파도가 강한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이 33년 전 국립극장에서 첫 무대에 올렸던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인기 창작극이다. 보물찾기에 나선 세 노인이 주인공인데 노인 동화 같은 이 연극에 약방의 감초처럼 30대 여성이 등장한다. 이름부터 난타. 천방지축 예측불가 캐릭터인 이 여성이 뜻밖에도 철학적인 대사를 날린다. 아이, 사랑이 아프다고 사랑 자체를 안 하고 살 수야 있답니까? 누구 짐승 아닌 참한 사람 없을까요? 그녀는 사랑하고픈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게 고민이다. 저는 여백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누구나 자기가 믿고 따르는 진리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 진리라는 것도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충분한 여백을 갖고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유가 없죠. 지가 최고예요. 지 생각이 최고고, 지 고향이 최고고, 지 종교가 최고고, 지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가 다들 최고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화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나이만큼씩 사랑이 빠져나가 철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청춘이나 억울했던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만큼씩 뻔뻔해지는 걸까요? 철수는 오늘 나이가 든다는 건 자기 앞에 길을 힘이 들어도 한 발씩 내딛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비와 바람과 떼약볕이 앞길을 막는다고 그 길 가기를 아예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숙명이다. 꽃나무에서 꽃이 피고지고 하면서 계절을 나듯이 우리도 온갖 일에 부대끼며 가다 말다 하면서도 끝내 자기 앞에 생을 살아내야 한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이 천리 만리 아득하다 해도

나이만큼씩 사랑이나 열정이나 소신이나 넉넉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 절망스럽다 해도 그래도 깔딱고개 오르듯 한 발 한 발 잘 걸음을 떼어놓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야, 이 노래 들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예. 노래가 배경음악이랑 왜 안 어울리는 거죠? 나만 이상한가요? 3080번. 예. 아, 물론 존 레논 버전이 아주 직관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괜찮은데. 예, 허비 앤콕이 주도하는 이매진 프로젝트입니다. 이매진 프로젝트. 예,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죠. 핑크, 씰, 인디아리, 기타리스트 제페, 그리고 말리 출신의

예, 월드뮤직 가수 오우모우 쌍가래 네, 등등.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 버전 좋아하는데. 예. 사실 뭐 이매진이라는 노래는 그 노래에 담겨 있는 아 가사의 의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색다른 편곡으로 또 예, 잘 들었습니다. 허비앤콕이 주도하는 이매진 프로젝트의 이매진. 야, 근데 오늘 철수는 오늘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김지희씨 1132번 왜? 어디서 이게 눈물이 나는 포인트입니까? 아 그만큼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힘드셔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힘드신 여러분들을 두고 저는 내일부터 예,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7박 8일간 예, 자리를 비웁니다. 휴가입니다. 아, 물론 뭐 좋은 스페셜 DJ들이 아, 자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많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지금 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자, 5899번으로 청해 주신 다니엘 파우터 Bad Day.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신현수 씨나요? 김지현 씨. 조금 전에 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린다고. 예. 그리고 제가 저 휴가 갔을 때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전. 예. 제작진에게 일임하고 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아서 잘 하겠죠, 뭐. 다들 베테랑인데요, 뭐. 예. 자, 5335번으로 청해주신 디스케이프 클럽의 I'll Be There.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처음부터 최고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었답니다. 모국 이스라엘에서 히트한 다음 영어판을 쉽게 낼 줄 알았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줄줄이 퇴짜. 그중엔 모욕을 주며 거절한 것도 있었다죠. 국리 끝에 인터넷 자가 출판도 해봤지만 몇백 건밖에 팔리지 않았고 겨우겨우 출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쓰고 다듬어서 지금의 책을 낼 수 있었다. 절치부심, 고진감래, 천재급 석학도 그랬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Led Zeppelin, Immigrant Song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말 와, 이 리얼타임으로 이 음악이 나왔을 때는 뭐 이런 게 나왔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런 사운드와 편곡과 진행 이런 게 와, Led Zeppelin, Immigrant Song 들었습니다. 183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0809번으로 휴가 가면 뒤도 안 돌아보는

0: 이게 국룰인데 아저씨는 어떠신가요? 음악 캠프 전혀 안 들으시나요? 예, 안 듣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예, 3, 4부 음주 웬 티맵대리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 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세르지오 멘데스 그리고 더 블랙아이드 피스 맛있게 나다 들었습니다. 이혜은 씨가 여혜은 씨군요. 여혜은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만 예, 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야근하는데 음악 때문에 신나버려요. 예, 노혜정 씨. 기왕 야근하는 거 뭐 음악 들으면서 좀 즐겁게 보내야죠. 아이 그럼요. 예. 자, 박혜승 씨가 총해 주신 음악. 데이비드 보위, 패시네이션.

스티브 윈우드 하이어 러브 들었습니다. 531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건 80년대 히트곡이고요. 60년대부터 음악했으니까요. 트래픽에서도 활동했고 블라인드 페이스에서도 활동했고 스티브 윈우드 하이어 러브.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7842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아바 마마미야.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가을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을 때가 바로 해가 지고 난 후인데요. 벌써 밤 공기는 느껴지는 게 확연히 다르고 하늘도 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열대야가 사라진 밤 공기 충분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낮 기온은 높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고요. 내일도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사가 강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역은 이미 선선한데요. 내일은 비 소식까지 들어있습니다. 태풍 찬홈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그 외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풍랑특보 발효 중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Acting Monkeys, When the Sun Goes Down 들었습니다. 892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제 퇴근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을 안 들으면 하루의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노래가 제 퇴근길을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퇴근길에 계신 거죠? 예. 8920번 Acting Monkeys, When the Sun Goes Down 들었고요. 7시 34분 35분 막 지났습니다. 와, 이 사진 잘 찍으셨는데. 오, 한강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이렇게 예쁩니까 오늘? 오, 5376번으로 아저씨, 한강에 운동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잠시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어요. 아, 힐링되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진 보니까 힐링되네. 자, 091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Tones and I, Dance Monkey.

13살 여학생이에요. 쉐릴린의 Got to be real 신청합니다. 아니, 이게 13살 여학생이 신청할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신청곡이에요? 아, 제가 미안해요. 아저씨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 일단 신청곡 보류. 예. 자, 1552번으로 여름바람을 같이 즐기고 싶어 신청합니다. Summer Breeze 신청하셨는데 예. 아이슬리 브라더스 버전으로 신청하셨네요. Summer Breeze.

The Weeknd의 In Your Eyes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야근이라 들으며 일합니다. 오늘도? 아, 야근을 자주 하십니까? 아, 0721번으로 예. The Weeknd의 In Your Eyes. 앞에 들으신 음악은 톤즈 앤 아이의 댄스 몽키였고요. 야, 이거 김사랑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사랑 학생이 신청한 쉐를린의 Got to be real.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 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영, 데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신인 모델 시절 얼굴이 나오지 않는 발만 쓰는 촬영이 잡혀도 메인 화보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까져 피가 날 만큼 연습했죠. 이 작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아주 작은 역할에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내가 뿌린 진심의 씨앗들이 언젠가 내 인생에서 눈부신 기회로 꼽히는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생활 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쟁쟁한 요리사들을 제치고 두 번이나 우승을 거머쥔 최강록 셰프에게 사람이 음식을 먹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셰프의 대답은 이랬대요. 먹는다는 건 입안에 맛있는 음식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만족스러운 시간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더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작은 것으로 만족을 더해 행복을 추가하는 일. 그렇게 오늘도 잘 챙겨 드셨나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11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오늘은 최강록 셰프의 한마디로 오프닝 열었어요. 먹는다는 건 우리 삶에 만족스러운 시간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식사 시간을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많이들 때우는 개념으로 저처럼 보내실 것 같은데 아, 곱씹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그 시간이 손을 이용해야 되고 또 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함으로써 어떤 관계를 그래도 좀 대화를 하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활동이 제어되고 좀 소통이 조금은 제한되잖아요.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요새 너무 뭐 먹을 때 이어폰 꽂고 뭔가 막 보면서 먹는 게 내가 제대로 내 몸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는 행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9629님께서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웨이팅을 감수하면서까지 맛집에 다니는 게 참 알차다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먹어야 할 한 끼를 때우는 끼니가 아니라 근사한 식사로 채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못하는 사람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잠깐 멈춰서 스스로를 챙기는 유일한 시간에 가깝거든요. 이걸 한 끼라도 한 끼니만이라도 좀 제대로 소담스럽게 곡진하게 나를 좀 돌보는 시간으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봅니다. 김시연님 대장봉 안녕하세요. 저녁 되니까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너무 좋네요. 먹는 건 너무 잘 먹어서 걱정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우리 진짜 너무 착해졌어. 이게 아직 그래도 선선하다고 말해 날씨가 솔직히 아닌데 우리 자꾸 선선하다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29도만 되면 춥다고 할 판이에요. 너무 지금 밖에 춥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참 이게 인생 같죠. 이게 조금 날씨가 괜찮을 때는 살짝만 더워져도 아 오늘 좀 해가 따갑다 막 이러다가 그렇게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숨만 좀 쉴 수 있을만 싶어도 아우 선선하다라고 느끼는 우리를 보세요. 아무튼 확실한 건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이요. 이분 모셔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엄정화 씨와 함께합니다. 엄정화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랑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같이 나눌 거고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는 지금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등등등 쓸데없는 얘기도 좋고 쓸데있는 얘기도 좋습니다.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3일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8월 한 달 별밤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두 번째로 별밤을 찾아온 아티스트는 밴드 신인류. 8월 13일 목요일 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세요.

마룬 5의 슈가 듣고 왔습니다. 아이디가 리웬싱이라고 읽으면 되려나요? 영어로 써 있는데요. 윤상형님은 가셨고 문세형님은 다녀오셨고 상수님도 가실 계획이고 철수형님은 내일부터라고 하시고 대장님은 정말 휴가 계획 없나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막 운동 끝내고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왜 제가 인생 매일매일 비슷비슷하게 살면 쳇바퀴 돌아가는 삶으로 비교하는데 그 거기서 한번 떨어져 나오면은 그 쳇바퀴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쳇바퀴에서 내리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난 진짜 너무 이렇게 휴가를 갈 생각을 하면 그래서 휴가 때 뭘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이제 별밤은 뭘 그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제 되게 할 것이며 뭐 그런 거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당연히 오래 갈 겁니다. 저 올해도 안 가면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익숙해지다가는 점점 더 이 쳇바퀴 내리는 게 너무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리마인드 해주셔서. 자, 오늘 첫 문자 주신 분이래요. 6635님 올 별밤이 아직도 하고 있다니 깜놀. 중학생 막내 배드민턴 레슨 기다리면서 라디오 틀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문세 세대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잘 들을게요. 하, 저도요. 6635님 저 완전 이문세 세대예요. 하, 근데 별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깜짝 놀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시그널이. 그죠? 원래 10시였었는데 시간대 옮긴 지 꽤 됐고 95.9에서 1.9로 이사 온 지도 꽤 됐는데 그래도 별밤은 별밤이거든요. 앞으로 꼭 자주 와주세요. 3155님은 이나님 안녕하세요. 처음 메시지 보내는 새싹부엉이에요. 오늘이 우리 딸 수능 100일 전이에요. 아 맞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 남겨요. 민영아 우리 잘 해내보자. 사랑해. 라고 말투가 결연해요. 애틋하고. 그래요. 바야흐로 오늘입니다. 수능 100일 전.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진짜 힘내십시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엔플라잉의 블루문.

엔플라잉의 블루문에 이어서 정은지의 오늘 나온 신곡입니다. 파도 부제가 I love love입니다. 함께 들었고요. 212님, 얼려놓은 식빵 데워서 대충 잼 발라먹고 말아야겠다 했는데 한끼 때우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 결심했어요. 저 지금 샤브샤브 먹으러 갈래요? 소고기도 추가할 거예요? 등 떠밀어줘서 고마워요, 대장부어. 너무 좋은 메뉴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메뉴. 이거를 먹은 날은 제 스스로 너무 기특해요. 모든 것을 잘 챙겨 넣어서 먹었다라는 생각에. 하지만 저에게는 식빵을 데워서 뭔가 발라먹는 것도 꽤 훌륭하게. 나는 되게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좀 바짝 구워요, 빵을. 그래서 버터를 좀팍 올려요, 많이. 그래서 약간 식빵이 좀 위에 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확 바르고, 제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이 가장자리에만 잼을 발라가지고 먹어요. 왜냐면 그냥 버터만 있는 맛도 난 먹어야겠고, 잼이랑 섞인 맛도 먹어야 되는데, 잼이랑 섞인 맛은 바삭바삭할 때 맛있거든요. 저만의 어떻게 이 토스트 노하우 엄청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버터에 토스트 해 먹고 싶지만은 지금 내 곁에 토스터는 없습니다. 박현진님, 안녕하세요. 별밤 퇴근길에 자주 들었는데 어제 유난히 김이나님 목소리와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력 있어요. 남편이 많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위로가 돼요. 오래오래 DJ 해주세요. 세상에, 제가 어제 현진님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성공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남편분은 어떤 일인 겁니까?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계시는 동안 또그 이후로도 제가 이 시간대에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현진님 남편의 쾌차를 빌면서 오늘 별밤에서 선물 챙겨가지고 하나 보내드릴게요.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위저의 아일랜드 인더 선.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첫 등교, 첫 운전, 첫 직장.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첫 장례식도 있을 거다. 20대 어느 날 친한 친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친구들 모두 마음이 무거웠고 장례식에 가본 경험은 없어도 직접 가서 위로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가는 길 내내 분위기는 낯설고 어색했다. 빈소 앞에 도착해서야 뭐부터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다. 그러다 슬픔에 잠긴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찌됐든 일단 돌아가신 할머니께 인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본 대로 향에 불을 붙였는데 연기만 피어오르고 불꽃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맞나 싶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친구가 헛기침을 했다. 맞으니까 얼른 자리로 돌아오라는 신호 같았다. 이번엔 열을 맞춰 할머니께 절을 했다. 몇 번 하는지도 몰라서 연신 몸을 숙이는데 세 번째로 내려가려는 순간 또 어디선가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대로 동작이 멈췄고 아, 두 번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제 마지막 관문. 유족에게 인사할 차례였다. 정중하게 큰 절을 한 번 하고 다시 상체를 숙여 두 번째 절을 하려는데 친구 아버지가 웃으며 그러셨다. 우리 가족 다 죽일 셈이냐 이 녀석들아. 극적이는 우리를 보며 처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장례식에 갈 일이 생기면 그날이 떠오른다. 슬픔을 나눠 가지려던 마음.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배려하던 그 따뜻한 웃음을 말이다.

안녕하신 가영의 슬픔의 가운데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배종필님 얘기였어요. 그날 우리는 장래 예절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이 형식보다 먼저라는 거,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과 누군가의 장례식에 갈 일이 생기면 이번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 헛기침 신호 없어도 되지? 라고. 이거 누구나 한 번쯤 있어본 경험입니다. 진짜 어른 돼서. 이게 특히 이렇게 이게 정식으로 배울 일이 잘 없거든요. 저도 제 친구의 갑작스러웠었던 모친상이 처음, 근데 주변인의 장례식, 주변인이 상주로 있는 장례식이었죠. 그 기억이 있는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짜고짜 거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주 가족이 되어 봤을 때 진짜 느꼈죠. 그게 잠깐만 얼굴만 비추고 가던, 계속 있던 그 와주는 마음이 우리가 갈 때는 당연히 가는 마음인데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장례식장 갈 일은 거의 절대 빼놓지 않고 가야겠다.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정사윤님이 저도 모든 게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락을 해야 하나 싶어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벼랑간 펑펑 울어버림. 진짜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라고.

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봄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군가는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배종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마음이 안녕했던 날 혹은 그렇지 못했던 날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폴킴의 뉴데이 듣는 동안에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뉴데이 이어서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 들으셨습니다. 5204님이 이사 후 짐 정리 모두 완료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주위 분들은 이사 후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혹은 살면서 천천히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 성격이 성격인지라 이틀 만에 후딱 완료했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것도 좀 나뉘는 성향일 수도 있고 또는 체력 이슈도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짐의 양과 이삿짐을 쌀 때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이틀 만에 완료했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한 일인데요. 홀가분하실 만한 일입니다. 김경원님은 아내 퇴근 기다리면서 차에서 듣고 있어요. 10대에서 20대 때까지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나이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듣지 않다가 김인아님이 차분하게 방송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듣게 됐네요. 여기는 전남 여수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 차분한 날도 있거든요. 경원님. 그런 날에도 안 떠나시면 안 돼요. 진짜 막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까불 수도 있는데 이런 그런 저여도 떠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99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사는 혁우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두 아들과 경남 거제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하루 보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장거리 운전에 피곤은 하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 행복하기만 하네요. 라고 휴가철에 또 이렇게 행복한 사연 확실히 많이 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시간 내가지고 가족들이랑 어디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피곤하지만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사연 꽤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6506님, 몇달 뒤에 입대하는 대학생 부엉이에요. 오늘 모처럼 날이 좋아서 드라이브 나와서 한적한데 차 세우고 커피 마시며 듣고 있어요. 저도 고3을 별밤과 함께 보냈는데 오늘 수능 100일 전이라니. 수험생 부엉이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전직 고3 부엉이에 덕담이 왔습니다. 근데 몇달 뒤에 입대하시는군요. 또 다른 부엉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입대하기 전에 별밤 들었는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부엉이들의 실시간 모습들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빈님께서 집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대장벽 목소리 듣고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흘러가는 시간이랑 같이 흐르면요. 시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거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을 잘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수빈이 아무튼 쭉 함께 해주실 거죠. 2부 마무리하면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0: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엄정화 씨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퀸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이자 배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아티스트, 오늘 별밤 초대석은 엄정화 씨와 함께합니다. 엄정화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나 별밤에 나왔어.
1: 엄정화 왔어.
0: 김이나 봤어. 엄정화 씨라고 하기 되게 어색하지만.
1: 그러니까요.
0: 자, 아무튼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지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 그 모습이 잡혔나요? 배한진 님께서 대장봉 버선발 총총총이라고. 아, 제가 약간 한 마리에 막 일주일에 주인을 본 개처럼. 아니.

0: 같은
1: 병아리 같았어.
0: 어, 감사해요.
1: 종종.
0: 병아리라뇨.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9629님은 오늘 정화님 나오신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욱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안녕하세요. 9629.
0: 아, 목소리 봐. 아무튼 저랑 은근히 방송 그룹에 우리 같이 한 게 꽤 있어요.
1: 진짜 몇 년 전이다 근데, 그죠?
0: 근데 저는 특히 언니, 아, 정화 씨도 좀 그럴
1: 것 같아. 우리 진짜 좀 어렵다, 이 호칭이요.
0: 근데 그 갈수록 그러니까 라디오나 뭔가 네. 그러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걸로 네. 교류를 이어가게 되지. 제가 별로 그래도 엄정화 씨는 제가 사석에서 좀 몇 번 보는 편이었지만 네. 보통 제가 잘 없어서 이렇게 만나는 거라도 너무 감사한 거죠.
1: 그러니까요.
0: 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엄정화 씨도 계속 그 바운더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1: 만나는 바운 네. 친구들 네. 거의 그런 것 같고 요즘은 또 막 예전에는 그래도 막 일주일에 한 번은 얘들아 모여 뭐 이렇게 나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거의 외출하는 일이 한 달에 한두 번?
0: 그리고 요새 좀 또 바쁘시기도 했어요.
1: 아, 요즘 진짜 너무 바쁘긴 바빠요.
0: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액티브한 뭐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서핑도 퀸이라서 아무튼 우리가 인생 술집도 같이 했었고
1: 맞아. 그리고 그
0: 톡 있는 톡 하면서 톡? 얘기하는 거
1: 맞아요.
0: 거기 나와주신 것도 너무 진짜 되게 흔쾌 오늘 별밤에 나와주신 것도 막 얘기하다가 언니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했는데 갈게! 아 진짜 너무 멋진
1: 아니 그런 너무
0: 분이에요.
1: 이나 씨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우리 또 영화 홍보도 또 막 하고 싶고 아유. 해서 막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나왔어요.
0: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이슈가 있음과 동시에 얼마 전에 또 한참 제가 봤었던 그런 그 영상 쇼츠 같은 거는
1: 네.
0: 그게 포항 칠포 해수욕장에서 열렸던 재즈 페스티벌.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두 쪽 모두에 대한 그 네. 그리움이 계속 있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1: 근데 저도 진짜 놀랐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노래들이 그래도 좀 포이즌이나 뭐 배반의 장미 뭐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과연 신나 하실까 했는데 너무너무 신나하시면서 근데 제가 진짜 좀 그때 너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도 있고 정해진 곡수가 있었는데 아니 제가 너무 중간중간에 멘트를 너무 짧게 한 거야. 나 진짜 말재주가 별로 없다고 생각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막 또 막 노래를 막 빨리 들려드려야지 무대를 보여줘야지 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그랬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다고
0: 아유,
1: 그래서 또, 다음엔 좀 연습할게요.
0: 지금까지 또 그걸 또 마음에 두고 계셨군요.
1: 와, 아니 얼마 전에 네. 제 오랜 팬을 만났는데 그때 너무 짧았다 막 토로하더라고요.
0: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도 미안하셔가지고
1: 네.
0: 엄정화 씨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 온에어 되기 직전에 사담 나누는데 얼마 전에 냉장고로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하셨다 얘기하면서 그 뭐 선택하면 한 명 선택하면 한 명 안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그러나 한 이틀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서 엄정화 씨 아는 사람들은 다 너무 아 그럴 뻔해 지금까지도 지금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셨던 것 같아요. 용서 제가 대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너무 즐거웠어요.
0: 아유, 진짜 근데 계속해서 한번 오랜만에 그래도 왜 예능을 통해서 무대에 서는 엄정화를 많이들 보셨는데도
1: 네.
0: 그 이후로도 계속 근데 또 갈증나고 또 갈증나고 한다라는 게 진짜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아, 전 진짜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그 엔딩 크레딧과 또 마침이 무브이 있는 그 앨범을 이나 씨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0: 아유, 그렇죠. 제가 참여를 했죠. 함께.
1: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나 씨가 부르면 어디든 갈 거예요.
0: 아무튼 다음에 언제 부르지?
1: 블라블라.
0: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너무 황송하고요. 최윤정님이요. 정아 언니와 같은 시대를 산 우리 모두는 완전 복받은 것 같아요. 그 시절 그 노래 다 아는 나 칭찬해.
1: 어머 어떡해 칭찬해.
0: 잘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역으로 봤을 때는 전무후무한 분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문자

0: 님하고 딴 분도 있었는데 오케이 마담 2 내일 보러 간다고.
1: 오, 내일 개봉해요.
0: 아, 개봉 맞춰서 보러 가시는 거구나.
1: 오, 감사해요.
0: 오케이 마담 2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지금 아, 그리고 혹시 그 장르가 코미디 첩보 액션입니다.
1: 액션, 코믹 액션.
0: 코믹 액션.
1: 가족 영화인데 저희 영화는 진짜 그 영화 시작과 끝날 때까지 너무 유쾌하고 또 가족들 모두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영화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이게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1: 네.
0: 일단 1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네.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엄정화 씨가 최정예 요원.
1: 맞습니다.
0: 하지만 아닌 척하고. 네. 이제 살고 있었는데
1: 평범한 삶을 선택해서
0: 평범한 척 근데 약간 뭐 마스크가 좀 평범하지 않긴 하지만 그것도 연기로 말이 되게 하한 게 대단한 거고 이 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진짜 또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1: 네.
0: 그래서 가족과의 첫 해외여행으로 하와이행 비행기 올랐다가 납치 테러범을 만나요. 엄정화 씨가 싹 뽀!
1: 네. 숨겨졌던 본능이 깨어나면서
0: 예.
1: 완전 그 하이제킹 그 했던 그 악인들을 무찌르고 가족들과 승객들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0: 짜릿했지요.
1: 아, 전 너무 좋았어요.
0: 하, 이 편은 무려 또 크루즈에서.
1: 전 크루즈로 갑니다.
0: 역시 또 물 좋아하시는 분답게 네. 또 크루즈로 가셨는데 네. 이게 근데 되게 멋있는 일인 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여성 주연 약간 액션.
1: 네.
0: 물 액션 코믹물이 시리즈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1: 없어요. 액션도
0: 옛날
1: 그렇고
0: 신은경 씨 정도가
1: 네.
0: 있었고
1: 네, 맞아요.
0: 그것도 3편은 이제 다른 분이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1: 저한테도 너무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고
0: 네.
1: 원래 20년도에 2020년도에 그 오케이 마담이 제작됐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0: 맞아요.
1: 일주일 안에 12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0: 맞아.
1: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극장을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게 그래서 그날 진짜 너무 마음 많이 울었어요.
0: 아, 그 진짜 이게 무슨 그 밤에. 일입니까 그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진짜 입소문 하나로
1: 네.
0: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해서
1: 저희가 이제 OTT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0: 진짜 그래서 이제 이 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때 특히 이제 왜 코믹 액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한번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가서 볼 만큼
1: 네.
0: 너무 재미있는 영화였고 이제 그 자신감 위에서 이 편이 나왔으니 오죽하겠나 싶어요.
1: 액션도 더 강해졌고 웃음도 우리 그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는 스트레스 그냥 풀면서
0: 맞아.
1: 크루즈에서 그러니까 크루즈 곳곳을 이용하거든요.
0: 네.
1: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크루즈 구경도 하고 아주 바다 구경도 하면서 시원한 여행을 하면서 웃음과 액션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0: 야 그 크루즈 실제 크루즈였고
1: 네 맞아요.
0: 그 전에 크루즈 타본 적 있으세요?
1: 처음이에요.
0: 그죠 그런 초대형.
1: 네 처음 우리가 그래서 거기 거의 한 3주 가까이 갇혀서 찍었어요. 왜냐면 나오려면 또 여권 필요하고
0: 그치,
1: 나갔다가
0: 그치.
1: 다시 들어오고 막 10시 넘으면 밖에 못 나가고 그랬는데 전 너무 편하더라고요.
0: 오히려.
1: 왜냐면 뭐 촬영 끝나면 바로 그냥 숙소가 바로 그냥 바로 2층이니까 너무 편안했고 그냥 안전한 느낌도 들면서 좋았어요.
0: 맞아. 오히려 안전하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극장 가서 볼 가치를 저는 그 로케로 너무 주었다고 생각한 게
1: 네.
0: 이게 크루즈 여행 한 기분이
1: 맞아요.
0: 날 것 같아요.
1: 네. 근데 크루즈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0: 그렇다면서요.
1: 네. 막 사우나 있죠. 뭐 클럽도 있죠.
0: 그 말이야. 그 클럽도 가셨어요?
1: 아니 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온 그 크루즈를 다 빌려서 찍은 거거든요.
0: 아, 이게 시간이 좀.
1: 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음악을 틀어주겠어요.
0: 오요.
1: 나 혼자 가서 놀아.
0: 스태프들이랑 저라도 있었으면은.
1: 맞아요.
0: 충분히 하셨을 텐데.
1: 진짜.
0: 오점숙님 질문인데요. 1편 못 봤는데 2편부터 봐도 될까요? 내일 보러 갈게요 하셨어요.
1: 진짜요? 약속해요 점숙님.
0: 약속.
1: 약속.
0: 꼭이요. 점숙님 내일 보고 저희한테 인지.

0: 인증샷과 인증샷 주시면은 저희 별밤에서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1: 근데 전 진짜 인증샷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0: 진짜 그 막 어떤 복권보다 좋죠.
1: 맞아요. 지금 막 지금 한국 영화 지금 유일하게 저희 지금
0: 그래
1: 지금. 예매율 1위입니다.
0: 어떡해.
1: 한국 영화로
0: 너무 잘 됐다 그래도.
1: 네, 근데 너무 이제 막강한 영화들이 있지만
0: 진짜 너무 네. 거인들이 지금. 근데 오히려 그래서 물론 이게 취향이지만 이게 너무 길고 너무 크고 막 뭐 약간 좀 그런 것보다 나는 극장을 좀 휴가 가듯이 놀러 가듯이 갔다 오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시즌이.
1: 맞아요. 막. 근데 저희가 이제 무대 인사를 개봉 전에 이제 무대 인사를 갔다 왔거든요. 대구랑 부산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전 연령대가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 같이 다 오시고 아기도 데리고 오시고 또 할머니도 데리고 오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해하면서 우리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했어요.
0: 또 중간중간 안 우셨어요? 엄정화 씨도 눈물 많아가지고.
1: 아 저는 울진 않았는데 그 부산에 또 저희 오랜 팬들이 있어요. 템테이션 팬들이 이제 부산 템테이션. 근데 이제 무대마다 극장마다 이제 우리 너무 많은 극장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돌면서 또 같이 돌아주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주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관 인사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다 팀들 철수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만날 날이 진짜 만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막 급하게 사진 찍고 막 그래 잘들 지내 이러고 돌아서는데 그 사랑이 갑자기 와락대 가슴에 너무 와서 너무 눈물이
0: 눈물 나지 안 울었을 리가 없습니다 엄정화 씨.
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날 사랑하냐고요?
0: 그렁그렁한데요?
1: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이거 감동을 넘어서서 25년 6년이 넘은 친구들이니까.
0: 그럼요. 25년 6년을 넘게 누구는 안 사랑하고 싶어서 안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 계속 현역 폼을 유지해 주시고. 존재해 주시고 건강하고 뭐 탈없고 이래서 이거는 팬들의 보기 엄정화 씨 또 눈물이 눈동자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잠깐 노래를 먼저 잠깐 듣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제가 먼저 듣고 싶은 게 엄정화의 눈동자였는데 눈동자 좀 듣고 올게요.

0: 엄정화의 눈동자 듣는 동안 우리 엄정화 씨 눈동자도 조금 이제 건조가 되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1: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0: 아이고 너무 좋아요. 또 올 수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엄정화 씨 노래 중에 듣고 싶은 거 PD님 물어봐서 첫 번째 노래로 눈동자를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엄정화 씨를 가수로는 처음 볼 수 있었던 노래였고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전에 이게 엄정화 씨의 첫 영화의 OST였었는데
1: 맞아요.
0: 사실 이 노래는 정말 놀라운 게 지금에야 뭔가 약간 뭐 섹시한 무드를 풍기는 노래, 뭐 미디엄, 그러니까 막 빠르지도 않지만 그렇다 느리지도 않은 뭐 이런 음악이 많지만 이런 바이브의 노래가 이 그때는 네. 없었어요.
1: 없었어요.
0: 막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뭔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눈을 못 뗀다라는 표현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나중에 그 영상을 찾아봤을 때 뭐 막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1: 없죠.
0: 뭔가 그 표정과 뭐 진짜 절제된 움직임만으로 그 무대를 채웠는데 그게 처음 하셨던
1: 맞아요. 첫 무대예요. 네.
0: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왔었던 건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이 노래가 너무 신비롭고 진짜 강하고 정말 느낌이 너무 좋은데 나도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러니까 여백이 너무 많고
0: 맞아.
1: 느낌상으로만 가야 되는 노래고 또 노래가 막 계속 같은 부분이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눈빛, 눈동자, 주목해야 될 건 눈동자다. 약간 꿈을 꾸는 듯한 아니면 어떨 땐 정말 강렬하게 보는 그런 눈동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안무팀도 없어요. 개인 안무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까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각 방송국마다 합창단 무용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MBC 합창단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무용단 쪽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약간 이제 그 무용단 그 팀들이 약간 양쪽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무를 만들어 줬는데 계속 그렇게 하기는 좀 너무 심심해서 가끔 돌기도 하고
0: 엄정화 씨가
1: 네, 가끔 돌기도 하고 다른 느낌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또 그 중간 간주에는 손으로 손짓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름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이게 진짜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엄정화 씨의 히트곡이 워낙 많고 그래서 여자 후배들이 엄정화 씨 히트곡 커버 무대를 많이 하는데 초대는 되게 많아요. 그게 약간
1: 맞아요.
0: 어쨌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따라할 수 있는 부채. 네.

0: 회라는 소재가 있는데 눈동자는 많이 없었어요. 좀 이게 쉽지는 않은.
1: 쉽진 않은.
0: 예. 네. 허소영님이요. 아 이것도 기억나. 엄청난 드레스 위에서 춤추던 모습도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너무 멋졌어요.
1: 그게 했고. 멋있었다고요? 아 근데 요즘은 보면. 정말 나온다.
0: 이때 진짜 너무 와 이거 이 가수들 이제 극한 직업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 아 네, 그, 맞아요. 근데 이때는 그 이 프로그램의 PD님이 이걸 다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정화는 이 노래 부를 때 2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한다. 그 결정되면 해야 돼요.
0: 그치.
1: 근데 진짜 너무 높았고.
0: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1: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스커트 밑으로 한 네 분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아. 그 바퀴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제 미는 거예요. 노래 맞춰서. 그럼 나는 정말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0: 그 겁많은 양반이 아무렇지도 네. 않게 그 관능미를 그 위에서 그 와중에 표출하고 계시니까
1: 그리고 진짜 어려웠던 게 나는 앞에 내 눈앞에 카메라가 있어야 좋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다 밑에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소리도 잘 안 들려.
0: 와 진짜 난이도
1: 진짜 어려웠어요.
0: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라떼토크 아니겠습니까?
1: 아 진짜
0: 옛날 음반
1: 때는 그랬습니다.
0: 예, 예.
1: 근데 뭐 이제는 좀 감사하네요. 많이 회자되니까.
0: 맞아요. 와, 저 와중에 저런 표현을 한다고 싶은 그런 명짜리 되었습니다. 이현정 님도 이때부터 매몰됐다고 하셨는데 신해철 씨가 쓴 곡이라는 점도 좀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대단한 영감을 받아서 만든
1: 맞아요. 제 첫 영화에 음악감독을 맡았고 해철 오빠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합창단에 있으면서 그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셨다고 하시면서 너는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눈동자를 만들었어. 그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0: 그래서 전설의 시작이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눈동자로 저의 내가 어떤 가수인지가 명확하게 맞아요. 이미지가 딱 만들어졌던 그래서 진짜 신해철님에게도 너무너무 진짜 은인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9473님은요. 또 영화 또 보러 간다는 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고 계시네요.
1: 저 인스타에 제가
0: 앞으로는 땡스타라고 해주세요.
1: 아 땡스타. 예. 역시 난 진짜 이런 거 안 돼.
0: 아니 뭘 다 그래요.
1: 나 너무 멀리 떠났어.
0: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늦는 거예요.
1: 그래?
0: 문제입니다. MBC 수뇌부에서 이거 좀 해제해 주셔야 돼요.
1: 그래요.
0: 아무튼
1: 땡스타.
0: 네, 뭐
1: 귀엽다.
0: 거기에
1: 제 땡스타에 댓글 남겨주시면
0: 태그해가지고
1: 그럼 제가 다시 리그램.
0: 아 너무 좋지. 여러분 들으셨죠?
1: 네.
0: 9473님이 저도 1편을 마스크 쓰면서도 재밌게 봤는데 6년 만에 2편으로 돌아왔더니 기대됩니다. 참고로 8월 23일 무대 인사 예매했어요.
1: 저희 그때까지도 계속 돌 거예요. 여러분.
0: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0608님은 정환우님 제천에서 듣고 있는 칠구부엉입니다. 내일 휴무라 꼭 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1: 고마워.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고향 동생이네요.
0: 진짜 아 그래요?
1: 제가 제천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무튼 진짜 꼭 극장을 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무튼 감독님이요.
1: 네.
0: 엄정화 씨 액션을 누구와 비교했냐면 톰 크루즈의 비유를 하면서 한국의
1: 진짜.
0: 톰 크루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독님.
0: 감독님 계세요?
1: 저희 감독님이랑
0: 감독님 오셨어요?
1: 저희 감독님이랑 제작분이 제작자님이랑 네. 다 오신 거예요.
0: 너무 부담스럽게 왜.
1: 그래서 그냥 너무 보고 싶대요. 김이나 님도 보고
0: 왜?
1: 싶고 별밤도 와보고 싶다며 저희는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0: 아니 너무 머쓱하고요. 너무 부담이 들다는데요.
1: 네.
0: 네, 아무튼 그 동의하십니까? 스스로도 비견될 만해.
1: 아 진짜 근데 비교 그렇게 비교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이 액션을 정말 멋지게 잘 해내고 싶어서 뭐 어떤 모두 다 노력을 하지만 저도 너무 노력을 했고
0: 그렇겠죠.
1: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 이제 그 기자 시사 끝나고 나서도 그 액션에 대한 리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1: 나 집에 가는 거예요?
0: 아니요 당연히.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문자랑 미니로 궁금한 점 등등 많이 남겨주세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서 오늘은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북극성 같은 존재이죠. 어메이징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엄정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송이님께서요. 많은 분들이 롤모델로 꼽는 연예인의 연예인 정화 언니. 언니가 생각하는 언니의 매력은 뭔지 궁금해요.
2: 아세요? 나의 매력? 나의 매력.
1: 나의 진짜 매력? 몰라요.
2: 나의 매력은 뭘까? 그 나의 매력. 그럼 이나의 매력은 스스로 말할 수 있나?
1: 저요? 저는 약간 되게 중간중간 나오는 아재미?
2: 아, 그런 것도 돼요?
1: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시기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2: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 근데 엄정화 씨 모르실 것 같아요.
2: 모르겠어요.
1: 모르는 게 느낌이 진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매력에 좀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엄정화 씨의 놀라움은 제가 진짜 사석에서 정화 씨 없을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되게 이제 경력이 오래되셨는데도 그것도 양쪽 뭐 양쪽이 아니 뭐 TV 쪽 영화 쪽 음악 쪽 오래되셨는데 그러니까 노련미라는 단어가 안 어울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 약간 그 이렇게 절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2: 뭐라고요? 절여진?
1: 절여진 느낌이 없다고.
2: 아, 네, 네, 네.
1: 그러니까 항상 프레시한 거 있잖아요.
2: 아, 정말?
1: 이게 지금 항상 이게 늘 지금 이 일을 대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 에너지가 나오고 늘 이게 내가 처음 맛본 행복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싱그러움이. 저는 그걸 사람들이 엄정화 씨가 20, 30대 때는 그럴 나이니까 그랬다고 보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그게 유지되는 것을 지금 대중들도 비로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계속 저렇지?
2: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 소중한 거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좋아해요.
1: 그런 것 같아 보여.
2: 그래서 도전을 좀 겁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도전을 하는 편?
1: 너무 좋아서.
2: 네.
1: 겁이 좋아서. 없는 편은 아니신데 좋아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
2: 겁은 또 엄청 많잖아요.
1: 많으시죠. 제가 잘 알죠. 눈 누가 봐도 눈이 겁이 많은 강아지. 고양이기도 한데 강아지도 한 것도 좋고 그것도 매력이긴 해요.
2: 그래요?
1: 네. 엄정화 씨 대신에 좀 부모님들이 매력을 하나씩 제보하고 있어요. 김윤경 님도 엄정화님 매력은 팔색조인데 본인은 모르는 거. 6401 님은 도회적인 이미지에 귀여운 빈틈 있는 모습이랄까요? 약간 그죠?
2: 빈틈이 있네요. 네.
1: 있어. 빈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새하얀 부분이 있어요. 영원히 바래지 않는 부분이 마음에 있는 것 같은 사람? 0624님은 정화 언니의 매력은 순수하면서 정직한 거. 그래, 정직이란 단어. 사실 스타들을 얘기할 때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거 되게 와닿는다. 뭔가 꿰뚫어보신 분 같은데요?
2: 맞아요. 그럼요. 막 거짓말로 뭉쳐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1: 없어. 그때. 정직한 거랑 솔직한 건 또 다른 느낌인데. 오, 그 템테이션.

0: 텐션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4538님 엄정화 씨 너무 반가워요. 데뷔 때부터 노래 드라마 다 기억해요. 늘 멋있고 한결같고 눈부신 미소를 가진 멋진 분 항상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눈부시다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기는 해.
1: 아, 잘 나온 것 같다. 너무 정말요? 행복해진다.
0: 다행이에요. 비록 저요. 아까 울긴 했지만 지금 활짝 웃고 계십니다. 예예. 예. 자, 우리 엄정화 씨 대표작이 네. 너무 많은데 별밤을 위해서 새 작품 얘기 나눌 걸 골라와 주셨다고 해요.
1: 네.
0: 하나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얼마 그래도 비교적 최근 작품입니다. 23년도 드라마 닥터 차정숙인데요. 이게 진짜 많은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1: 네.
0: 이게 20년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 엄정화 씨 역할이었고 인생 봉합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경력 단절 여성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공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1: 맞아요.
0: 너무, 그런 작품이었고 수도권 최고 시청률 무려 19%.
1: 진짜. 네, 너무 많은 사랑.
0: 성형수표인 건 아는데 그리고 캐릭터도 진짜 다양하게 했어요. 은근히 보면.
1: 그래요?
0: 생각보다.
1: 왜냐면 제 욕심에 비하면 좀 없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 엄정화 씨가 마스크 때문에 약간 캐릭터 제한이 있는 편이잖아요. 되게 화려하게 예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제 말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약간 막 너무 사실 평범한 역할 가까운 이런 것들이
1: 네.
0: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을 텐데
1: 네.
0: 몇몇 작품을 통해서 증명해내셨잖아요. 차정숙 공유기사님은 요새 다시 보기 하고 있대요.
1: 재밌죠.
0: 이때 진짜 큰 사랑 받으셨었고 제이본부에서는 역대 시청률 4위래요.
1: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0: 완전.
1: 그 캐릭터에 그리고 저도 너무나도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네. 그때가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슬럼프랄까? 약간 좀 인생으로서도 조금 슬럼프 그리고 일적으로도 조금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차에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저도 많이 치유를 받았던 그런 작품이어서 많이 아끼고 있어요.
0: 요거야말로 시즌2가 꼭 나오면은 좋겠어요.
1: 네, 저도요.
0: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저는 진짜 요거를 당연히 꼽아오시겠지 했던 작품인데요. 두 번째 작품은 2005년 개봉했던 범죄 스릴러 영화죠. 오로라 공주입니다.
1: 네.
0: 이거는 보면은 엄정화 씨 팬분들 이거 보면서 왜 약간
1: 네.
0: 마음 아팠을 것 같기도 이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찍을 때.
1: 너무 신나게 힘들었어요.
0: 신나게? 그건 무슨 뜻인가요?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캐릭터를 좀 바꾸고 싶고 뭔가 하나 더 깨 나가고 싶은데 우리는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강해지면은 그 이미지만 계속 비슷한 이미지만 하거나 아니면 좀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0: 그치.
1: 이미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마침 제가 이 스릴러물
0: 스릴러
1: 그리고 또 복수극 연쇄살인범으로 한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0: 너무해요 진짜.
1: 약간 진짜 무서운 장면도 많았고 한데 그렇죠. 이 마음이 너무 절절하고
0: 맞아요.
1: 이 엄마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 아기의 복수를 하기 위한 그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그 촬영하기 전부터도 그 촬영하는 기간 그 이후까지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정순정이라는 인물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먹먹하게 슬플 때도 있고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우로서는 우리 배우 또 인생은 그 작품을 지나오면서 또 그 시간이 또 저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0: 그렇겠다.
1: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여기 이 오로라 공주는 사연이 있는 연쇄 살인범 이게 참 말이 참 이게 너무 모순인데.
1: 네.
0: 사람들이 이게 막 연쇄살인범이면 대체로 보죠 정신적 이제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의 원한이어야 이게 말이 돼

0: 근데 그거를
1: 네.
0: 이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내셨고 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 네, 그래서 엄마라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0: 그렇죠.
1: 일단은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 제가 어떤 장르를
0: 맞아.
1: 넓힐 수 있었던
0: 완전.
1: 그런

0: 이번에도 제가 골라온 엄정화 씨 노래예요.
1: 또 뭐예요?
0: 딱 요 영화 얘기 다음에 어울리네.
1: 진짜?
0: 바람의 노래.
1: 아, 이거 오랜만이다.
0: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
1: 나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0: 이게 진우 씨랑 같이 작업을, 곡도 같이 만드셨잖아요.
1: 이 작업을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0: 뭐 다 즐거웠대, 엄정화 씨.
1: 아, 즐거우니까 하지.
0: 엄정화 씨 안티에이징 비법이에요. 모든 걸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세요.
1: 아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진우 씨가 이제 그
0: 진우 씨,
1: 네, 롤러코스터의 진우 씨 지금 히치하이킹으로
0: 히치하이커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곡은 리듬하고 어떤 그 곡의 느낌만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곡을 만들
0: 멜로디를
1: 쓸 때도
0: 요즘
1: 있고.
0: 스타일이죠. 딱 네. 진짜 어떻게 보면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일찍이 하신 거.
1: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부분에 가사도 또 기도하고
0: 맞아.
1: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을 안 하고 작업실에서 그냥 유선 마이크로 녹음을 했어요.
0: 아, 진짜.
1: 그래서 완전 그냥 되게 그 뭐랄까 진짜 그런 느낌이 아날로그적 느낌이 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9집 앨범을 진짜 조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앨범이 그 대중 음악상을 받았어요.
0: 컴투미
1: 컴투미 있는 앨범.
0: 네. 네. 이때 프로듀서진들도 보면요. 당시에 오 이런 작가진의 폭이 상당해요.
1: 네, 맞아요.
0: 엄정화 씨 항상 본인이 프로듀싱 참여하신 이후로부터 디스코그래피 특히나 더 굉장히 정성스럽고 예술적인 면 그리고 대중적인 면 다 신경 쓴 앨범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바람의 노래 너무 좋아하고 이때 무대 의상들 늘 레전드였다. 말씀드리면서 엄정화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엄정화의 바람의 노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멋있죠, 여러분. 2021님이 와, 저 05년생인데 비트 너무 좋아요. 요즘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1: 그럼요. 이런 노래, 이런 음악에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0: 그러니까. 누구는 안 추고 싶은 줄 아세요? 제가 추면은 그냥 좀 그 형태가 너무 다를 뿐이에요.
1: 아, 나 너무 보고 싶어요.
0: 진짜요?
1: 네.
0: 우리 같이 춘 적도 있을걸요?
1: 그래요?
0: 엄정화 씨랑 저랑 한번 되게
1: 클럽에
0: 제가 술을 잘 못 마시잖아요.
1: 네. 아니, 아예 못 마시지 않아요? 네.
0: 아예는 아니고 마시긴 마시는데 잘 좀 잘 취하는데 네. 클럽은 아닌데 밖에서 술을 되게 많이 마시고 음악 그러니까 그럴 곳이 아닌데 막 췄던 기억이 있어요.
1: 좀 작은 공간에서.
0: 네. 저한테 뽀뽀하시고 엄정화 씨 뽀뽀해요. 여러분.
1: 자주 그러진 않아요.
0: 그래서 나한테 그날 딱 해줬어요.
1: 맞아요.
0: 제가 여기도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작품입니다. 2003년 개봉작입니다. 싱글즈예요.
1: 2003년.
0: 그래요. 이때는 또 29살 이제 막 커리어 우먼들의 맞아요. 이야기. 일일 사랑 우정 결혼. 그리고 엄정화 씨가 이때 맡은 역할이 동미였고.
1: 네.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0: 화통하고.
1: 화통한.
0: 그리고 막 커리어 우먼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엄정화 느낌?
1: 맞아요.
0: 오히려 실제랑은 좀 다른.
1: 네, 네.
0: 그런 역할이었는데 또 이걸 하면서 좀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해방감을 좀 얻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동미라는 인물을 너무 즐기면서 했고 막 그 막 동미가 상사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막 넥타이를 잡고 막 껴 그 오피스에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크게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듯이 막 한마디 하고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0: 맞아. 왜냐면 현실이라면은 네. 절대 그랬다가는 아마 지금까지 울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1: 아, 현실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로는 그냥 말없이 그만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네, 울면서.
0: 그렇습니다.
1: 근데, 네, 근데 이 작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때 2003년도에 그때 29살이 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노처녀. 29살에 노처녀.
0: 세상에. 2003년. 네,
1: 그리고 너네 30 넘으면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는 영화예요.
0: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렇다.
1: 알아요, 여러분?
0: 29에 막 노처녀 막
1: 노처녀.
0: 너 이제 큰일 났다.
1: 네.
0: 와, 진짜 그랬네.
1: 맞아요.
0: 아까 05년생이란 분 2005년생 맞겠죠? 1905년생이 아니라? 그렇죠. 아, 진짜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개봉했던 맞아요. 영화인데. 그러니 그러고 보면 진짜 이 조금 다 파악해볼수록 놀라우리만큼 엄정화 씨는 디스코그래피에서도 필모그래피에서도 정말 폭넓은 활동을 쭉 이어오셨어요. 이렇게 엄정화 씨 작품들 그리고 저의 추천곡으로 이야기 나눴는데 비아나 님인데요.
1: 네.
0: 정언니 인도네시아 팬도 있어요. 저는 내일 오케이 마담 2 보러 갈 거예요. 언니 화이팅!
1: 어머 어떡해. 비아나 고마워. 내일 꼭 만나.
0: 0509님 예전에 용문시장 갔다가 엄정화 박성웅 배우님 촬영하는 거 보고 어떤 영화인지 검색했었어요. 인별에서 감독님 제작 일기 같은 것도 보면서 기다리다가 개봉하고 바로 보러 갔었죠. 그래서 오케이 마담의 애착이 가요. 이번 영화도 꼭 보러 갈게요. 오.
1: 제가 그 영화 안에서 직업이 꽈배기 그 달인이에요.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용문시장에서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보셨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위에 인도네시아 팬분은 한국에 계신 분인가 했는데 인도네시아랑 어디요? 아까 대만?
1: 대만이랑
0: 동시 개봉이래요.
1: 아, 저는 한국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대만이랑 인도네시아 동시 개봉이에요.
0: 말고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몽골, 미국, 터키 순차 개봉 예정이고.
1: 네, 그 저희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0: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1: 네.
0: 해외 시장에서
1: 네.
0: 여러분 그런 영화 그리고 여전히 더 어마어마한 액션으로. 돌아왔다라는 우리
1: 네.
0: 이번 지금 배우 모드입니다. 팬분들 얼마나 좋을까? 배우 모드였다 가수 모드였다 나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진짜 내일 개봉하는 오케이 마담 2 많은
1: 네.
0: 기대 바라면서 팬분들이랑 우리 청취자 부엉이들이라고 부르는데
1: 네.
0: 인사 남겨주시지요.
1: 네, 부엉이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별밤도 나와서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봉하는 오케마담 2 여러분 정말 즐거운 영화예요. 꼭 봐주세요.
0: 여러분 보셨죠? 아직도 수줍어요. 엄정화 씨는 아직도 약간 긴장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런 엄정화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즐거웠어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1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정말 엄정화 씨는 말로 어떤 그 인간 엄정화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점점 느껴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느낌으로 오는 사람?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인데.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마담 2 꼭 극장에서 이왕이면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신인 모델 시절 얼굴이 나오지 않는 발만 쓰는 촬영이 잡혀도 메인 화보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까져 피가 날 만큼 연습했죠. 이 작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아주 작은 역할에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내가 뿌린 진심의 씨앗들이 언젠가 내 인생에서 눈부신 기회로 꼽히는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미래의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뭘 묻고 싶나요?
0: 그 선택이 맞았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사람마다 묻고 싶은 것도 다 다를 텐데요.
1: 아마도 우리가 내일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서겠죠? 미래에 내가 이 길이 맞다고 말해주면 마음이 놓일 테니까요.
0: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답을 몰라서 할 수 있는 선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도전해볼 수도 있었고요.
1: 그러니까 오늘은 미래의 나에게 답을 듣는 대신 나중에 내가 대답하기 쉬운 하루를 만들어 가볼까요? 과거의 나에게 너 그날 잘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게요.
0: 미래의 우리에게 오늘을 잘 넘겨주는 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즈나 유사랑.
1: 저는 최정은입니다.

0: 은 비비지의 피에스타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쩡이디 지나 최정은이고요.
0: 랑디 지나 유사랑입니다.
1: 친친맘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는데요. 미래의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뭘 먹고 싶은지. 저는 정은아 너 무대 찢었니? 라고 항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 랑디는 어때요?
0: 저는 미래의 저에게 너가 생각하는 멋진 어른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1: 너무 성숙한 답변인데요.
0: 9849님께서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질문 복권 번호 몇 번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1: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0: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너무 궁금한데요. 5039님께서 미래의 나에게 내년에 유행할 아이템 미리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먼저 선점하게.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완전 트렌디한 MG인 것 같아요.
0: 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또 유행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너무 궁금해요. 1340님께서 저는 미래의 나에게 그때도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들과 아직도 친한지 궁금해요. 어? 미래 우리 여전히 친하겠죠?
1: 당연하죠.
0: 잘 부탁합니다.
1: 잘 부탁합니다. 2250님께서 미래의 나에게 묻고 싶은 거 올해 우리 야구팀 우승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승한다고 하면 유니폼 좀 더 사게요. 올해 잘하는 친구들로다가
0: 우승할 수 있길 화이팅!
1: 화이팅!
0: 다운이 0804님께서 짱 오늘 머리 엄청 예쁘네.
1: 진짜요?
0: 맞아.
1: 제가
0: 너무 예뻐.
1: 오늘 앞머리를 내려봤습니다.
0: 진짜 오랜만에 정은이 앞머리 보는 것 같아요.
1: 어때요?
0: 예뻐요.
1: 예뻐요.
0: 오늘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1: 진짜요?
0: 네.
1: 근데 제가 오늘 좀 청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랑디가 너무 청순해서 저는 그냥 핫걸인 느낌인 거예요. 지금도.
0: 그래도 예뻐요. 아주 예뻐요. 청순해요.
1: 감사합니다. H님께서 단발랑이 너무 귀여워.
0: 오늘 제 머리를 제가 처음 약간 해보는 웨이브거든요. 항상 단발은 생머리나 C컬만 하다가 살짝 컬을 넣어봤습니다.
1: 너무 잘 어울려요.
0: 약간 뿡뿡, 뿡뿡하죠?
1: 뿡뿡.
0: 꼬마니님께서 둘이 다른 느낌으로 예뻐서 좋다. 그게 바로 콘치즈 매력입니다.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하늘님께서 미래에 하느라 그때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즈나 사랑하고 있어야 해. 오,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0: 그럴 거예요.
1: 그럴 겁니다.
0: 사랑해주세요.
1: 저희도 미래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가기 전에
0: 정다은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왔는데요. 두 분 다 멋진 어른이 되었답니다. 오! 믿겠습니다, 다은님.
1: 믿겠습니다.
0: 감사해요.
1: 자, 오늘도 친친방은 생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그날 문자 보낼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뭐든 다 남겨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제약,
0: 음주앤 팀앱대리,
1: 우뚜기 카레,
0: 해리즈 하보에,
1: 미분당,
0: GS건설,
1: 환인제약,
0: 경기도청.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나.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4788님께서 랑디쩡이디 반가워요. 오늘이 수능 디데이 100일입니다. 지금까지 오느라 수고한 모든 수험생들 건강관리 잘해서 마무리 잘하길 바래요. 우리 집에도 고3이 있거든요. 화이팅!
0: 화이팅!
1: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화이팅!
0: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인데 남은 100일 동안 꼭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건강관리도 화이팅! 9193님께서 오늘 운동할까 저녁으로 훠궈 먹을까 고민하다가 훠궈 먹고 왔어요. 둘 다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둘 다 하기엔 집에 와서 누워있을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1: 누워있을 시간 아주 중요하죠.
0: 아주 잘 선택하셨습니다.
1: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0: 운동은 내일 하면 됩니다.
1: 네. 8231님께서 저는 딱 랑디 쩡이디 나이인 20살 때 면허를 땄는데요. 랑디랑 쩡이디도 면허 딸 생각이 있나요? 만약 딴다면 한 번에 붙을 것 같은 자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할 때 시원한 노래 많이 들어서 프로미스나인의 바이타민이 신청해봅니다.
2: 와 너무 멋있어요.
0: 제 20살 이 되면 버킷리스트가 꼭 면허를 따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1: 한 저는 아직 면허를 딸 생각은 없지만 정말 먼 미래에 면허를 따게 된다면 한 세 번 정도는 해봐야지 붙을 것 같아요. 저.
0: 진짜요?
1: 네.
0: 저는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운전을 잘해서 무조건 정은이는 운전을 잘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진짜요?
0: 그래서 완전 자신감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1: 나중에 드라이브 우리 꼭 같이 가요.
0: 좋아요.
1: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8231님의 신청곡 프로미스나인의 바이타임미.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8231님의 신청곡 프로미스 나인의 바이타민 미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이수미님께서 랑디앤 쩡이디는 옥수수 좋아해요?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해요. 오늘 옥수수 3개나 먹었어요. 밥 대신 먹었으니까 괜찮겠죠?
1: 밥 대신 3개면 다이어트 아닌가요?
0: 다이어트입니다. 완전히 다이어트죠.
1: 완전 건강하게 드셨는데요.
0: 저희도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콘티즈잖아요, 저희가.
1: 맞아요. 아, 그리고 이즈나 멤버들이 옥수수를 정말 좋아해서 저희가 약간 지방을 가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정말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 뭔지 아시죠? 그런 걸 보면 꼭 멈춰서 꼭 사는 편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게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0: 그리고 휴게소 간식 이런 거에 꼭 옥수수가 무조건 항상 맞아. 하나씩 사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좋아합니다. 이수빈님께서 저는 지금 순대 먹으면서 친친방 보고 있는데 콘치즈는 최야식이 뭔가요? 우리 최야식 닭발?
0: 완전 닭발이죠.
1: 닭발 되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저는 원래는 무뼈 닭발 그 국물 없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국물 닭발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주먹밥에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0: 진짜 끝났어요 그냥.
1: 그리고 딸기 우유 화채도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진짜 닭발 먹고 화채까지 먹으면 완벽한 야식입니다.
0: 완벽한 조합.
1: 네.
0: 2574님께서 어제 랑디 귀신 사건 무슨 일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썰 풀어주세요.
1: 어제 저희가 친친방이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뭔가 으스스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문이 이렇게 딱 열려서 1층인가 보다 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4층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시나 하고 문이 열렸는데 너무 어둡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뭐야 하면서 막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위에 그 공포 썰 풀어주시는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0: 근데 딱 귀신 장면이었어.
1: 네, 심야 괴담회가 그때 딱 나오고 있었어서 너무 무서워서 정은이랑 매니저님 등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퇴근했습니다.
0: 그때 랑이의 이 털이
1: 네,
0: 탁 쳐졌어요.
1: 진짜 제 솜털들이 다 솟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내 팔 봐봐, 나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 막 이러면서 멤버 그 정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0: 4444님께서 오늘 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수영 강습 받으러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1: 진짜 대단하시다. 휴가 끝나면 원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0: 맞아요.
1: 수영 강습까지 대단한 분이시네요.
0: 리스펙.
1: 최경아님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데 가을이 찾아오려나 봐요. 가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네요. 랑디 쩡이지는 좋아하는 계절 있나요? 저도 가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0: 맞아요.
1: 저는 약간 이렇게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녁에도 날씨가 너무 좋았고 딱 이 정도의 날씨가 전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요즘 들어 날씨가 좀 선선하게 풀리는 것 같아서 진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싶은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러다가 금방 추워질까 봐 약간 빨리 이 계절을 즐기고

0: 뛰어야 할 것 같아요.
1: 저는 가을 겨울 계절이 너무 딱 좋아요. 딱 11월 중순? 이 딱 좋은데 좀 추운 날씨도 전 좋은 것 같아요.
2: 추운 날씨에 옷을 되게 잘 입으세요.
0: 맞아요. 항상 잘 입으시지만
1: 맞아요.
2: 겨울에 옷을 진짜 더 잘 입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063님께서 평소에 이즈나를 너무 좋아하는 나야예요. 저는 우리 콘티즈처럼 멋진 아이돌이 되고 싶은 08년생이에요. 맨날 연습은 하고 있는데 오디션은 떨어지는 게 더 많고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콘티즈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2: 일단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정말 아직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고
1: 맞아.
2: 그리고 뭔가 오디션에 대한 꿀팁을 주자면 정말 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게 회사분들도 그게 딱 보이는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꾸며지지 않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화이팅! 우리 나중에 좋은 무대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화이팅! 그때쯤은 저희가 선배님이겠죠?
2: 이잉 언니 미워 님이 오늘 콘티즈 왜 이렇게 이뻐 진짜로
1: 진짜요?
2: 감사합니다 이잉 언니
1: 좋아 0533님께서 귀신도 랑디쩡이들 외모에 놀라서 엘리베이터 문 열었나 보다
2: 근데 진짜 또 생각하니 갑자기 막 소름이 돋는데
1: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소름 돋을만 해요
2: 맞아 왜냐면 문이 딱 닫히고 위에를 봤는데 그 심야계담의 장면이 정말 무서웠어요
1: 맞아
2: 이게 갑자기 이제 사람이 귀신으로 변하는 장면이었어서 진짜 무서웠어요. 그 귀신 가까이 오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여전히 20살 같이 상큼한 분이죠. 손동표님과 우리끼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 미리 환영 인사와 질문부터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발렌티어스의 썸머, 웨이브 투어스의 애니.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에? 진짜?
1: 와, 대박.
2: 거짓말!
3: 와 미쳤다.
1: 맞아,
3: 대박이다.
1: 맞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해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1: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3: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
1: 모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3: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뾰꾸미들의 별별스타 손동표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별별스타 동표입니다.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네,
2: 잘 지내셨죠?
1: 완전 네. 잘 지냈어요.
2: 아유, 다행입니다. 저도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3: 네, 환영 문자도 벌써 많이 도착했는데요. 동표님 오시기 전에도 도착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
1: 이지영님께서 동표님 오늘도 잘생겼네요. 물론 아직 안 왔지만.
2: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3: 감옥에서 누가 돌아왔겠님. 동표짱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기심?
2: 저 오늘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아직 생일 되려면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이즈나라님께서 손동표님과 드디어 재회하는구나. 저번 주에 너무 재밌어서 오늘을 기다렸어요. 오, 와, 옆에 대박이시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드디어 또 재회를 했네요.
1: 그러니까요.
2: 한 주 만에. 저도 저번 주에 너무 재밌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2: 화이팅.
1: 오사구원님께서 저번 주에 동표님이랑 쩡이디, 랑디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오늘도 기대 중입니다. 요즘 취미가 뭔지 궁금해요.
2: 오, 요즘 취미 저는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어제도 10km를 뛰었어요.
1: 와. 정말요?
2: 네, 10km를 뛰면서 이렇게 잠수교를 건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날씨도 입추가 지나면서 많이 풀려가지고 네, 맞아요. 뛰기 요즘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1: 날씨가 엄청 풀렸더라고요.
2: 맞아요.
3: 저는 요즘 걸어다니면서 네. 쇼핑하는 거에 좀 빠졌는데 오. 제가 원래 오프라인 쇼핑을 잘 안 하는데 네. 요즘 또 날씨가 풀리고 걸어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쇼핑에 빠졌습니다.
2: 오, 쇼핑하면 뭐 또 말랑이, 쓸랑이 이런 거예요?
3: 아니요. 근데 그런 것도 사기도 하고 네. 막 문구점 가서 네. 그런 걸 한 박스씩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옷도 되게 많이 사고 패션 아이템들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2: 이제 진짜 어른이네. 네. 어른이 됐네요.
1: 저는 요즘 네.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취미인데 이제 제가 보던 드라마 정주행 다 끝나가지고 네.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2: 어떤 건지 얘기할 수 있나요?
1: 오늘부터 시작한 건데
2: 아, 그래요?
1: 그 제목을
2: 오케이. 네,
1: 다음에 꼭 말씀드리도록
2: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혜령님께서 동표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가셨던데 어딜 다녀오신 건가요?
1: 어딜 다녀오신 건가요?
2: 이거는 비밀 토크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비밀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소한 거 말고 진짜 찐 비밀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신선하게 오랜만에 아까 제가 사연을 읽었으니까 저부터 털어놔 볼게요.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되게 땀 흘리는 촬영을 했어요.
1: 어떤 네. 촬영일까요? 궁금한데요?
2: 스포이자 비밀입니다.
1: 진짜 비밀이 있네요?
2: 맞아요. 완전 비밀? 이거 완전 비밀이에요.
3: 우리도 좀 큰 비밀을 해야겠는데?
1: 그러니까 너무 작은 비밀 들고 온 것 같아.
3: 뭔데?
2: 괜찮아요.
1: 예, 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원래 사인에 네. 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꽃을 뺐어요.
2: 오, 왜요?
1: 근데 이게 비밀이거든요.
2: 네.
1: 근데 눈치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꽃을 뺐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2: 오.
1: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0: 원 씨가 사인에 꽃을 뺐다고 합니다. 빠밤.
1: 엄청난 비밀이네요.
0: 비밀이잖아.
1: 비밀이죠. 네.
2: 네, 저는 네. 제가 요즘 좀 밀가루나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고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밀가루인 쿠키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먹은 그 속새의 맛에 조금 이렇게 다시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아, 좋네요. 비밀입니다. 근데
0: 어떤 쿠키였죠?
2: 레드벨벳 크림치즈 쿠키였어요. 어,
1: 네. 너무 맛있겠네.
0: 야무진 걸 드셨네.
2: 근데 제가 원래 레드벨벳 쿠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항상 그런 게 있으면 초코 쿠키나 약간 이런 것만 먹는데 오늘 그 레드벨벳 크림치즈 쿠키가 약간 저한테 나 먹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서 먹었는데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0: 너무 맛있었나 봐.
2: 너무 맛있어.
0: 또 좋아하는 얘기 나오니까.
2: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죠.
3: 동표님 네. 쿠키 좋아하시나요?
0: 전 너무 사랑하죠.
2: 디저트 이런 거 좋아하세요?
0: 디저트 너무 좋아하고 전 밀가루를 진짜 좋아해요. 라면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이래서.
3: 쿠키 우유 네. 말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저 그거 해봤어요. 그 과자 중에 알죠? 이렇게 길게 초코 쿠키.
3: 아, 네네.
0: 그거를 이제 그 접시에 넣고 우유를 부어서 으깨 먹어봤어요.
3: 아, 진짜 맛있는데.
0: 그 맛있더라고요.
3: 맛있어.
2: 저는 근데 네 우유 말먹을 잘 안 해요.
0: 어떤 거
2: 때문에? 시리얼 말고는 네. 약간 잘 약간 이해 못하는 느낌.
0: 아, 그 눅눅해지는 게 싫어서.
2: 아, 뭔가 이게 쿠키 한 입 먹고 우유 한 입 먹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3: 달라요.
0: 근데 저도 말먹을 해보니까 전 찍먹이 좋은 것 같아요.
3: 진짜요?
0: 네, 이렇게. 반만 찍어놓고 나머지 반은 바삭하게 이렇게 뭔가 먹으면 뭔가 되게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느낌.
2: 저 찍먹은 이해해요 전.
3: 방금 네. 정말 속상해요. 방금 이렇게 동지를 찾은 것 같았는데 다시 랑디와 함께 동지를 해주니 저는 혼자 남았네요.
0: 아유 죄송해요. 한 발짝 가까워졌다가 한 발짝 또 멀어졌네요. 아, 저런. 네.
2: 이유정님께서 와 그래서 그런지 동표님 얼굴에 붓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았나 봐요.
0: 그런가요? 제가 사실 진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오늘 딱 촬영을 하면서 막 미역국 먹고 염분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서서히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밤 되니까 너무 부었다 이랬었는데 감사해요. 네.
3: 자바곰님께서 꽃 왜 뺐어요? 이유 궁금. 아 이거 비밀인데. 네.
0: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구나. 네,
3: 비밀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네. 해야겠죠. 저도 그 동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네. 필요했습니다. 이게 너무 꽃을 이렇게 하니까 예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쁘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항상 뭔가 예쁘게 안 되고 시간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꽃을 빼자 이런 의견이 딱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0: 좋다 좋다. 또 이런 변화가 또 재미 요소잖아요.
3: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20살이니까
2: 20살이니까
0: 20살이라서 뺐네.
3: 맞아요 맞아요. 네,
0: 성인 기념으로
3: 그렇다고 하시죠.
0: 그리고 9807번님께서 그럼 세 분 탕수육 말먹이신가요 찍먹이신가요? 저는 강먹입니다.
3: 강 먹는다?
0: 강먹
2: 상관없으신.
0: 네, 저는 말먹도 좋고 찍먹도 좋고 부먹도 좋고 다 좋아요.
3: 근데 보통 탕수육이 말먹이라고 하나요?
0: 그러니까 부먹 찍먹이라고 하는데 네. 자 9807번님 수정 부탁드릴게요. 화이트 있으시죠?
2: 저는 네. 저는 부먹이에요.
0: 부먹.
2: 네, 이게 한참 또 찍먹의 유행이 탔을 때 제가 네. 찍먹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소스에 완전 절여진 탕수육이 좋은 것 같아요. 소스 가득한.
0: 그 또 맛이 있죠.
3: 저는 네. 찍먹파입니다. 탕수육은 바삭바삭하잖아요. 그 바삭한 상태에서 찍어 먹어야 바삭한 네. 상태에 눅눅해지지 않고 소스에 절여진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둘 다 전 너무 좋아해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반은 이제 부먹하고 반은 찍먹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맛을 느끼는 아주 먹장이랍니다.
3: 평화롭네요. 네. 평화롭습니다.
0: 좋습니다.
3: 자 오늘 알려드린 비밀은 우리끼리만 알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까요?
2: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0: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있잖아 만약에 말이야.
2: 재미있는 상상들 너무 많죠. 만약에 우리한테 초능력이 하나 생긴다면 뭐가 좋을까?
3: 좀비 사태가 오면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물릴까?
0: 잠 vs 밥 둘 중에 더 우선인 것은?
2: 이렇게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주세요. 만약에로 시작한

0: 하는 허무맹랑한 질문, 상상, 밸런스 게임까지 뭐든지 환영입니다.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까요?
0: 이즈나의 사이코. 오!

0: 이진아의 사이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있잖아. 만약에 말아. 만약에 말이야 였죠?
1: 네. 우리 MJ님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이거 사랑이 전문 분야 아닌가?
2: 맞습니다. 오. 저는 만약에 라는 질문을 정말 좋아해서 팬분들이랑 네. 막 3시간씩 얘기할 정도로 아, 좋아하는데 어, 정이디와 동표님은 어떤가요?
0: 일단 저는 네. MBTI가 S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멤버들한테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1: 어, 이게 약간 멤버들 때문에 물들였구나. 맞아요. 만약에가 그렇죠.
2: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1: 어, 저는 만약에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막 어색한 자리에 있으면 이런 밸런스 게임을 그냥 제가 던져버려요. 혹시 밸런스 게임 좋아하세요? 만약에 막 이렇게 그냥 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하는.
0: 아, 또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1: 네.
0: 그럼 랑디부터 지금 있잖아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 하나씩 해보고 갈까요?
2: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갑자기 귀신이 돼서
1: 네.
2: 귀신이 됐는데
1: 네.
2: 귀신이 아닌 척 하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이 생방송인데
1: 네.
2: 그럼 어떻게 할 거야?
0: 근데 그럴 일 없어.
1: 아니
3: 아니 만약에잖아 만약에.
1: 만약에 만약에.
2: 만약에.
1: 아,
2: 만약에. 그래서 지금 막 방송을 해야 되는데
1: 네.
2: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막 뻥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1: 귀신이 씌인 거야 네. 이미 벌써?
2: 네.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2: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면은 저는 일단 약간 아 지금 사랑 씨가 약간 컨디션 난조로 뭐 목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싶어서 와주시긴 했어요. 이렇게 하면
0: 지금 프로다운 수습인데요.
3: 역시 선배님은 다르다.
1: 이런 느낌. 정인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 씨가 아무 말도 없어. 갑자기 막
2: 그럴 일이 없지만 어. 만약에.
1: 막 친한 친구 방송반 해야 되는데 막 친한 친구 했는데 안 해.
2: 근데 막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0: 그러면 그냥 제가 다 진행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1: 그냥 피규어처럼. 네.
0: 아, 아, 재밌네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이디는요?
0: 만약에
1: 네. 엄청 현실적인 거 나올 것 같아.
0: 만약에
1: 네.
0: 만약에 샤워를 하다가
1: 어.
0: 뜨거운 물만 계속 나와요.
1: 네.
0: 계속 뜨거운 물 계속 나와서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만 계속 나와요.
1: 네.
0: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2: 어떻게 그냥, 하실 것 같아요?
0: 그냥 동료님? 뜨거운 물로 샤워를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1: 막 화상 입을 정도요?
0: 네.
1: 막 100도야?
0: 네.
1: 막 아 뜨거 이렇게 돼.
3: 빨개질 정도.
1: 아. 그럼 저는 엄청 큰 이런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물을 다 받아놓고 좀 식힌 다음에 아니면 얼음을 넣거나 해서 조금 오. 온도를 맞추고 그 물로 이렇게 퍼서 씻을 것 같아요.
0: 아.
2: 정말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1: 뭐요?
2: 저희 숙소 안방 화장실이 그래요.
0: 맞아요.
1: 진짜 차가운 물이 아예 안 나와요?
2: 네. 아, 지금 요즘에
0: 네. 그건 아닌데
2: 이게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씻고 싶잖아요.
1: 네.
2: 따뜻한 물로 하면은 갑자기 잘 씻고 있다가
1: 확
2: 뜨거운 물로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 한 3분 동안 뜨거운 물만 나와요.
1: 아.
2: 그래서 또 3분 지나면 괜찮아져요. 네.

0: 약간 신축이 아니구나 숙소가.
1: 아 맞아요.
2: 아마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네. 처음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버렸다. 죄송해요.
2: 아니, 아니,
0: 너무
2: 아니.
0: 너무 제가 저도 연습생 때랑 이제 데뷔 초 때는 저희는 물이 그냥 뜨거운 물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 갑자기 확 차가워져서 아차! 이렇게 하다가 막 온도 맞춰서 하다가 갑자기 또 확 뜨거워. 아 뜨거 이러고 그래서 씻을 때 너무 불편했었고 그리고 저 혼자 연습생 생활할 때는 숙소가 화장실이 엄청 좁았어요. 근데 그 벽면에 무슨 이걸 뭐라고 하지? 보일러 같은 열판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뜨겁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닿으면은 너무 뜨거워서 막 여기 데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맨날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 막 수건 갑자기 수건에서 연기 나고 그랬었어요. 그랬습니다.
2: 0804님께서 이즈나 숙소 물 온천수로 밝혀져 덜덜.
0: 그래서 피부가 좋네. 온천수여가지고. 이제 제 차례인가요?
2: 네.
0: 만약에 아 이건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딱 한 가지의 초능력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싶으세요?
2: 저는 완전 순간이동이요.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약간 퇴근 시간, 퇴근길에
0: 네.
2: 그 차 막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차를 탈 때마다 항상 느껴요.
0: 아, 그쵸.
2: 이게 그래서 근데 순간이동도 이렇게 손을 잡으면 옆에 사람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0: 다 같이 되는 거?
2: 네. 이렇게 다 같이.
0: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 있으면 한 번에
2: 쭉 이렇게.
3: 지금 저 이해가 계속 안 돼서 계속 곰곰이 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0: 네.
3: 나는 걸 해보고 싶어요.
0: 나는 거. 오.
3: 그냥 뭐 장치 없어도
0: 그냥
3: 장비
0: 새처럼.
3: 없어도 그냥 새처럼.
0: 오.
3: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꿈이 새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0: 오.
3: 그래서 길 가다가 비둘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진짜요?
2: 네. 부러워? 나는 게? 날
3: 너무
2: 게?
3: 부러워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 달리면은 네. 이걸 뭐라고 하죠? 그
2: 터널?
0: 터널?
3: 아니요 터널 말고
2: 톨게이트?
3: 그
2: 뭘까?
3: 옆에 이렇게 있는 조명. 조명.
0: 아 조명?
2: 가로등?
3: 가로등? 가로등 같은 게 이렇게 축축 있잖아요.
0: 네네네.
3: 그런 위에 이렇게 새가 앉아 있으면은 저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0: 아~
3: 저도 한번 앉아보고 싶고. 그냥 좀 부러워요 새가 그냥.
0: MBTI 검사를 다시 해보시는데 S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2: 즐겁다.
0: 네. 네, 저는. 원래 저도 그 순간이동이었어요. 이동 시간을 너무 절약하고 싶어서. 근데 요즘에는 딱 2주 동안 마음대로 그러니까 2주가 흐르고 2주가 다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아, 시간을.
0: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냥 내가 막 아무런 행동을 하고 막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펑펑 써요. 막 2주 동안 막 5천만 원을 써. 근데 2주가 지나면 다시 2주 전으로 돌아가니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그대로 있고.
3: 이런 생각하시는 분 처음 들어봤어요.
0: 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3: 우와.
0: 너무 자유롭게 막 해외여행 다 다니고 이제 탕진했어요. 근데 2주가 다 되면 다시 저는 타임리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거니까.
2: 너무 좋은 초능력.
3: 그러면 후회 남지 않게 그냥 막 살고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0: 그렇죠. 2주 동안 그냥 진짜 막 사는 거죠.
3: 너무 좋은데?
0: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2: 와, 이 질문 진짜 많이 해봤는데 네. 이런 답변 처음 들어봤어요.
0: 그쵸.
2: 정말 구체 약간 그 어른 같아요. 멋있다.
0: 감사해요. 아무래도 제가 몇 년을 더 살긴 했죠. 네.
2: 다르다.
0: 네, 좋습니다.
3: 자, 만약에를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기 보기 전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2: 르세라핌의 EP 듣고 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르세라핌의 EPEP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 있잖아 만약에 말야로 시작하는 친친방 친구들의 재밌는 상상들 만나볼까요? 8231님께서 만약에 이 중에 제일 서운한 거 골라봐요. 1번 지금까지 쓴 모든 편지가 AI가 써준 거. 2번 좋아하던 팬이 알고 보니 사실 회사에서 고용한 팬. 3번 길에서 눈 마주쳤는데 눈 피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기. 4번 알고 보니 내가 최애 아님.
6: 아 너무 힘든데.
5: 잠깐
6: 다 힘든데.
5: 너무 서운해.
7: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팬분들이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있다면 뭐가 제일 서운한가?
5: 저는 2번이요.
7: 2번. 네. 좋아하던 팬분이 알고 보니 사실 회사에서
5: 고용한 팬분이었던
7: 거.
5: 너무 서운해.
6: 근데 그러다가 정말 찐으로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5: 어 그러면 괜찮은 것 같긴
6: 해. 나도 사실 2번이었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뭔가 괜찮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길에서 눈 마주쳤는데 눈 피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기. 그러니까 제일 서운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이게 최애가 아니어도 아 어쩔 수 없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눈 피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5: 진짜. 근데 팬분이 알고 보니 너무 초생얼이어서 보기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걸 수도 있잖아.
7: 그치 그치. 아니면은 배려.
6: 배려.
5: 너를 위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6: 아,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5: 사실 이게 우리의 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네.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7: 맞아.
5: 그런 느낌이요. 정은 씨 갇힌 것 같다 둘 사이에라고.
7: 두 N 사이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어.
6: 조금 시무룩해진 것 같아.
5: 약간 기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6: 맞아.
5: 동현님은요?
7: 아 저는 사실 다 하나씩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 그냥 이해가 돼서 그냥 서운한 게 없어요. 이 네 개 중에 별로 서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최애가 아닌 거는 진짜 정은 씨 말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거는 배려인 것 같고 좋아하는 팬이 알고 보니 세상에서 공연한 거면 함께했던 시간은

0: 이제
1: 행복했습니다.
0: 네, 행복했고 그거는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쓴 모든 편지가 AI가 써준 거. 그나마 이게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해돼요. 막 새벽에 위해. 공방 기다리다가 너무 막 편지는 주고 싶고 난 힘들어. 막 스티커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챗GPT한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해줄 수 있죠.
1: 이해합니다.
0: 이해합니다.
2: 네. SKI님께서 오 어른의 관용.
0: 오 어른의 관용.
1: 역시 어른은 다르다.
2: 어른은 다르다.
0: 아 우리 또 셋 다 어른이어가지고요.
2: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만약에 이야기 만나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듣고 이따 만나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이즈나 유사랑 랑디고요.
1: 저는 최정은 정인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근데 있잖아.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말이야.
0: 이렇게 각종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만약에 질문들 같이 답해보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 보고 있는데요.
1: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로 시작하는 다양하고 재밌는 상상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2: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1: 그럼 미리 도착한 문자들부터 계속 만나볼까요? 이윤지님께서 만약에 단식원에 들어간다면 들어가기 전에 꼭 먹고 갈 음식은 무엇인가요? 와. 아 잠시만.
2: 잠깐만 이게 근데 단식원이 며칠인데요? 한 하루? 일주일?
1: 하루? 일주일 단식은 가능한 거예요?
2: 아 그런가?
0: 일주일 단식하면
1: 아 근데 네. 하루는 너무 그, 할 수 있겠지라고 맞아, 생각했었으니까 맞아. 3일 어때요?
2: 3일?
1: 3일
2: 좋아요. 3일 좋아요. 3일 만약에 단식원에 들어간다
0: 저는 네. 치즈를 엄청 추가하고 토핑을 다 추가한 매운 떡볶이요.
2: 아 떡볶이
0: 그거를 배가 터질 만큼 먹고 가겠습니다.
1: 저는 곱돌이탕이요. 왜냐면 네. 오늘 곱돌이탕을 먹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상태가 최상이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2: 아, 오늘 진짜 맛있었구나.
1: 진짜 감동적인 맛이어서 또 먹고 싶어요.
2: 이따 끝나고 정보 좀요.
1: 네. 알려드릴게요.
2: 저는 짜장면이요. 최근에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네. 못 먹고 있었어요. 요 며칠.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들어가고 싶어요.
1: 저 며칠 전에 짜장면 먹었는데
2: 맛있었어요?
1: 맛있었어요.
2: 짜장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그냥 짜장면이랑 탕수육만 시켜 드세요?
1: 그 짬뽕 국물까지 추가해서
2: 저는 연습생 때 짜장면 1인분 짬뽕 1인분 탕수육 소짜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1: 짬짜면 이렇게요?
2: 짬짜면으로 하면은 양이 너무 적으니까 짜장면 한 개, 짬뽕 한 개, 탕수육 소짜 해가지고 먹었었어요.
1: 다 이렇게 드신 거예요?
2: 네.
1: 우와 대박.
2: 그러고 이제 주말이 끝나고 회사에 가면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혼나고
1: 연습생 시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그리고 4665번님 만약에 평생 한 가지 감각이 지금보다 10배 좋아진다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저는
1: 동표님의
2: 아 딱 한 가지
0: 저는
2: 네
0: 아 근데 사실 이런 게 그 감각이 좋아지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뭔가에 이렇게 예민해지면은 그게 그치.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저는 한 가지 고른다면 네. 시각이요.
2: 오.
0: 그나마 괜찮. 뭔가 이렇게 하면은 네. 눈을 감으면은 안 볼 수 있으니까.
1: 그러면 근데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2: 네.
1: 계속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먼지 한 톨 그러니까. 사이 안에 있는 거미까지 보여요. 아. 그러면 어떡해요?
0: 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싫을 것
2: 그러니까
0: 같아.
2: 이 지금 떠다니는 먼지들이 이렇게 슬로우로 다 보이는 거야.
1: 다 보여 이렇게.
0: 저 그러면 미각으로 바꿔도 될까요?
1: 근데 미각인데 국물 한입 떴는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다 갑자기 이렇게 다
2: 좋은데? 잠금이?
0: 나쁘지 않은데?
1: 그러니까
2: 뚜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간장 두 스푼 막 이러면서
1: 아 잠깐 저 미각할게요.
0: 동표님은요?
2: 그럼 저희 미각으로 퉁치죠?
1: 다 같이 할까요?
2: 네, 다 같이 미각으로 해서 네, 흑백 요리사를 도전해봅시다.
1: 좋습니다.
2: 네, 좋아요.
0: 63님께서 미각 좋아지면 살찔 것 같아서 청각할래.
2: 아, 또 그러네.
0: 아, 근데 네. 저는 그래도 미각입니다. 만약에 청각했는데 저 멀리서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막 진짜 저 멀리 있는 귀신의 목소리. 그거 힘들 것 같아요.
2: 아, 근데 청각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면 맞아요. 청각이. 네.
0: 그렇습니다.
1: 4377님께서 자꾸 귀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자고 있는데 밤에 귀신이 말 거는데 화장실 써도 돼? 이런 질문이라면 답해줄 것 같나요?
0: 너무 답해줄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귀신의 목소리가 화장실 써도 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2: 막 무섭게?
1: 무섭게.
0: 근데 만약 자고 있는데잖아. 그럼 약간 멤버일 줄 알고 쏘쏘쏘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2: 그렇겠다. 잠결에

0: 잠결에. 아, 그 귀여울 것 같아요. 화장실 써도 같은... 되라는 말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1: 화장실 써도 돼?
2: 그니까 뭔가 이 저승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너무 급해서 아무 집이나 들어왔는데 그게 내 집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운데?
2: 어, 그럼 저는 써도 되는데 딱 한 번만이라고 할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공중화장실처럼 계속 막 다른 귀신들도 화장실 맛집이야 해가지고 저승 갈 때마다 들려 막 우리 집에.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3: 네. 막 이런 대화 속에서 갇혀있는 그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2: 근데 네. 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막 눈을 떠가는 직업이잖아요.
3: 근데 이게 그 역질문으로 드는 게 뭔가 신기해요. 이렇게까지 질문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네. 리스펙 하십니다.
0: 감사해요.
2: 고마워요. 네. 그래서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정이디는?
3: 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표님의 말을 듣고 네. 그냥 무시하고 계속 뭔가 올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할 것 같습니다.
0: 무시했는데 너 귀에서 계속 나 화장실 급해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2: 진짜 딱 한 번. 나 진짜 안 돼.
0: 나 저승 이제 가야 돼 막 이러고 있어.
3: 아, 한 번만 쓰게 해줄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답 정로 코너였고요. 네, 4665번님입니다 만약에 모든 스케줄을 미리 한 달 전에 알 수 있기 vs 당일에 갑자기 생기는 재밌는 일정이 계속 생기기.
3: 저는 네. 계획형으로서 모든 스케줄을 미리 한 달 전에 알 수 있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그 흩어지지 않고 딱 있는 스케줄을 미리 알면 네. 이날 어떤 걸 해야겠고 이렇게 계획적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한 달 전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완전 미리 한 달 전에 알 수 있는 동표님은요?
2: 저도 근데 저는 좀 나뉘어요. 이게 자꾸 뭔가 부가 서비스를 붙이게 되는데 일적인 거 있잖아요. 일적인 거는 무조건 한 달 전에 알았으면 좋겠고 일 외적인 뭐 약속, 뭔가 친구들과의 만남 혹은 나의 자유 시간 이런 거는 갑자기 생겼으면 좋겠어요.
0: 그건 저도 그래요. 뭔가 이게 스케줄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일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2: 그니까 일적인 거는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네, 제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3: 맞아요.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저는 약속을 잡으면 무조건 3일 전이든 일주일 네. 전이든 무조건 캘린더에 적어놔서 이날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스케줄처럼 잡는 것 같아요.
2: 그럼 당일에 파토 되는 거 엄청 싫어하시겠네요?
3: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2: 그쵸.
3: 이해는 합니다.
2: 전 당일에 약속이 취소되면 아싸 이러고 바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뭐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군요.
3: 웃기네요.
2: 좋아요.
3: 은혜님께서 만약에 달리는 게 불법이 되면 어떨까요? 동표 씨 볼 때마다 항상 러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러닝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만약 달리는 게 불법이면 러닝을 계속 하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달리는 걸 정말 싫어해서 천국일 것 같네요. 지각하면 달리는 게 불법이잖아요 라고 핑계댈 수도 있잖아요.
2: 너무 귀여운 네, 사연인데 불법이 되면 안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사회면에는 나고 싶지가 않고 네,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싶고요. 그리고 지각하면 달리는 게 불법이잖아요 라는 핑계는 댈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2: 네, 좀 더 일찍 나오셨어요.
3: 맞아요.
2: 너무 티였다. 네, 죄송해요.
0: 뼈 맞으셨을 것 같아요.
2: 두 분은 러닝은 좋아하세요?
3: 저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2: 안 하시는군요.
3: 네.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면 러닝보다는 기구를 쓰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PT 이런 걸 좋아해서
2: 웨이트를 좀 더 좋아하시는구나.
3: 맞아요.
0: 저는 러닝 너무 좋아하고 저는 밖에서 러닝하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뭔가 불법되면 슬플 것 같아요.
3: 근데 네. 여기서 걷는 게 불법이고 네. 네. 그럼 무조건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2: 뛰는 거 아니면 네. 걷는 거 두 개밖에 선택 사항이
3: 네.
2: 없어요?
3: 네.
2: 그럼 저는 걷는 걸 매일매일 뛰어야 되면 얼굴이 너무 처질 것 같고
0: 맞아.
2: 그리고 매일매일 뛰어야 되면 예쁘게 옷 입고 나가서 매일매일 땀 범벅이 되잖아요.
3: 그러네요.
2: 그래서 걷는 게
0: 불법이 되면 저는 그럼 기어다니겠습니다. 뛰어 매일매일 뛰어다니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 너무 힘들어. 일주일에 한번 뛰는 것도 힘든데.
0: 아 그리고 저 아까 동표님이 하신 네. 얘기 공감.

0: 하는 게전 러닝 할때 혹시나 제 볼살이 이렇게 처질까 봐
1: 네.
0: 일부러 이렇게 웃으면서 달리거든요.
1: 아, 이렇게 웃으면서
0: 강대를 이렇게 좀 올려서 달리는데 네. 3894님께서 네. 차라리 굴러다닐게요.
1: 똑같네.
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처지는 걱정이죠. 그래서 저 원래 팩을 아예 안 하거든요. 전 피부과도 잘 안 다녀요. 근데 러닝을 하고 나서부터 러닝을 한 날에만 팩을 해요. 혹시 너무 막
2: 처지거나
1: 막 처지거나 막 모공이 넓어지거나 아, 막 트러블 오거나
0: 열이 올라서
1: 맞아요.
0: 좋아요. 팩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아, 점점 머릿속에 과부하가 올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네. 터질 것 같아요 지금.
1: 근데 너무 잘 즐기고 계신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근데
2: 이게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1: 다행이다.
2: 네, 다행입니다. 이쯤에서 쉬어갈 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송동표의 파도. 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친한 친구 방송반 손동표의 파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9807님께서 와 이거 진짜 명곡인데 동표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목소리가 되게 OST 같은 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3: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칭찬, 오늘 칭찬 과목이네요. 감사합니다.
4: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 주제 있잖아 만약에 말야로 시작하는 상상 속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1093님께서

0: 하나면 평생 하나만 평생 무료가 된다면 택시비, 치킨값, 구독료. 아, 저는 구독료 하겠습니다.
1: 저도 구독료 하겠습니다.
2: 저는 택시비 아니면 구독료. 왜냐면 저는 아직 면허 딸 생각이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는데 근데 구독료도 좀 탐나긴 하네요.
0: 맞아요. 구독할 게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요즘.
1: 구독 OTT도 있지만 약간 그런 편집 파일 같은 거나
0: 맞아요.
1: 아니면은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곡 프로그램
0: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구독료가 사실 엄청 비싸잖아요.
0: 맞아, 맞아요.
1: 그런 것까지 무료라고 한다면 너무
2: 네. 괜찮은. 네.
1: 그냥 이것저것 다 구독해놓고 이 프로그램 써봤다가 저 프로그램 써봤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0533번님께서 만약에 세 분 다 아이돌 안 하셨다면 뭘 하셨을 것 같나요?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릴지 서로 추천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원래는 수의사 하고 싶으셨었고.
0: 맞아요.
1: 그쵸. 그럼 아이돌을 안 하셨다면 수의사로?
0: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해외 그 야생 동물들을 네. 관리하는 직업을 하고 싶어요. 오,
1: 잘 어울린다.
0: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2: 뭐 오늘 아웃핏이 약간 그런 느낌.
1: 랑디는요?
2: 저는 근데 예전부터 연예인이 너무 하고 싶었어서 제가 아이돌 안 했으면 배우 쪽에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너무 잘 어울려요.
2: 뭔가 그런 연예과, 그래서 원래 그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떨어지면은 그런 연예과로 학교를 갈 예정이었어요. 대학교를 갈 생각이었었어요.
1: 이렇게 또 철석같이 붙어버리셨네.
2: 네, 아이돌 너무 행복합니다.
1: 저도 사실 연예인이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아이돌을 안 했다면 전 원래도 연기를 먼저 시작했어가지고 그냥 쭉 연기로 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잘 어울려요.
1: 그래요?
2: 네. 네.
1: 감사해요.
2: 근데 뭔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유치원 선생님.
2: 네, 선생님이랑 그런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0: 뭔가 그 편해지는 그 분위기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1: 좀 편하셨나요?
0: 네, 너무 편했어요.
1: 다행입니다. 우리 또 아기들을 편하게 해줘서 참 다행이었어요.
2: 1087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운한 게 있어야 사랑이다 vs 뭘 해도 용서가 돼야 사랑이다. 어렵다.
0: 어려운 질문.
1: 아, 이건 너무, 근데 둘 다 사랑인 것 같은데.
2: 이해는 되지만
1: 저는 전자요. 서운한 게 있어야 사랑이다.
0: 저도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애초에 뭔가 인간관계 제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면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이러고 그냥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되는 그냥 뭐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를 말해줄 필요도 없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 근데 조금만 더 가깝거나 제가 너무 아끼면 공감과 위로를 잘 안 해요.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막 그 친구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이건 잘못된 거야. 약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티시다, 그치?
1: 맞아요. 제가 너무 티입니다.
2: 서운하다. 쩡이는 왜?
0: 서운한 게 있어야 사랑이다라는 게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지 않는다면 서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 저는 뭘 네. 해도 용서가 돼야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정말 사랑하면은 네. 진짜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약에 썼던 그 팬분들이 네. 1, 2, 3, 4번 고르는 것도 그게 다른 사람이면 뭔가 서운할 법한데
1: 그쵸, 그쵸.
2: 이게 저희 팬분들 나야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야면 뭐 그럴 수 있지. 나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닐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요. 사랑하면은 진짜 꼴보기 싫은 행동도
2: 맞아.
1: 뭔가 품어주게
2: 품어줄 수
1: 되고
2: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
1: 맞아요, 맞아요.
0: 둘 다 사랑인 것 같습니다.
1: 둘 다 사랑이네.
0: 5019님께서 진짜 좀비가 찬 거라면 먼저 물려서 험한 꼴 안 보기 vs 험한 꼴 보더라도 끝까지 살아남기.
2: 저는 먼저 네. 물리기요.
1: 진짜요?
2: 네. 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1: 먼저 물리는 것도 두려워할 것 같은데.
0: 아, 그거 너무 두려우니까. 나 좀비인데.
2: 그거 맞지만 네. 진짜 만약에 이렇게 그 좀비 영화 같은 걸

0: 보면은 네. 막 이렇게 만약에 우리 셋이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네. 좀비가 막 들어와요. 네. 근데 막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막 앞에서 물렸어. 막 눈물도 나고 너무 미안하고 막 내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도 들 것 같고 이러잖아요. 차라리 그냥 제가 먼저 희생을 할게요.
1: 저는 먼저 물리겠다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셋이서 뭉쳐서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2: 저도 저는 그냥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1: 끝까지.
2: 좀비를 다 태우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네.
0: 근데 만약에 막 이제 정말 마지막 저기 문만 나가면 끝이 나요. 저기 나가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문 앞에서 갑자기 좀비가 칵 물어버렸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2: 슬프죠. 근데 그게 내 그거지. 운명이지.
0: 멋있다. 얼른 다르네요.
1: 자꾸 설득이 당하네요, 제가.
2: 아니, 방금 멋있다 하면서 서운했던 것 같은데.
0: 아니요. 갑자기 설득이 당해서 저도 갑자기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의욕이 생긴 것 같아요.
2: 그래요. 우리 네. 셋이 똘똘 뭉쳐봐요.
0: 네, 좋아요.
3: 네. 근데 그럴 일 없습니다.
2: 그럴 일 없어요.
3: 좀비는 없어요.
1: 맞아요.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아도이의 Don't Stop

0: 벌써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1: 아쉽네요.
2: 아쉬운 거 맞죠?
1: 아쉬워요.
2: 기가 많이 빨리셨어요.
1: 아니요. 근데 얘기하니까 더 이게 끝났다고 하니까 더 네. 아쉽기도 하네요.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끝나고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동표님과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인데 네. 너무 아쉬워요.
2: 그러니까요.
1: 네. 어떠셨나요?
2: 저도 저번 주부터 해서 우리 콘치즈?
0: 네.
2: 콘치즈 분들이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재밌게 했고 늘 이렇게 2주 혹은 일주일마다 DJ분들을 보내드려야 해서 아. 아쉽지만 또 다음에 좋은 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진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도 네.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좋은 기회로 친친방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동표님 추천곡으로 끝곡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로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2: 네 제가 오늘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윤마치의 다큐멘터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신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곡을 가지고 온 게 각자 뭔가 바라는 꿈이나 이상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들이 너무 간절하다 보면 한 번씩은 그 이상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되게 좌절하는 순간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종종 오곤 하는데 그럴 때 이 곡이 되게 많은 위로가 됐어서 우리 콘치즈 분들이랑 또 친친방 친구들한테도 네 꿈을 응원하는 곡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들고 와봤습니다.
0: 좋습니다. 윤마치의 다큐멘터리 들으면서 동표님 보내드릴게요.
1: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나요. 누구랑?
2: 우리끼리! 안녕!
1: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정은 이목구비?
1: 아니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보정고등학교.
1: 바로 오늘 급식력 퀴즈 가볼까요? 왕 냠냠냠.
2: 8월 12일 수요일 내일 보정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기장밥, 돈배고기국수, 오이생채. 탄 거 아니야. 현무암 안심카츠와 소스, 깍두기, 그리고 감귤과 한라봉추스인데요.
1: 오늘의 문제, 메뉴를 듣기만 해도 어떤 지역이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내일 보정고는 잔반 없는 날이자 사랑한다면 향토 음식을 먹는 날로 이 지역의 음식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고기국수와 현무암, 한라봉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곳.
2: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흘버리고.
1: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바로 그 섬,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2: 주관식입니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마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키키의 파보파보.

0: 포즈 스냅시.
1: 내일 급식 보더라에 이어서 키키의 파부파붑 듣고 왔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이키키로 돌아온 키키의 신곡인데요. 신나는 일렉트로닉 신스팝에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 그리고 Y2K 감성을 담은 셔플 댄스 안무까지 키키만의 매력이 가득 담긴 곡이었죠.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2: 그럼 내일 급식 보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제주도였습니다.
1: 내일 보정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기장밥, 돈배 제주 고기국수, 오이 생채, 탕

0: 아니야. 현무암 안식하츠와 소스, 깍두기, 감귤엔 한라봉 주스. 제가 한라봉 주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를 가면 한라봉 주스와 그 한라봉 모자 아시죠?
1: 알죠.
0: 그거를 꼭 사서 항상 사진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급식 메뉴에 주스 나오면 무조건 남아있는 거 달려와가지고 맞아. 하나씩 더 먹는 그런 게 생각나네요.
0: 정이디는 좋아하는 제주 음식 있나요?
1: 저는 흑돼지. 오. 흑돼지 고기 너무 좋아합니다.
0: 진짜 맛있죠.
1: 이게 달라요.
0: 맞아요.
1: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 네. 저는 그 제주도에 가서 처음으로 그 이렇게 찍어 먹는 멜젓 맞나요? 그거를 먹어봤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처음에 서울에 와서 고깃집에 갔는데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고 그 이후에 항상 멜젓에 찍어 먹습니다.
1: 제가 제주도에 직접 가서 흑돼지 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아 그래요?
1: 항상 이 시내 쪽에 있는 제주 흑돼지 고기구이집이 있어서 항상 먹어봤지 제주도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0: 이즈나 다 같이 제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네요.
0: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주민희 님께서 아 들으니까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
0: 저희도요. 지금 날씨에 가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원래 제주도는 그 약간 예쁜 원피스 챙겨가서 바다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1: 맞아요. 제가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아 정은이가 또 사진 완전 잘 찍거든요. 정은이랑 같이 제주도 가고 싶네요.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627님 축하합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제주도요. 두 분 목소리가 참 좋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간식 받으면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과 나눠먹고 싶어요. 방학이라서 더욱 심심한 우리 아이들 다음 주면 볼 생각에 떨리네요. 간식 받게 되면 내일 같이 운동하기로 한 우리 학생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선생님이신 것 같죠?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려요.
0: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해주세요.
1: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이즈나 콘서트 9월 19일 20일에 하는데 부러우실 분님께서 요즘 콘체즈의 추구미가 궁금해요. 앞머리라던가 개인적으로는 덤머 깐머 뭐가 취향인가요?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앞머리를 좋아하시는 분인 네.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또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요즘은 제 추구미는 깐머리이긴 한데 많은 나야 팬분들께서 덮은 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0: 전 정말 오래 전부터 정은이의 덤머파입니다.
1: 정말요?
0: 정은이한테 정은이가 항상 앞머리 기를까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앞머리 자르자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아. 저는 요즘 완전 깐머가 추구미인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래 이제 앞머리를 유지했었는데 요즘 이제 조금씩 기르면서 이게 앞머리가 짧을 때 넘기는 거랑 좀 길러서 넘기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1: 맞아요. 달라요.
0: 그래서 요즘 잘 기르고 있습니다.
1: 사랑이의 그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싸
0: 이렇게 넘기는
1: 넘겨가지고 청순한 표정.
0: 감사합니다. 7011님께서 저는 영어학원 선생님입니다. 친한 제자가 이즈나의 팬이라 랑디와 정이디가 칭칭방에 현재 DJ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생 하이미가 사랑님과 정은님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라디오 진행하시는 덕분에 요즘 밝은 밤을 보내고 있대요. 지금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하이미에게 영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선생님이 너무 다정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하이미! 영어 공부 파이팅!
1: 파이팅!
0: 너무너무 고마워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이렇게 20살까지 살아보니까 네.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영어는 정말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약간 후회 중입니다.
1: 나중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길 화이미 화이팅!
0: 화이팅! 그럼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엄마랑 말다툼을 한 날에는 이상하게 배가 더 빨리 고파진다. 그런데 먼저 거실에 나가면 왠지 내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도 괜히 방에서 버티고 있었다. 배는 고픈데 냉장고 문 여는 소리는 내기 싫고 배달을 시켜서 방에서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참을 버티고 있었는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일 먹어! 그 순간 나 혼자만 치열했던 싸움이 끝났다. 우리 집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다. 아빠는 엄마랑 싸우고 나면 괜히 뭐 시켜 먹자고 먼저 말을 걸고 나는 언니에게 미안할 때면 나갔다 오면서 언니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나 사온다. 그게 끝이다. 친구들한테는 미안하단 말 잘만 하면서 가족에게는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가까운 사이라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왔던 건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고 전해지는 마음은 없는 건데 좀만 더 철 들고 나면 그때는 꼭 말해야지. 엄마,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라고.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스텔라장의 뒷모습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1593님이었습니다.
1: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꼭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죠. 아마 오늘 사연에 공감된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랑디는 어떤가요?
0: 사실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사연인 것 같은데 요즘엔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 중학생이나 중학생 때 제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엄마나 아빠랑 이제 싸우고 나서 그때는 먼저 사과하기가 좀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흥 하고 이제 끝나고 잠에 들려고 하면 그때 이제 막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막 엉엉 울다가 아 진짜 내일 아침에는 엄마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막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면은 엄마 뒤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엄마 어젠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전 진짜 많았어요.
1: 아마 사춘기 모든 소녀 소녀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정희디는요?
2: 저는 정말 더 가깝고 더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이런 거에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긍정적이고 항상 더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랑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끼더라고요.

0: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화하면은 끝에는 뭐 오늘도 화이팅 아니면 진짜 많이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 항상 끝내는 편이거든요. 정희는 표현 잘 하나요? 부모님께?
1: 저 표현 잘하죠.
0: 잘해요?
1: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십니다.
0: 아 그래요? 저희도요. 저희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하고 이제 가족방 이제 단톡에서도 항상 단체 메시지에서도 오늘 화이팅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1: 오늘 자기 전에 부모님께 연락 못 드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꼭 연락하고 자는 걸 추천드릴게요.
0: 2349님께서 노래 가사 들으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릴래요. 저도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심장이 아팠어요. 진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1: WH님께서 엄마랑 기싸움 소용없음.
0: 정말
1: 100% 인정입니다.
0: 지금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 학생분들께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과의 기싸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1: 엄마 사랑해.
0: 아빠 사랑해 하면 됩니다.
1: 맞아요.
0: 박채희님께서 오빠나 언니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신가요 정희디?
1: 저는 진짜 딱 20살 되기 전까지 진짜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학생 시절 때는 언니랑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딱 20살이 되고 언니도 성인이 되면서 더 애정 표현이 또 한가득해지는 거예요.
0: 맞아.
1: 그래서 요즘 들어 언니 전 친언니가 있어서 언니가 항상 저한테 사랑한다고 가끔씩 말해주는데 너무 뭔가 기분이가 좋은 거예요.
0: 기분이가 좋아요.
1: 그래서 저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언니랑 오빠랑 동생도 있는데 이게 학생 때는 진짜 그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요즘에는 전화할 때도 항상 사랑한다고 하고 문자 남길 때도 진짜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사랑이가 사랑해라고 얘기하네요.
0: 사랑이가 사랑해.
1: 사랑님께서 효녀 가수다.
0: 감사합니다.
1: 이진아 이런 사람입니다.
0: 효도해야지요.
1: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1593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사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두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갔어요.
0: 너무 빨랐어요 오늘도. 9849님께서 울먹울먹 우르먹 우르먹 콩치즈 DJ 하루 남았다니 오늘도 너무 수고했다요. 감사합니다.
1: 9849님 그 음성 지원이 되고 있어요.
0: 네.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렇게 벌써 하루밖에 안 남았다니 조금 슬프네요.
1: 네, 너무 슬퍼요. 정다은님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는데 그럼 오늘 용기 내서 말할게요. 쩡이띠랑띠 좋아해요.
0: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랑디와 쩡이띠의 스페셜 DJ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학생들과 함께합니다.
1: 1년 2개월 만에 돌아온 아르테미스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처럼 밤 10시에 꼭 꼭 다시 만나요.
0: 그럼 오늘 끝곡 크래비티의 Wish Upon a Star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1: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이진아의 최정은
0: 유사랑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안녕.
0: 안녕.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코치님 프로 가고 싶었다고 했죠. 나도 그냥 프로에 가고 싶은 거예요.
1: 포기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
0: 싫어요.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1: 야, 주신. 따라와.
0: 나 여기 왜 데려왔어요?
2: 트라이어 참가하고 싶다며. 참가해서 현실을 알면 빨리 포기할 거 아니야?
0: 사람들이 다 저한테 고등학생 되면 야구 못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2: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0: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면 코치했지.

최윤태 감독, 이주영 주연, 2020년 영화 야구소녀에서 Dreaming in Skies, Peter Pan Complex, 피처링은 전소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FM영화음악이 사랑한, 저만 사랑한 게 아니라 FM영화음악 청취자들께서도

개봉 당시에 그리고 개봉 이후로도 많이 사랑하신 영화입니다. 야구 소녀.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야구 소녀. 영화 속 주수인 선수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장면. 이준혁 씨가 코치거든요. 왕과 사는 남자의 금성대군. 네, 이준혁 씨가 코치인데 본인도 프로 진출을 해보지 못했고 더구나 주수인은 여자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열정을 도저히 못본채할수 없어서 일단 트라이아웃이 열리는 장소에 데려가기로 해요. 그곳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조금 긴 시퀀스인데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몇몇 대사만 들려드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를 사람들은 뭘 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할까? 그리고 코치님이 가보지 못한 프로 내가 가겠다라고 아주 당차게 이야기하는 주수인의 모습을 오늘 영화에서 들려드렸고요. 이 영화를 떠올린 건 이희선 씨의 사연 덕분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미국 여자 프로야구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미국 여자 프로야구 경기를 라이브로 챙겨보고 있거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 출범 소식을 알게 됐고, 한국인 선수 3명이 출전한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다 기분 좋고 벅찹니다. 경기를 보고 궁금해서 한국인 선수 3명의 지금까지의 궤적을 찾아봤는데, 영화 야구소녀의 주수인이 많이 떠올랐어요. 모든 여성 스포츠 선수를 응원하며 드리밍 인 스카이스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주말 아침에 보고서 저도 이 리그가 출범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WPBL, 위민스 프로 베이스볼 리그가 올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1943년에서 1954년 동안 운영된 올 아메리칸 걸스 프로야구 리그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범하는 여자 프로야구 리그래요. 바로 그 1940년대에서 50년대의 여성 프로야구 리그를 소재로 한게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 뒤로 중단됐다가 1954년에 중단됐다가 2026년 올해 첫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국인 선수가 3명이나 입단을 했습니다. 특히 WPBL 올해 처음 출범하는 이첫 프로야구 시즌의 첫 경기, 개막전에 첫 탈삼진을 기록한 선수가 한국인입니다. 바로 김나경 선수. 정말 영화 속의 주수인과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와, 멋있어요. 이 기록은 영원히 가잖아요. 이제 미국 여자 프로야구 그 리그를 이야기할 때 역사상 첫 탈삼진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투수 김나경 선수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 물개 박수. 저도 개막전 뒤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개막전 경기 딱그할때 경기장에 이렇게 들어서서 그 기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다는 느낌 그런 안도감이 들어서 긴장이 풀렸다고. 리틀 야구에서 뛸 때도, 대학교에서 야구할 때도 항상 내가 있어서는 안될 장소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인터뷰가 야구소녀의 주인공 주수인이 하는 그런 영화 속 대사 같더라고요. 아, 이게 땡튜브에서 중계를 볼수 있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채널 어디 또 가입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에요. WPBL은 WPBL 검색하시면 땡튜브에서 중계도 볼수 있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한국인 선수의 그 활약성만 모아놓은 영상도 많아요. 여러분, 야구소녀를 사랑했다면, 영화 야구소녀를 사랑했다면, 현실의 야구소녀, 현실의 주수인 김나경, 김연아, 박주하 선수가 활약하는 WPBL 경기에 많은 관심을 제가 뭐 홍보대사도 아닌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왜 제가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옷이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지금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죠. 이은선 기자가 필서고 시간에 소개해 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의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작품에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은 없습니다. 더 비틀스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노래가 나오진 않는데 노래의 제목이 잠깐 화면에 잡혀요. 이 감독의 누나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MP3 플레이어에 이 음악의 제목이 떠 있어요. 이 음악을 듣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거죠. 1983년에 처음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누나를 부모님께서는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에 집에 가두죠. 처음부터 가둔 건 아니지만 두 분께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집에 자물쇠를 채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던 동생은 부모님이 또 더군다나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누나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또 자기가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그게 두려워서 일단 집을 떠나기로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집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차곡차곡 담아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다큐를 보고 당신들은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관객은 없을 거예요. 그게 이 다큐의 힘이거든요. 나라고 해서 달랐을까? 나라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까? 아닐 것 같은데. 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관객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영관도 많지 않은 뭐 우리가 알만한 배우가 나오는 극영화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이고 무슨 칸에서 상을 받았다 하는 어떤 수상 이력이 힘이 되는 그런 작품도 아니고 그 모든 조건에서 다 빠져있는 아주 작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지금 극장에서 5만 관객을 모았어요. 이건 거의 뭐 상업영화의 500만 관객 수준이거든요. VOD로 공개할 계획도 없고 OTT에 서비스할 계획도 없는 작품. 너무 내밀한 가족의 기록이기 때문에 일부러 극장에 찾아올 마음을 먹어주는 사람에게만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는 감독의 뜻이 있기 때문에도 아마 더 서둘러서 극장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저마다 긴 사연들을 지금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제가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도 잠깐

0: 대한 소개를 했지만 리베카 솔릿의 책에서 본그 한마디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종종 열쇠가 자물쇠보다 먼저 도착하기도 한다는 말. 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작품은 문화의 조현병이라는 그 자물쇠 앞에서 평생 허둥댔던 감독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발송한 열쇠 같은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오직 극장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바로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1: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1: 진짜 많으시던데요?
0: 특별관들
1: 네.
0: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 네.
0: 아마 극장에서 이번에 보고 더 좀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겠다 싶더라고요.
1: 네.
0: 하루에 막 100만 명씩
1: 네.
0: 지금 극장에 가고 있는 이때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 오늘의 주제는 돌아오는 길입니다.
0: 돌아오는 길.
1: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길인데
0: 네.
1: 왕복할 때갈 때는 분명히 진짜 길었는데
0: 네.
1: 올 때는 한번간 길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길지 않네? 라는 느낌 받을 때요.
0: 매일 봤죠. 아침에 나올 때와
1: 아, 집으로
0: 네.
1: 돌아갈 때.
0: 집에 돌아갈 때 시간이
1: 네.
0: 다르더라고요.
1: 보통은 그런 감각이 왕복의 감각일 텐데
0: 네.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의 주인공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아득하게 그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이
0: 네.
1: 사람의 어깨에 무게가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아마 이쯤에서 영화를 예상하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1: 네.
0: 오늘의 영화는 뭐죠?
1: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고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이자 자신의 왕국인 이타카로 돌아오기까지 여정을 그리고 있고요. 이타카에는 매일같이 몰려드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20년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왕비 페넬로페,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혼자들 중에는 이 텔레마코스를 죽이고 왕비와 결혼해 왕좌를 차지하려는 안티노우스 같은 인물들이 정말 드글드글 그곳에 모여 있죠.
0: 집으로 돌아가려는 제이슨 본,
1: 네.
0: 집에서 기다리는 캐두먼과 스파이더맨,
1: 네.
0: 그들을 노리는 배트맨. 네.
1: 아, 그렇게 보니 정말.
0: 그죠.
1: 네. 네.
0: 그게 바로 영화 오디세이입니다.
1: 네,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오펜하이머 같은 느낌의 네.
0: 이거 혹시 원작을 보셨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혹시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은성 기자는?
1: 저 읽은 적 있어요.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버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0: 워낙 많더라고요.
1: 네, 네. 네. 그리고 좀 아마 쉬운 버전으로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문장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어렵다라는 느낌이 없었던 걸로 봐서
0: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게
1: 네.
0: 그렇게 좀 풀어쓴 버전을 보신 거군요.
1: 네. 문장을 네. 좀 풀어쓴 버전으로 제가 보았던 것 같고 그래서
0: 네.
1: 이런 거는 좀 달라졌네 싶은 부분들을 체크해서 오늘 안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요.
0: 네.
1: 차차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오디세이는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나요?
1: 기록이 정말 끝이 없어요. 일단 개봉 6일 만에 국내 관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죠.
0: 네.
1: 그리고 아마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각 집계로는 훨씬 늘어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0: 네.
1: 이게 생각보다는 천천히 늘고 있다라는 인상인데 다름 아닌 IMAX관 이슈인
0: 그쵸.
1: 거죠.
0: 네.
1: 다 IMAX관에서 이 영화를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큼성큼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6일 만에 200만. 돌파가 된 영화고요. 이미 지금 전 세계 흥행 수입은 11억 4,800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0: 제 기억에 이게 북미에서
1: 네.
0: 개봉하고 열흘 만에 손익분기 달성했다는
1: 맞아요.
0: 기사를
1: 네.
0: 봤었거든요.
1: 이게 11억 뭐 이렇게 하면은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인데 이걸 하나로 바꾸면 1조

0: 3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1: 조 단위로 갑니다. 조 단위.
0: 네, 네. 그걸 이미 지금 벌어들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기록이니까 여기서 더 주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기존 놀란 감독의 최고 흥행작이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기록을 이미 넘어선 흥행이고요. 오디세이 관련 서적 판매량이 국내에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영화 내적인 기록으로 보면 러닝타임이 3시간에 달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 풀 촬영 작품인데 이 카메라의 무게만 180kg이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찍으면 그 카메라의 소리가 정말 시끄럽기 때문에
1: 맷 데이먼의 증언에 의하면 눈앞에서 믹서기를 돌리는 것 같다라고 네. 할 정도의 소음. 네.
0: 그 현장 영상들을 보시면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시끄럽구나.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싶은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면 아 후시를 정말 잘 쓴다라는 인상을 늘 받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음을 하나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후시로 소리를 만드는데 그 간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게 또 놀란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일 테고 이렇게 촬영한 필름 길이가 600km라고 합니다.
1: 서울에서 부산
0: 더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 아이맥스 필름의 사실 가장 큰 한계라고 하면 이걸 편집할 수 있는 대형 필름 현상소가 지금 지구상에 딱 한 곳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건데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그 놀란 감독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래처로 두고 계신 이 현상소 한 곳에서 이걸 정말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기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아이맥스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다들 경험하고 계신 것 같고
1: 네.
0: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아이맥스 화면을 제대로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4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네, 필름으로.
0: 그렇죠.
1: 네, 네.
0: 한국에서 아이맥스는 사실 디지털 상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 41개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치 정말 오디세우스의 여정처럼 이 영화를 보러 횡단을 떠나는 미국 관객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외신 기사들을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평일 가장 첫 상영 타임에 아이맥스관이 매진되는 사례를 진짜 오랜만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아는 작가님 조금 전에 만났는데
0: 네.
1: 드디어 봤어요. 아침 7시 반 상영.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요. 관객들이 그동안 부지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침잠이 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잠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영화를 기다려 오셨다는 방증이 그 매진 사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IMAX 좌석이 지금 10만 원 가까이 중고 거래로 팔리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음악만 해도 이게 루드비고 란손과 이번에도 작업을 했는데 기원전 5, 6세기 그리스 피리까지 복원한 이 집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음악에 관해서는 사실 영화에 처음 등장해서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을 시로 들려주는 음유시인이 트래비스 스캇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OST 곡에도 참여를 했는데 예전에 음유시인이 오늘날의 가수이자 이야기를 들려준 래퍼인가 이렇게 대체가 된 건가라는 그 변주도 참 재밌게 느껴졌고요. 이 모든 걸 통틀었을 때 어떤 인상이 드냐면 한 사람의 열정이 진짜 지독하게 오래 열심히 이어지면 모두가 감화되면서 응원하게 되는구나. 이 놀란 감독의 집념에 점점 전 세계가 그냥 감염되는 것 같은 느낌을 그의 영화적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오디세우스는 그 정점에 지금 달한 영화 같아요.
1: 어쩌면 지금까지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과도 닮은 느낌이에요.
0: 네.
1: 차츰차츰 자기의 그 세계를 확장해 오고 또 멀리 나가기 시작해서
0: 네.
1: 오디세이에 결국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신화와 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찾아서
0: 이 영화를 보고 처음이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1: 처음에 트래비스 스캇 나오는 장면이요?
0: 아니요 그 전에
1: 네.
0: 아직 마법이 세상에 존재하던 시대라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1: 자막.
0: 근데 저는 그게 놀란 영화에서 이런 자막을 본다니 굉장히 좀 신선한 인상이었는데
1: 네.
0: 그런데 그 자막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설레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게 설렜을까를 극장을 나와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마치

0: 이 스타워즈 시리즈 시작할 때,
1: Far, far away. 갤럭시.
0: 네, 그긴 자막을 보는 것 같은 설렘의 재미? 혹은 어떤 동화가 시작되기 전에 Once Upon a Time 이렇게 뜨잖아요.
1: 네.
0: 예전에는 사실 이런 자막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새 이런 식의 자막 처리가 영화들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시크릿 에이전트를 볼 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막으로 처음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설명해 줄때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진입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법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좀 기대되고 설레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세계를 보게 될까,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까라는 그 궁금증이 사실 그 자막 안에 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것은 해변인데 거대한 목마가 처박혀 있는 풍경이죠. 그것이
1: 네.
0: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고 저 멀리에서 아마도 트로이의 병사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이 이 시작인데 이 시작이 굉장히 재밌었던 이유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과거에 트로이의 연출을 맡을 뻔하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놀란이 트로이의 연출을 맡았으면 트로이의 목마를 어떤 식으로 재현했을까를 20년 이후에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 라는 인상이 드는 장면이었고 아직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던 엘리엇 페이지가 이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이후에 신혼이라는 캐릭터가 연기하는 배우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구조물이 되는데 저는 그게 관객이 이미 이 트로이 목마의 무게감과 활용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등장을 하고 아가멤논의 아군에게는 사실 이게 천재적인 지략이지만 이게 트로이에는 재앙이 되는 상징이잖아요.
1: 네.
0: 관객들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어떻게 트로이 안까지 운반됐는지의 그 무게감과 그 안에서 병사들이 작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서 버티고 생존했는지,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영화에 드리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의 초반, 그리고 트로이 목마의 내부,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이미지가 사실상 오디세우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논란이 읽어낸 어떤 상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좀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두 잃어버리게 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 그 세이렌의 노래는 대체 어떤 것인가? 오디세우스만 듣게 되는 그리고 포세이돈을 분노하게 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신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도 물론 중요한 존재지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그들이 모습이 일일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가령 뭐 걸인이 변장한 신일 수도 있다. 그리고 환대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환대하라는 제이수의 법이 계속해서 얘기가 된다거나 포세이돈을 분노하게 해서 귀향이 어려워지는 그 과정이라거나 이따금 오디세우스 옆에 나타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네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동안 영화 혹은 실상에서 잊고 있던 신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불러들이는 듯한 인상의 영화였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신들의 시대가 끝나는 그 끝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이 주도하는 시대라면 인간은 나약하죠. 신의 탓을 할수 있으니까. 뭐 신이 해주시겠지. 혹은 내 잘못을 신이 용서해 주시겠지. 신이 무언가를 해결할 거야. 그런데 더 이상 그 신이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의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마법 같은 신화와 신들의 이야기를 보게 한 다음 그것을 잃는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굉장히 황홀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오디세이아라는 원작을 또 다른 감독이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면 우린 또 아마 지금과는 다른 영화를 보게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논란이 만들어서
0: 네.
1: 이번 영화는 어떻게 된 건가요? 논란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0: 저는 여전히 가장 본인다운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놀란 특유의 그 비선형적인 흐름이 영화 안에 있는데, 영화에서 앞으로 보여줄 전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선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0: 이렇게 계속 교차하고 쌓고 연결해서 전개하는 방식을 놀란이 즐겨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크게는 이 영화는 세 개의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트로이 전쟁 상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타카의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기다림의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는 텔레마코스가 무언가를 알아보려는 전략을 쓰고 있고, 안티노스는 이 사람을 죽이려는 꿍꿍이를 세우고 있는 그 상황이 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의 귀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세 개가 막 섞이기도 하고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붙은 작은 부분은 신비의 섬인 오기기아라는 장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떠밀려온 오디세우스를 돌보면서 7년간 함께한 칼립소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오디세우스가, 그러니까 회상하는 방식을 영화가 취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영화에 훗날 기억될 이 문명의 기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사처럼 기억될 이 거대한 모든 것의 마무리이자 문명의 기억을 들려주는 방식을 영화가 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놀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보여주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놀란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가장 처음에 저를 사로잡는 인상은 뭐냐면 천일야마를 경험하는 기분이거든요.
1: 맞아요.
0: 계속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고, 나는 저 얘기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궁금해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거대한 물음표가 뜰순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넷 같은 작품이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일단 볼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도록 정말 꽉 붙들어매는 그 영화적인 힘이 3시간까지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그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하는 게 놀란의 스타일인 것 같고,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각적인 쾌감이라거나, 그리고 마음을 계속 둥둥둥둥 울리는 지속되는 음악도 단단하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가장 놀란이 잘하는 방식대로의 새로운 고전의 해석을 보여준 것이 이번 영화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1: 놀란 감독이 세 개의 시간대를 즐겨 쓰는 건 아마 덩케르크를 떠올려 봐도
0: 네.
1: 하늘의 한 시간, 바다의 하루, 육지의
0: 네.
1: 일주일을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어냈던 것, 오펜하이머에서도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의 청문회, 이렇게
0: 네.
1: 세 개의 시간대의 이야기를 섞듯이 이번 오디세이도 역시 크게 세 개의 시간대를
0: 네.
1: 섞어서 이야기를 짜내려가고 있습니다.
0: 바꿔 말하면 사실 같은 이야기를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것인가만 고민해도
1: 영화가
0: 다른 영화가 된다는 거죠.
1: 재밌어지죠.
0: 네.
1: 네. 자, 일단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When I'm Home을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기 때문에
0: 네.
1: 오늘은 Let's Go Home. 네, Let's Go Home을 듣고
0: 어쨌든
1: 그죠. 어쨌든 집에 가는
0: 네.
1: 이야기이기 때문에 Let's Go Home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Let's go home 이었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길이라는 주제로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오디세우스 보면서, 그러니까 오디세이를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오펜하이머의 어쩌면 다른 인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게 아무래도 오펜하이머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1: 네.
0: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저지른 거지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느끼잖아요. 오디세우스도 약간 계속 비슷한 죄책감을 안고 여정을 해나가는, 어쩌면 오펜하이머와 가장 닮은 인물은 오디세우스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놀란 감독에게 직접 뭐 묻고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가장 좀 천착하고 있는 감정일 것 같아요. 죄책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심하는 남자들인 거죠. 그래서
0: 네,
1: 메멘토로
0: 맞아요.
1: 거슬러 올라가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네. 죽인 건가? 내가 뭘 한 거지?를 생각하는 구성은 항상 같은데, 저는 그 백인 남성이 반성하는 남자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항상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현대 사회의 어떤 상황과 결탁해서 읽어낼 수 있든, 아니면 그냥 영화 속 상황으로만 생각하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감정이 사실 죄책감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영화적인 이야기로 계속해서 풀어내는 게 놀란 감독에게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평소에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을 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마 이 사람 인생 전체를 사로잡는 무언가일 거다. 어쩌면 숙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중년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후회를 늘리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감상으로 그 감정에 접근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얘기 나눈 것처럼 언제나 해오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까지 장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마도 감독이 경력도 그렇고 본인의 인생에서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클 것이다 라는 어떤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는 사실 이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제가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을 재미있고도 좀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엄청나게 그 자존감이 센 사람이에요. 원작에서는 그 처음에 음유시인이 트로이 목마에 얽힌 이야기를 계속 시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한 얼굴, 한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그걸 자기가 요청하거든요. 내 이야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자기 굉장한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보시면 마법이 존재했던 세상이므로 외눈박이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키클롭스라고
0: 네.
1: 하는 그 종이죠. 그런데 그 키클롭스에게서 벗어나면서, 야, 네 눈 찌르고 장님으로 만든 건 나야, 오디세우스님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시욕도 좀 있고, 그리고 본인 한 일에 대한 막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 캐릭터이고 오만한 캐릭터여서, 그 원작 자체가 그렇게 오만했다가 조금 성장을 해가는 인물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희생을 치르고 긴 시간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인물의 이야기로 정말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승리에 도취된 장군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손에 피를 묻혔어야만 했다라는 그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훨씬 크게 그려져 있고요. 원작에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입혀진 설정이 하나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사냥을 할 때 활소리를 이렇게 튕 낸다는 사람의
0: 네.
1: 설정. 이거는 원작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냥할 대상에게도 내가 지금 너를 사냥할 것이다 라는 정정당당한 신호.

0: 선물을 주고 싶어 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그 하나로 집어넣은 게 굉장한 각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계속해서 신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잖아요. 감히 인간 따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신들이 자기의 짐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인 부하 병사들에게까지 자기의 능력과 진의를 계속 의심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 이중고를 겪게 되죠.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이타카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삼중고가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본인을 힘들게 했는지를 이타카에 돌아와서 회한을 털어놓는 그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영웅담이자 모험담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죄책감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도 환대를 기대하며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원작에서 재밌게 바뀐 부분이라면, 그 칼립스와 함께 있던 섬에서 나오는 것도
1: 네.
0: 원작에서는 이게 아마 신들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의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본인의 자각으로 그걸 이뤄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정들이 논란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아주 명징한 징표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해석이 저는 재미있었던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 놀란 감독이 할 법한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의 성정이라는 인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1: 영화에 그래서 정말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0: 네.
1: 이은성 기자가 특별히 좀 눈에 들어왔던 캐릭터는 신혼과 키르케인 거예요.
0: 일단 모든 인물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1: 네네.
0: 여기서는 진짜 모두가 고르게 쓰였다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가령 그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왔을 때 아주 오래 이 왕을 모셨던 늙은 시녀가 발을 이렇게 닦아주려고 하다가 그 왕의
1: 네네.
0: 귀환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를 지금 밝히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쉿 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 이렇게 물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니, 저는 그한 장면도 엄청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역으로 잠시 나오는 분들도 이 영화에선 정말 인상적으로 고르게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게 인상적이죠.
1: 저는 강아지. 강아지 사람만이
0: 아르고스.
1: 아니에요. 강아지의 연기도
0: 그존 레기자모가 연기하는 충직한
1: 네.
0: 그 이타카의 신하인 에우마이오스와 또
1: 네.
0: 그가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 아르고스의 사연도 상당히 참
1: 네.
0: 인상적인데요. 저는 일단 신혼이라는 캐릭터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놀란 감독과는 인셉션으로 인연을 맺었던, 그러니까 당시 엘렌 페이지였던 배우가 지금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지션을 하면서 엘리엇 페이지가 됐죠. 이
1: 네.
0: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사실 이 신혼이라는 캐릭터는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시인이 나중에 쓴 아이네이스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리스 병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디세이와는 상관이 없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그 안에서 부여받았던 역할은 트로이의 목마가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 신들의 분노가 트로이 군에게 향할 거다라는 그 거짓말을 말하는 병사가 신혼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속였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희생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희생양의 존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신혼은 이후에 땅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 그 엄청난 수의 병사들의 망령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마치 그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서 아라곤의 부름을 받고 몰려왔던 그 망령들처럼,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걸어 나온 엄청난 분노 상태에서 이 신혼이 걸어 나오죠. 왜냐하면 신혼은 원래 이 전쟁에 징집이 안 돼도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 문제의 인물인 안티노스가 무언가 수를 쓴 덕분에 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오디세우스는 이걸 모른 척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오디세우스의 거짓말에 신호는 두번 속은 거예요.
1: 아까 말씀하신 오디세우스를 짓누르는 죄책감 가운데 아주
0: 네.
1: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원과의
0: 맞아요.
1: 그 사이의 일들이죠.
0: 그래서 가장 네. 큰 죄책감이 사실상 신원과의 일들에서 나올 텐데 이때 신원이 가지고 있다가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주는 그 추천표가 있어요. 이건 뭔지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저는 그 징표가

0: 인셉션의 토템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부적처럼 지켜야 하는 무언가를 그 표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정말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이 인물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사만다 무튼 연기하는 마녀인 키르케.
1: 저는
0: 정말 인상적이죠.
1: 현장에서도 박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만다 무튼의 연기 끝나니까
0: 네.
1: 정말 그럴만한 시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0: 이렇게 예언을 하는
1: 마이너리티 리포트 때부터 이분은 뭔가 네. 그쪽으로
0: 그런 인물을 연기할 때 이 배우만큼 그 어떤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하는 배우가 또 드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틸다 스윈튼 정도가 있을까요? 대적할 만한 인물로. 어쨌든 이 키르케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태양신과 바다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그다지 신 같지 않고 인간과 너는 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아무도 없는 섬에 유배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사용하는 약초가 상대의 내면에 숨겨진 본성을 이끌어낸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개걸스럽게, 정말 개걸스럽다는 표현밖에 어울릴 길이 없는 그런 제스처로 키르케가 내어준 음식을 막 먹고 나서 동물로 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1: 네.
0: 어떤 동물로 변하는지 영화를 보시면 알 텐데, 그 하나하나 동물을 이렇게 무슨 지팡이 같은 걸로 얍! 이게 아니라
1: 그쵸.
0: 손으로 이렇게 도자기 빚듯이 빚거든요.
1: 네.
0: 아, 이 장면의 기묘함과 오싹함은 정말 어떤 공포영화가 주는 기분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1: 그 장면에 감동받은 호러영화 팬들이 지금 논란에게 호러영화 만들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0: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이 장면도 CGI를 안
1: 그러니까요.
0: 썼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안 쓰고 만들어.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1: 네.
0: 각본을 읽었던 배우들이 드디어 놀란 감독님이 CG 쓰실 거구나. 우리
1: 네.
0: 영화에 CG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아니었다는 이게 너무 놀라운 지점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키르케라는 인물은 후대에 텔레고네이아라는 작가가 이 뒤를 이어 쓴 뒷이야기에서는,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쓴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에서는 정말 기이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뭐예요? 얘기를 하다 말아요.
0: 물론 이게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는 아니겠지만
1: 네.
0: 키르케가 이후에 누군가와 함께 이타카로 찾아오죠. 오디세우스를. 그러면서 펼쳐지는 어떤 이야기가 후대에 또 다른 작가가 서술한 이야기에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예요.
1: 제가 영화를 보면서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의 스칼렛 요한슨 역할이 원래 사만다 모튼이었고, 사만다 모튼이 녹음까지 다 끝냈고
0: 네.
1: 그래서 영화 속의 배역의 이름도 사만다가 된 거고, 근데 아니다 싶어서 스칼렛 요한슨으로 다시 캐스팅해서 녹음을 다시 했다는 스토리가 생각이 나면서, 사만다 모튼이 만약에 했다면 그녀의 장르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다.
0: 네.
1: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와킨 피닉스와 스칼렛 요한슨의 어떤 관계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오디세이를 보고 한 번 더 이분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보면서 그 생각도 하게 됐어요.
0: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영화를 본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감상평이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아마 오디세이 이제 보고 나오시면 워낙에 밀도가 높은 이야기고 밀도가 높은 영화이다 보니 한 번에 다 소화가 안 돼서 N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저마다 쏟아내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찾아다니고 계실 거예요.
0: 아,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진짜 밀도가 높고 장면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는 3시간인데 그게 또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잖아요.
1: 그리고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영화는 늘 긴데 역대 감독들의 컷 길이, 그 평균 길이를 보니까 3등이에요. 토니 스콧이 1등.
0: 오.
1: 컷이 짧은 걸로는 토니 스콧이 1등. 2등이 마이클 베이. 3등이 놀란이더라고요.
0: 마이클 베이가 그 사이에 껴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네. 순인데.
1: 영화는 긴데 컷은 짧은 거죠, 놀란 감독이.
0: 그 말인즉슨 그 버뱅크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컷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야 그쵸. 한다는 소리입니까?
1: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영화가 길지만 지루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영화 안팎으로 얘기를 파고들면 들수록 재밌는 얘기도 많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은

0: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오디세이.
1: 이런 영화 한번 찍어내면 정말 들어눕고 싶을 것 같은데 진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박찬욱 감독과 대담을 하다가 박찬욱 감독이 빨리 다음 작품 만들어달라고 해서
1: 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그래서 놀란 감독이 갑자기 피곤해졌다 박찬욱 감독을 만난 뒤에 피곤해졌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근데 다들 박찬욱 감독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1: 그러고
0: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1: 네. 두 분 다 정말 열정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현역 감독들이네요.
0: 네, 빨리빨리 다음 작품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모두가 한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약에 놀란 감독이 그때 트로이를 연출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브래드 피트의 트로이가 어떤 영화로 완성이 되었을까? 그 뒤에 다크나이트나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그럼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영화 오디세이, 오늘 이은선 기자의 설명 듣고 아직 못 보신 분 영화 보러 가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누웠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문어는 위협을 받거나 흥분하면 몸의 색과 무늬가 아주 빠르게 바뀐다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몸을 짙은 색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반대로 창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비밀은 문어의 피부 속에 있습니다. 문어의 피부에는 색소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인 색소포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경 신호에 따라서 색소 주머니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 하면서 피부의 색과 무늬가 순식간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 문어처럼 우리도 감정이나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기가 더 팍팍해질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8월 12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2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훈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거미가 피처링한 진우션의 보이네였어요. 문어 이 친구 대단한데요. 역시 이 동물들의 본능이란. 문어는 먹물도 있잖아요. 근데 위험하면은 색도 변하고. 오.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 특히 MBTI 몇 년째 계속 유행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MBTI 정도면은 이제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 혹은 내가 숨기고 싶은 정보들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스스로 고립시킬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적당히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도 모른 척 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러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조선시대로 피서를 떠나봤잖아요. 제가 대장감을 모티브로 삼아서 사극톤 연기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잠깐 사기 볼까요? 5577번님은요. 와, 영근아나 어쩜 이렇게 뻔뻔한 연기 장인이 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영기를 이렇게 바꾼 방송국 사람들 진짜 대단 해주셨고요. 9893번님도 영디 처음에 스페셜 DJ 하실 때만 해도 긴장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목소리 톤도 한껏 밝아지고 멘트도 너무 맛있게 살리는 것 같아서 듣기 좋아요. 특히 퀴즈 도망자들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엄청 귀여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사람은 발전하고 살아야죠. 계속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0: 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수민님, 출장 가는 기차 아닙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요. 거래처 미팅 빨리 마무리 짓고 그 지역 맛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제 소박한 계획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오, 미팅이 오전 중에 있나 봐요. 출장을 굉장히 일찍 가시네요. 아, 그 기차의 그 특유의 고요한 공기 참 마음 차분해지고 좋아지죠. 여유 잘 즐기시고요. 꼭 맛있는 밥까지 드시고 오세요. 7065번님,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출근길 새벽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살면서 올 여름에 땀을 가장 많이 흘린 것 같은데 그나마 공기가 좀 선선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얼른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유유. 그러니까요. 갑자기 날씨가 확 변한 것처럼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뭉게구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아, 이렇게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여름, 네, 잘 우리 또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8835번님, 양양입니다. 새벽 공기 마시며 운동 갑니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체육관까지 차로 15분 거리인데 음악 들으며 가니 참 즐겁습니다. 오, 배드민턴을 아침부터 하시는군요. 이 배드민턴도 정말 힘들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또 운동 엄청나게 하시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양양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휴가 가시더라고요. 여유 있으실 때 바닷가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장명근님, 영디 출근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부 현장에서 하는 일이라 더우면 힘들어서 새벽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더위보다는 괜찮습니다. 신청곡은 김현정의 멍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오, 장명근님, 저 기억이 나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지난 겨울에는 콘크리트 외벽 해체 작업 하신다고, 그래서 현장에 일찍 도착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벌써 2시간이 지난 거면 정말 새벽 일찍부터 근무를 하시네요. 너무 깜깜할 때 안전 항상 주의해주시고요. 네, 또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김현정의 멍이에요.

김현정의 멍 이어서 들으신 곡은 095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근교 오토캠핑장에 빈자리가 있어서 카라반에서 예정에 없던 1박을 하게 됐습니다. 카라반은 처음이라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엄마 얼른 모셔다 드리고 저는 다시 캠핑장으로 컴백했는데요. 온몸에 닿는 숨냄새, 흙냄새 다 너무 좋아요. 오감 만족입니다. 신청곡은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요 해주셨네요. 아이들 카라반 이런 거 정말 좋아하죠. 왜 로봇 같잖아요. 또 2층 침대에 대한 로망도 있고 얼마나 또 신났을까요. 또 저는 이렇게 가서 고기 바베큐 같은 거 구워 먹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가본 지 오래되긴 했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같은 날씨가 딱 캠핑하기에도 좋죠. 한창 더울 때좀 꺾였고 아침 저녁 그런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숨냄새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푹잘 쉬고 오세요. 그래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수민님, 706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8294번님, 지난 주말 충남 금산으로 회사 내 젊은 직원들과 휴가 다녀왔어요. 물에 발도 담그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제대로 여름을 즐겼답니다. 그나저나 영지는 계곡파인가요? 바다파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왠지 에어컨 아래를 좋아하는 집콕파라고 답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크크. 아, 계곡 다녀오셨나 봐요. 여름에 계곡도 참 좋죠. 계곡이 오히려 한여름에는 바다보다 더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비가 온지 하도 오래돼서 물이 많이 차 올랐을지가 걱정이네요. 근데 저는 계곡파인지 바다파인지 궁금해하셨는데 집콕파도 맞긴 하지만 바다를 전 정말 좋아해요. 그탁 트인 바닷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도 담그고 또 누워 있는 그 시간을 참 사랑한답니다. 아직 올여름에는 못 가봤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셔서 참 다행입니다. 박민규님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숙제가 너무 많아서 어젯밤에는 밤을 새우며 숙제를 했어요. 많이 피곤했는데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덕분에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또 들으러 오겠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밤을 새면서까지 공부를 한다고요? 얼마나 또 부모님께서 기특해 하실까요? 대견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방학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학원 숙제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방학 땐 학교도 학교인데 저도 학원 숙제 때문에 막 허덕였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5452번님. 영디, 친정에 와서 엄마랑 같이 먹을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엄마표 된장으로 호박장국 끓이고 가지볶음, 감자볶음, 어묵볶음, 양배추 샐러드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엔 서늘한지 아이들이 자면서 이불을 끌어다 덮는 모습이 귀엽네요. 얼른 준비해서 친정엄마랑 아이들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신청합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지금 리틀 포레스트 찍는 것 같아요. 엄마표 된장. 와, 저는 집 된장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표 된장으로 요리하고 또 이런 채소들로, 싱싱한 채소들로 이렇게 갓 만든 반찬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친정 나들이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라디가 피처링했어요. 다이내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함께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난주 이 시각에는 30도 가까운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 가리키고 있고요. 춘천은 17도, 대구가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열대야는 모두 사라졌고요. 폭염특보도 지금은 김포, 여주 등 경기 일부 지역으로만 남아있고 깨끗하게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아주 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가 33도 예상되고요. 반면에 동해안으로는 강릉 25도, 울산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해안의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제주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요즘 카페에 가면 과일을 연상시키는 향과 맛을 가진 커피 쉽게 만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커피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넣은 걸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커피도 우리가 먹는 토마토나 사과처럼 하나의 농산물인데요. 커피나무의 품종과 재배 환경, 수확 후 발효와 건조 과정, 그리고 로스팅 방법에 따라서 커피의 향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부 스페셜티 커피의 경우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커피를 마셨을 때 딸기 같다, 블루베리 같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커피가 하나 있어요. 바로 플레이버드 커피, 즉 가향 커피인데요. 영어 단어 플레이버드는 향이나 맛이 첨가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버드 커피는 커피에 별도의 향미 성분을 더해서 특정한 향과 풍미를 강조한 커피를 말하는데요. 바닐라, 헤이즐넛, 카라멜, 초콜릿은 물론이고요. 딸기나 블루베리, 복숭아처럼 과일을 연상시키는 향을 더한 제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겉모습만으로는 이게 일반 원두커피인지 플레이버드 커피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커피를 고를 땐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같은 단어만 볼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커피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향미를 표현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별도의 향료가 첨가된 제품인지 원재료명과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플레이버드 커피, 즉 가향 커피는 커피에 별도의 향미 성분을 더해 특정한 향과 풍미를 강조한 커피를 말하며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원두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피를 살 땐 원재료명과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듣고 오셨습니다. 8030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네요. 그거세요. 오늘은 플레이버드 커피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취향 가지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드립도 해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접 집 안에 원두 기계 같은 거 사놓고 내려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죠. 저는 아직 커피 맛을 아쉽게도 잘 몰라요. 근데 제 로망 중에 하나가 나중에 집에서 드립커피 해먹는 거거든요. 요즘은 워낙에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알아보면은 바로바로 살 수 있던데 그래도 그것도 장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산미 있는 커피에 눈을 좀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아이스로만. 따뜻한 커피인데 산미 있는 거는 전 아직 좀 어렵더라고요. 차츰 저도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당이 너무 떨어져서 두바이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죠?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갑자기 두바이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곳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같이 도망쳐 주실 거죠? 지금 두바이의 대표적인 스카이다이빙 낙하지점 팜 드롭존에 도착했고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사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상에서 한 4,000m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 문이 열렸는데 바람이 엄청나네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일단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3, 2, 1, 고! 여러분, 지금 아래 보시면 두바이의 대표적인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보이고요. 에메랄드빛 바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숲이 한눈에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진짜 일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싹 날아가는데요. 대박이다. 저는 이 멋진 풍경을 좀 더 만끽할 테니까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비행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린 뒤 자유낙하를 하다가 낙하산을 펼쳐 내려오는 레포츠를 말하죠. 근데 스카이다이빙 전 24시간 이내에 이것을 하면 몸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압이 낮아지면서 기포로 변해 감압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압병 위험 때문에 스카이다이빙 전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사우나, 2번 스쿠버 다이빙, 3번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4번 매운 음식 섭취. 스카이다이빙 전 24시간 이내에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오늘의 문제고요.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사우나, 2번 스쿠버 다이빙, 3번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4번 매운 음식 섭취.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함께 할게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함께 하셨고요. 정답 알아볼게요. 감염병 위험 때문에 스카이다이빙 전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스쿠버 다이빙이었습니다. 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물속의 높은 압력 때문에 몸에 질소가 많이 녹아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져 몸속에 남아있던 질소가 기포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포가 혈관이나 조직에 생기면 관절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감압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후에는 일정 시간

시간 동안 스카이다이빙이나 고고도 비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바다에서 놀 거면 그냥 바다에서만 놀고 하늘에서 놀 거면 하늘에서만 노는 게 좋겠네요. 아, 그나저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괜찮았죠? 이번 연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본인도 모르게 몰입하셨다고 이렇게 평을 또 남겨주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가 흘러나왔던 2019년 드라마 멜로가 체질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30살 여자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작품이었고요. 천우희, 전여빈, 한지은 세 사람이 열연을 펼쳤죠. 그리고 함께 출연한 안재홍 씨, 공명 씨의 연기도 대단했는데요. 이 작품은 무엇보다 명대사가 참 많았습니다. 꽃길은 사실 비포장 도로다. 기회라는 건 주름이 다 뺏어간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의 경지까지는 오르지 말자. 어느 정도만 하자. 정말 현실적인 말들이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인 멜로가 체질에서 멜로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멜로 드라마의 줄임말인데요. 그런데 멜로 드라마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멜로는 고대 그리스어로 이것을 뜻하고요. 드라마는 연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로 드라마는 원래 이것을 사용되는 연극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변해 오늘날에는 사랑, 연애, 이별 등 감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장르를 멜로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죠. 그럼 문제입니다. 멜로는 고대 그리스어로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노래, 2번 갈등, 3번 눈물, 4번 복수.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노래, 2번 갈등, 3번 눈물, 4번 복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좀 더 드릴게요.

0: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가 재질 OST였어요. 정답 확인해야죠. 멜로는 고대 그리스어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정답은 바로 1번 노래였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어 멜로스는 노래 또는 음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멜로 드라마는 원래 음악이 사용되는 극이라는 의미에 가까웠다고 해요. 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아, 이 멜로가 체질 정말 제 친구들이 거의 막 공감을 하면서 이 드라마 왜 이렇게 현실적이냐고 하면서 너도 꼭 봐라 해서 저도 봤거든요. 네, 이 세 여자 주인공들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 대사들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아 진짜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봤는데 이때가 제가 아마 언제였지? 아마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때 이 드라마가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또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한번 또 도전해봐야죠.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세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장홍기님. 동갑내기 제 아내의 이름은 홍승정입니다. 서울이 고향인 아내는 군인인 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고도 없는 파주, 이천, 인천, 속초, 그리고 지금의 삼척까지 저를 따라와줬습니다. 그동안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연 예약합니다. 승정아, 퇴근하고 오면 당신과 아재 개그를 주고받으며 깔깔 웃는 일상이 나한테는 참 소중하고 감사해. 우리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꽁냥꽁냥 웃으며 살자.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신청곡은 H.O.T의 행복입니다 하셨네요. 아내 승정님, 우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맞아요. 이런 소소한 일상, 그러니까 웃음 코드가 중요하다고 하죠. 부부 사이에 웃음 코드가 맞으면은 그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분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지만 또 군인의 가족분들도 그만큼 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또 꽁냥꽁냥하면서 행복 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H.O.T의 행복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모두 행복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택슐랭 가이드인데요. 동네 식당을 빠삭하게 꿰고 있는 부산의 택시기사님들이 선정한 부산 맛집 리스트라고 합니다. 택슐랭 가이드. 탐나는데요. 저 같은 이제 먹장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나눠주신 우리 택시기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만의 맛집,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나만의 생활 꿀팁 등등 혼자만 누리기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저도 어제 MBC 예능 플레이리스트 209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뿌듯했는데 여러분도 나만 알기 아까운,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것들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보면서 함께 행복해져 볼까요?

소란 리코타 치즈 샐러드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모닝. 어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각자 인생에서 위로가 된 노래 버팀송 나누는 MBC 예능 플레이리스트 109에 이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또 굿모닝 FM태입니다 에서 이 새 MC들과 함께 아낌이 했었잖아요. 그 장면들도 잘 나가고 또 구내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버팀송 제가 이거 딱 했는데 아 보신 분들 있네요. 0785번님이 테디 어제 방송에서 리코타 치즈 한 접시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잘 봤어요. 크크크 하시면서 직접 이제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버팀송

0: 으로 제가 선곡을 했는데 노래를 듣거든요. 근데 오 뭔가 스피커가 되게 오 생생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야 소란의 영배 씨가 직접 라이브를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오, 그 순간 제가 진짜 무슨 너 잘 버텼다 너 잘했어라고 하는 선물을 준 것 같았어요. 그것도 다 친구들이 이석훈 씨 친구죠, 영배 씨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저에게 선물 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잘 버틴 나에게 칭찬. 잘했다. 여러분들도 예, 힘든 일 있으면 잘 버티고 버티기 너무 힘들면 좀 도망도 가고 그렇게 잘 지내와서 단단해져서 신나는 거 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와중에 또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신지연님이 어제 보니까 배드춤은 울 테디가 제일 낫던데요. 크크크크. 그러니까요. 걔네들 뭐 알아요 춤을. 챌린지 뭐 몇 번 해봤겠어요 걔네들이. 저는 지금 4년째 4년째 아침마다 라디오 하러 왔다가 챌린지 하고 가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하는데 그죠? 고윤덕님이 오늘 아침 날씨 완전 가을이에요. 추워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었어요. 쭉 이러길.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확실히 내려갔어. 그래도 아직 높은 온도인데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게 참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죠? 사람 마음 간사합니다. 하지만 이 간사한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힘듦이 있으면 조금의 달콤함도 엄청나게 달게 느껴지니까 달게 달게 신나게 상쾌하게 오늘 하루 보내보자고요.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MBC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떠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보령 갔는데 와 몇 개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주도 보령으로 계속 떠나봅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대리, SK케미칼,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0분 4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오늘 아침은 꿀잠 잤으니까 꿀모닝.
2: 꿀모닝.
3: 네, 지난주 서울의 아침 기온이 30도를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기온은 서울이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제주도 포함한 전국의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당시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보다도 2, 3도 가량이 낮고요. 평년보다도 크게는 6도나 낮은 기온 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가 18도, 제주도 23도, 대구 2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폭염특보는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일사가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3도가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으로는 최고 6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으로도 내일부터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2배속 빨리감기 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귀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 해주셔야 됩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부터 뽑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진짜 빠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빨리 감기한 노래 미경 PD 준비됐죠? 들려 주세요. 아 진짜 모르겠다. 난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추면 진짜 천재. 너무 어려운데? 근데 나왔어. 아 나왔어. 대단해요. 여러분들 대단해. 신의 영역은 문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7301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죠. 저를 포함해서 약간 느리게 조금 느린 버전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 이제 아시겠어요? 예. 아 이래서 잘 안 들렸구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싶은데 뭐 좋을까. 일단 가수는 마마무이고요. 아 그리고 예. 아시겠죠? 이게 힌트예요. 제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힌트예요. 자 오늘의 정답은 마마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합니다. 빨리 함께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마마무의 음오아예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최은주님이 음오아예. 곧 우리 아들 개학이에요. 오예! 아, 방학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2035번님이 정답 음오아예. 퇴근까지 아, 예, 파이팅! 파이팅이죠, 파이팅.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정보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922번님 이군요.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영화 타짜에 스윙스 나오는 거 봄. 다음 달 타짜 마지막 시리즈인 타짜 벨제부의 노래가 개봉을 하는데요. 래퍼 스윙스 씨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돼요. 아, 연기자로 이제 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영화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짜 벨제부의 노래는요 배우 변요한 씨, 노재원 씨 주연의 영화이고요. 스윙스 씨가 이제 출연하는데 아마 약간 빌런 쪽 아닐까요?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변신했을지도 기대되고 타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6922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2302번님 심형래씨가 만든 영화 디워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 봄? 최근 글로벌 OTT 영화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대요.

옛날에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네요. 테디 디워 보셨어요? 하셨는데 제 디워를 봤거든요. 봤어. 아 근데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다시 봐야죠 뭐. 영화 디워는요 코미디언 출신 이제 심영래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고 2007년에 개봉한 한국의 SF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개봉 당시 840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했어요. 해외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었고요. 19년 만에 해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2302번님 오징어 다리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몬스타엑스의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몬스타엑스 드라마라마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도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정문주님이 신인감독 김연경 시즌2 원더독스 경기 직관 예매 2분 만에 매진된 거 봄? 와, 저도 직관하고 싶어서 예매해야지 했는데 실패했어요. 직관은 못하지만 방송으로 다시 부활한다니 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또 휩쓸었던 신인감독 김연경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즌1에서의 영광을 이어서 얼마나 또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줄까요? 저도 기대합니다. 정문주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9131번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모금운동 진행한 거 봄? 골수 증식을 알린 관리인을 위한 모금이었는데요. 총 16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요. 입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파트의 품격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진짜 살만한 세상인데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렇게 따뜻함을 모으네요. 감동입니다. 구하는 삶 하나번님, 감자맛 과자 드립니다. 8036번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별똥별 쏟아진다는 거 봄? 오늘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절정을 맞는다고 해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너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요. 별똥별 보면서 하반기 소원 빌어보자고요. 후후. 아, 별똥별. 아, 봐야겠다, 오늘. 오늘 저 뮤지컬 있으니까 끝나고 퇴근하고 봐야겠어요. 같이 봐요, 여러분. 소원 다 이뤄보자고요. 8036번님, 옥수수 맛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엠플라잉의 옥탑빵 듣고 올게요.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테디 스모닝.
3: 스모닝.
4: 네, 오늘 아침에 사고 구간들이 좀 많은데 이 사고 구간들도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먼저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

사고가 있는데요. 남단 방향이고요. 3차로에서 지금 1시간째 견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담대교 남단 방향으로 밀리고요. 이후로 성남대 방향으로 분당수서관도로 접어들면 괜찮습니다. 반대 방향은 복정나들목에서 성남대교까지 가는데 아직 밀려있고 강변북로도 거의 50분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리 방향으로 마포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 지금 차량이 서 있는데 이제 막 견인차가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 진행 방향으로는 원래도 아침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방화대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원효대교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방향은 교통량이 많아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재영 리포터. 어제 석준이 네. 방송국 왔다 갔는데 네. 저랑 사진도 찍고
1: 맞아요.
0: 네, 스토리도 올렸는데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너무 쪼꼬매. 너무 소중해.
1: 근데 너무 웃긴 게 근데 엄마 도대체 귀해 속 삼촌은 언제 만나는 거야?
0: 나 만났잖아 석준아.
1: 만났잖아.
0: 삼촌이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그래.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삼촌이 귀해 속 삼촌이야. 아 너무 예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작가들의 마음을 싹 뺏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자 이제 석준이 듣고 있으니까 일해야죠. 깨알 네.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최대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0: 단기 육아휴직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어요?
1: 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쉬거나 방학했을 때 쓸 수 있고요. 또 자녀가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등교가 중지됐을 때 연 1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안에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쪼개서 쓸 수는 없고요. 1주 또는 2주 단위로 가능합니다. 급여도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사용 일수에 맞춰서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 수준으로 환산해서 지급된다고 해요.
0: 아이를 이제 갑자기 돌봐야 하는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먼저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쓸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확대가 되는데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총 2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진짜 많은데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끔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사실을 몰라서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당첨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예,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생각보다 미수령 당첨금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실제로 지난해 로또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581억 원에 달했는데요.
0: 세상에.
1: 대부분 4등 당첨금 5만 원, 5등 당첨금 5천 원처럼 소액 당첨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0: 예.
1: 현재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 기금으로 귀속이 되는데요. 특히 판매점에서 산 종이 복권은 구매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0: 앞으로는 알람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1: 네. 오늘 18일부터는 판매점에서 산 복권을 간편 결제 앱인 페이코에 등록을 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지급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다만 앱에 등록을 했더라도 당첨금 지급 전까지는 실물 복권을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0: 네.
1: 또 복권 구매 편의도 함께 높아질 예정인데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 전국 9,500여 개 로또 판매점에 실시간 영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0: 예, 복권 살 일이 있으시면 혹시 당첨될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이거 등록해두자고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인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주요 택배업체 배송이 잠시 멈춥니다.
1: 아하, 광복절 연휴에 이제 맞춰서 쉬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CJ 대한통운을 비롯해서 한진택배와 롯데택배가 14일과 15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전국의 택배기사들이 이 기간 동안 배송 업무를 잠시 쉬게 됩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운영하는 쿠팡과 콜리는 평소대로 배송을 한다고 해요.
1: 아하, 택배 쉬는 날 원래부터 있었나요, 근데?
0: 이 택배 쉬는 날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예. 택배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담당 구역 물량이 쌓이거나 다른 동료가 대신 배송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함께 배송을 멈추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는 8월 중순 택배 기사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1: 예, 택배 기사님들도 이제 쉬어야죠, 사실.
0: 쉬어야죠. 다만 소비자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휴가 기간에 필요한 물건이나 보관 기간이 짧은 신선 식품을 주문하실 계획이라면 판매자의 출고일과 택배사의 집화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문을 마쳤더라도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되는 시점에 따라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1: 네, 택배 주문하실 때 배송 일정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기사님들도 이제 잠시나마 이때 마음 편히 잘 쉬시길 바랍니다.
0: 네, 김치현 님이 택배도 쉬는데 나도 연휴 쉬고 싶다. 유유.
1: 못 쉬고 일하나 봐요. 화이팅. 5331 님이 깨알 뉴스 듣고 당장 복권 사러 갑니다. 이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다.
0: 김진강 님도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1: 저희가 기도를 할 테니까 당첨되면 우리 같이 좀 어떻게 좀 나눠.
0: 꼭 소식 주세요.
1: 네, 소식 꼭 주세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주니의 Heaven Can Wait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나 반반. 휴가 기간에 도전하기 딱 좋죠.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학창시절부터 MBC FM4U를 들으며 자라온 청취자입니다. 김성주 전 아나운서가 진행하실 때는 중고등학생이었고요. 김재동 씨가 DJ할 때는 첫 직장에 취업해서 휴무일 때 듣곤 했어요. 장성규 전 아나운서가 DJ하실 때는 다시 취업 준비할 때가 였고요. 이제는 다시 서울에 취직을 해서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테디, 항상 밝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반반기 참여해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완전히 굿모닝 FM 와 아침을 지금 몇 년째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귀합니다.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땡땡이라고 합니다.
0: 땡땡씨.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진짜 오랫동안 굿모닝 FM과 함께했네요.
1: 네. 원래 보니까.
0: 원래 라디오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도.
1: 네. 저 MBC 라디오 되게 좋아해요. 제 루틴 같아요, 이제.
0: 굿모닝 FM에서 솔직하게 이제 누가 제일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1: 저 테디죠.
0: 저 빼고. 알겠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 하지 않고. 제가 이제 DJ 하고는 진짜 괜찮았나요, 듣기가?
1: 네, 진짜 약간 그 에너지를 받고, 네. 그 출근을 또 기분 좋게 되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0: 너무, 너무 좋습니다. 땡땡님처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또 기운을 얻고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좋아했던 코너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1: 예전에도 방방키나 이런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항상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0: 맞아, 퀴즈 재밌죠.
1: 네, 요즘에는 그 아나운서님이랑 하는.
0: 언어유희.
1: 네, 맞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0: 맞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언어유희. 이휘진 아나운서랑
1: 그
0: 함께하고 있는데.
1: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0: 꽁트가 저희가 이제 거의 메인이 됐습니다. 어떤 단어를 유의해야 될지는 잘 안 들려요. 이제 꽁트가 메인이 돼서. 어쨌든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계신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고맙네요. 땡땡님 오늘 성공하면은 이름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면 계속 땡땡님인가요?
1: 저 약간 그냥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퀴즈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조금 떨려가지고 자신이 없네요.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떨림 좀 물려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제한 시간 77초예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1: 네.
0: 자, 준비되셨죠?
1: 네.
0: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55 나누기 11은?
1: 5.
0: 사자성어예요.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복잡한 사정. 우요?
1: 곡달.
0: 드라마 최고의 사랑 동백꽃 필 무렵 유부녀 킬러의 모두
1: 공효진.

0: 품종에 따라서 백도, 황도, 천도 등으로 나뉘는 과일은?
1: 복숭아.
0: 이 노래의 제목은 슬쩍슬쩍 바라보지 마 반짝반짝 내
1: 입술.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원님 덕에?
1: 패스.
0: 아, 역도의 장미란 선수.

0: 염소를 영어로 하면
1: 고트.
0: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
1: 페스티벌.
0: 오, 자, 이 노래는 걸스데이 노래예요. 슬쩍슬쩍 바라보지마, 반짝반짝 내 입술 바라보지마, 우리 사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무너질까 두려워.
1: 아, 아. 반짝반짝?
0: 어, 맞아.
1: 맞아요?
0: 예,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원님 덕에?
1: 아, 원님 덕에?
0: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아, 너무 아깝다. 아, 만점 나올 뻔했는데. 원님 덕에 나발 분다.
1: 아,
0: 이 한 문제 빼고 다 맞히셨어요. 아, 문제 맞히셔서 아~ 성공하셨습니다. 야, 정말 상당히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퀴즈를 너무 잘하셔.
1: 아,
0: 아침 라디오를 계속 들으셔서 그런가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0: 옥토버 페스트 페스티벌이라고 하셨지만 요거, 예, 원래 페스트가 정답이긴 한데.
1: 아, 네네.
0: 예, 그거나 그거나. 아, 만점 안 나와서 너무 아쉽네요. 아, 참.
1: 아.
0: 잘 풀어주셨어요. 너무 멋졌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일단 그 좋은 에너지 만들어주시는 그 테디랑 그 제작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0: 아, 고맙습니다.
1: 앞으로도 좋은 방송 들으면서 출근 잘 할게요. 아유. MBC 라디오 화이팅!
0: 화이팅! 너무 고마워요, 땡땡님.
1: 네네.
0: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늘 아침에 함께 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땡땡님 목소리가 민경 퀴즈랑 좀 비슷하네. 좀 비슷해. 자, 오늘 반반의 퀴즈에 나왔던 복숭아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인 이 캐릭터는요,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몰래 따먹고 불로장생의 힘을 얻었습니다. 삼잠벅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원숭이인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손예진, 2번 손흥민, 3번 손오공. 정답 아시겠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보내주십시오.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세븐틴의 노래 들을 건데 정답이 이 노래 제목입니다. 세븐틴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불로장생의 힘을 얻은 서유기 캐릭터, 정답은 바로 3번 손오공이었습니다. 권지현님이 정답 손오공입니다. 어릴 때 나라라 슈퍼보드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까쪼까쪼. 저도요. 1912번님 정답 손오공. 군대 수료식 가는 중이에요. 동생 태희 화이팅 하시면서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고생했겠네요, 동생. 예, 고생했다고 어깨 투닥여주고 안아주고 해주세요. 군생활 잘 건강하게 마치고 오기를 또 바랍니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대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키키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팝 오브 팝 오프. 팝 오프 팝 오프였나요?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축구 감독 위르겐 클롭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죠. 독일 하위팀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만에 우승 행진해 잉글랜드에 가선 리버풀 명가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팀 직원 하나가 곧 어머니가 90세가 된다고 하니 대뜸 오 그럼 저도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넘겼는데 정말 어머니 생일에 클롭 감독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따뜻한 서프라이즈에 모두가 감동. 훌륭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릉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무릉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전 토양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Hi, I'm Eunbin Jung and I'm majoring data science in UCSD. As in like master's program. 저는 샌디에고에서 대학원 다

0: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잠깐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취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학원이라서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외롭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혼자 밥 해먹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다녀오셨어요? 거기 진짜 맛있는 그 바베큐 맛집이 있는데요. 보통 필즈 바베큐라고 많이 가시는데 거기보다 스모킹 제이가 맛있고요. 다들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엄마랑 재밌게 놀고 유튜브 덜 보고 빨리 자는 걸로 오늘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1: San Diego에서 대학원 다니는 정은빈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 영어로 딱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멋졌습니다. 약간 뭐랄까 MZ Z세대의 영어 스타일이네요. 또박또박하지 않고 슈 흘려서 하는 그 발음이 더 멋지게 들립니다. 은빈 씨가 자랑하려고 하신 건 아니래요. 민영 PD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럼 영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 바베큐 집, 아, 이 로컬 사람처럼 여기가 더 맛있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가야지 일단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부럽네. 모든 게 다 부럽네 오늘. 어허. 은빈 씨 한국에서 부모님이랑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또 쉼도 잘 하시고 또 샌디에고 먼 곳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또 목표 멋지게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신청해 주셔도 되고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나날이 연기력이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2: 네.
1: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예. 네. 어제 연기가 아주 실감났어요.
2: 아.
1: 예. 화장실 급한 연기가.
2: 그렇죠.
1: 거의 예. 뭐 실제 지금 터진 거 아니냐.
2: 예. 네.
1: 뭐 여러 가지.
2: 아, 싼 거 아니냐.
1: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 네네네.
1: 예. 연기 연습을 따로 하세요 혹시?
2: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거는 생활형이잖아요.
1: 예.
2: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많이 참았다.
1: 경험을 이 텍스트에 네. 다 묻힐 수 있다는 건
2: 네.
1: 아, 대단한 이제 연기자의 길을 가고 그쵸. 있다.
2: 많은 경험이 있었다. 어릴 네. 때 이제 그 긴장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1: 예.
2: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본인은 아니고
2: 접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많이 참았습니다. 어릴 때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를 그 큰 거를 보러 간다는 게
1: 예.
2: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1: 부끄러웠지. 어릴 어떻게 말해?
2: 예. 네. 그래서 되게 막 참고 괜히 막 그랬었어.
1: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너무 급해가지고 손 들고 네,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면 막 똥 사러 간대요 이렇게 놀리던 애가 갑자기 선생님 저도 아 귀여웠던 어린 시절 생각나네요.
2: 놀리던 쪽은 아니었고 놀림 받는 쪽이었기 때문에
1: 아,
2: 예.
1: 아 역시
2: 많이 생활의
1: 쌌다. 경험에 예. 묻어나는 연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2: 그럼요 그럼요.
1: 언어유의 자 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1: Let's go.
3: 휘 여사, 샌들 예쁘네. 누가 사줬어?
4: 아, 우리 딸 레미.
3: 아, 내가 싫다고, 싫다고, 싫다고 그랬는데 그냥 신으라고. 신으라고 약간
4: 억지로 막 사주는 거지.
3: 아, 정말.
4: 아, 그랬구나.
3: 우리 딸 내미는 뭘 하는지 연락도 없는데 부럽다.
4: 우리 딸 내미 전화 왔네. 잠깐 잠깐. 딸. 왜 전화했어?
3: 엄마. 내 샌들 신고 갔지. 나 오늘 남자 만날 때 신을 건데. 아 왜 그거 신고 가?
4: 아 이거 왜 이래? 아이 다 들리는데 좀 조용히 해.
3: 여사, 딸 내미나 우리 딸 내미나 뭐 아주 똑같네 똑같아.
4: 집에 가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둬 정말.
3: 여사 진정하고 한 잔해.
4: 아우 진짜
2: 자식이 왠지
4: 왠지 왠지.

0: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생활에.
1: 아 있지, 있지. 아 근데 우리 작가들은 네네. 굳이 이제 여성으로 성을 바꾸는 것까지도 이제 이해하는데 네. 이걸 이제 나이까지 나눠가지고 이게 남성으로 해도 되잖아요.
0: 어려워 죽겠어 진짜.
1: 아들 레미도 있잖아. 아들 레미도.
0: 진짜 너무 열심히 연습해야 돼.
1: 예.
0: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딸 레미. 딸 레미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태여사와 휘여사가 딸 얘기를 하던 중에 딸 레미, 딸 레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 예.
0: 표기는
1: 예, 표기는
0: 딸 레미로 써야 됩니다.
1: 아 발음은 똑같은데 원래.
0: 그렇죠.
1: 그렇죠? 발음이 딸 레미인데
0: 발음이 딸 레미라서
1: 적을 때는 딸 레미라고 적어야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오. 가운데 글자가 리을 레미가 아니라 니은 레미가 표준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아들 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렇네.
0: 네, 참고로 딸 레미 아들 레미 이거는 발음 때문에 제가 이거 표기 때문에 딸 레미로 일부러 할게요.
1: 예.
0: 딸 레미 아들 레미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주로 자기 자녀나 허물없는 사이에서 상대방의 자녀를 친근하게 가리킬 때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의 자녀를 가리킬 때 사장님 딸 레미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 아, 그렇네, 그렇네.
0: 그래서 그냥 따님, 아드님. 이게 표준어거든요. 따님, 네. 아드님.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음흠. 높여 쓰는. 그리고 또 딸랑구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정겨운 표현. 표준어가 아닙니다. 딸내미의 방언입니다. 방언. 기억해 주세요.
1: 제가 이제 뮤지컬 하는데 네. 아빠 역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첫 대사가 안녕 우리 딸내미.
0: 아.
1: 였어요, 원래.
0: 네.
1: 이게 번안이니까. 근데 딸내미가 아니라
0: 쓸 때는
1: 저희는 이제 꼬맹이로 바꿨습니다.
0: 꼬맹이.
1: 안녕 우리 꼬맹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에. 원래는 이 딸내미였다는 TMI.
0: 네.
1: 예, 알려드립니다.
0: 네.
1: 1854번님이 우리 딸내미는 아직 자는데 일어나.
0: 일어나.
1: 이제 방학이라 그런가?
0: 어머님들은 그렇게 깨우고 싶나 봐.
1: 아침에
0: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1: 그렇지. 아 그렇네 또
0: 자면 안 되나요?
1: 생각의 전환이네요.
0: 네.
1: 자도 되는데 꼭 깨우네.
0: 꼭 깨워. 모든 어머니 공통이에요. 밥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일어나서 할 게 없는데.
0: 그렇죠.
1: 근데 또 이거 꿀팁이 있는데 일어났잖아요. 네. 밥을 먹어. 네. 다시 자면 아무 말 안 해요.
0: 아 밥을 먹고 자야 되니까.
1: 아 다시 잘 때는 말 안 해요.
0: 밥 때문에.
1: 낮잠은 또 안 깨우셔. 그치?
0: 그렇지 그렇지.
1: 참 희한해.
0: 그러니까.
1: 자 휴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내일 저희 초대석이 있어가지고 언어유희 또 하루 쉬셔도 돼요.
0: 네.
1: 예, 아쉬워요. 아쉬워요?
0: 네.
1: 그럼 오실래요? 초대석에 오실래요?
0: 아닙니다.
1: 예,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보내드려요. 안녕.
0: 안녕.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딸딸딸딸딸딸딸딸레미. 미안합니다. 오마이걸. 돌핀 듣고 올게요.

0: 보라를 일으켜.
1: 오마이걸 돌핀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쩝쩝 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여행 떠나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보령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 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8시 13분 59초 14분 막 됐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창문 열고 자다가 새벽녘엔 이불까지 슬쩍 끌어당기게 되던데요. 제주도도 한 달 반 동안 이어졌던 열대야가 멈췄고요. 전국에 열대야 없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로 8월 중순 이맘때 아침 기온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지금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 광주 32도, 전주 33도, 대전, 대구 31도 예상되고요. 반면에 동해안으로는 강릉 25도, 포항 2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동해안으로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남 지역으로도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10에서 40mm 정도 반가운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웅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MBC 나세웅입니다.
0: 예,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 하시고
1: 네.
0: 반응들이 너무 뜨거웠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팬들도 많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1: 가다듬고 있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은 먹는 거 좋아하세요?
1: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이 원래

0: 음식점을 하셨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가서 먹는 거는 제대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1: 장르는 어느 장르 좋아하세요? 먹는 거 중에?
0: 제가 직접 하는 거랑 먹는 걸 좋아하는 분야는 약간 중식 쪽이거든요.
1: 아, 직접 하시기도 하세요?
0: 네네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1: 중식 하시면 말 다 했다. 와, 멋지시네요. 음식 이야기를 오늘 하는 날인데 우리 나세훈 기자님의 음식 취향과 요리에 대한 꿀팁 같은 것들도.
0: 안 그래도 이원현 셰프님 나와서 네.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원체 또 맛들어지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1: 그럼요. 그분은 원래 너무 대단한데. 오, 나세훈 기자님 외모에는 음식이 없는데 요리까지. 야.
0: 생존형 요리입니다.
1: 생존형으로 중식을 또 내공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콜롬비아 강진, 두 번째 키워드는 세종 국무회의, 마지막으로는 옥중 메모입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콜롬비아 강진입니다.
1: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강진 관련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0: 네, 남미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죠. 오전 7시 반쯤 수도 보고타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산호세 델 팔마르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사망자 수가 100여 명으로 발표되더니 숫자가 계속 늘어서 현재는 224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실종자 수는 2천 명이 넘는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인구 220만 명의 칼리 등 이 콜롬비아 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1: 피해가 큽니다. 지진 직후보다 하루 지나서 사망자 수가 이제 늘어난 점이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0: 그 지진의 근원이라고 하죠. 진앙이 이 대도시들에 가까워서 이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밤사이에도 계속 구조작업이 진행됐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던 주민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21세기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전날까지 최소 20여 차례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콜롬비아에는 약 800명가량 우리 교민이 거주하는데 현재까지 교민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어제 서울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네요.
0: 네, 어제 오후 5시쯤인데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15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아파트 화단에서 이곳 주민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불을 피할 길이 없자 이 두 사람이 집에서 뛰어내린 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파악됐고요. 어머니인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알아왔다고 하는데 마침 집을 비워서 화를 피한 부친도 휠체어를 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두 간병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웃들은 숨진 아들이 효자였다고 기억하면서 이 불이 났는데 엄마를 두고 혼자 몸을 피할 수 없으니까 살리려 하다가 결국 함께 변을 당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1: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세종 국무회의입니다.
1: 어제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열렸어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부 종합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세종시를 두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정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하겠다. 이게 상징적인 말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계획으로는 3년 뒤죠. 2029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종의 국회의사당도 지어서 여의도 의사당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1: 예.
0: 이건 2033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최근 부동산처럼 정부에 불리한 악재가 많았는데 이날 발언은 이 민주당 정부 때마다 힘줘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다시 중심의제로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균형발전 문제를 얘기하면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새로 어떤 기관들을 내려보낼지 윤곽이 좀 나왔나요?
0: 네, 예전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이 100여 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이때를 1차라고 하면 이번 정부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겨갔고요. 9월이면 어떤 기관이 어디로 갈지가 좀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새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방정부나 자신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파악하려는 공공기관 모두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1: 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뜻에는 공감해도 막상 이전 대상이 된 이제 기관들은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0: 네,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이전 대상으로

0: 되는데 이들 은행 노조들은 바로 어제 여의도에 모여서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노조의 상급단체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지방이전 저지 등을 안건으로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는데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게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옥중 메모입니다.
1: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써둔 메모가 이제 뭐 뒤늦게 공개가 됐나 봐요.
0: 네, 테디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어제자 일본 도쿄신문 보도인데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직접 쓴 메모와 편지 300점이 공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친족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6월에 일본 국회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1: 예. 도조 히데키라고 하면은 진주만 공격을 이제 결정하고 태평양 네. 전쟁을 수행한 일본 총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0: 네, 전쟁 책임이 큰 인물이죠. 그래서 일본에 패전한 뒤에 도쿄에서 전범들의 죄를 묻는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때 재판 막바지인 194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쓴 일기 내용입니다. 재판 중에 검사 신문이 도조 히데키 자신의 행동이 정의에 기초했다고 외칠 최후의 기회라고 썼고요. 또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 흡사 전장에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까지 적어뒀습니다.
1: 수많은 이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전쟁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은 그럼 없었네요.
0: 네, 사실 어느 정도 반성의 뜻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내용을 보면 뭐 전쟁에 나서는 출사표에 가까웠습니다. 네. 일본의 패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운명인가라고 운명의 탓을 했고요. 반성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대목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판에서 연합군 측에 협조한 인물들을 두고 뭐 비위를 맞추고 있다 비난했고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사실 일본인만 해도 200만 명, 뭐 한국, 중국을 포함하면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되어 있다고요?
0: 네, 도조 히데키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1948년 12월 교수형에 집행됐는데 30년 뒤인 1978년에는 A급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습니다. 이 처벌받은 전범들이 구구 인사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자리로 옮겨간 셈입니다.
1: 예. 사흘 뒤면 이제 광복절이에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방문할까요?
0: 이 대목에 저희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1: 예.
0: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우리의 광복절 일본식으로 부르면 패전일이라고 하는데 이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직접 찾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참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는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다라고만 말을 아꼈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로는 직접 참배 대신 개인 명의로 공문만 보내오긴 했습니다.
1: 예. 우리로서는 또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들은 이 도조 히데키를 처벌한 전후 도쿄 재판을 승자의 단죄였다고 평가절하해왔습니다. 역사적 평가를 뒤집으려고 노력한 건데요.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역사 지우기는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우리는 망각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1: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김치현 님이 일본 지금도 반성이라고는 없네요 했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는 관점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MBC 나수용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린 금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에이핑크의 리멤버 띄워드리고요.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다시 시작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이 시간 교통상황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이 아침에 밀리는 길에 고장차까지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로고요. 청담대교 방향으로 수서나들목 합류지점 바로 앞에 2차로에 1톤 탑차가 서 있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지금 차도 많아서 복정나들목부터 고장차 지나 탄천나들목까지 20분 이상 걸리고요. 청담대교 위에 있던 고장차는 치워졌지만 아직 남단 방향으로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도 고장차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못 간 지점 지금 4차로에 SUV 차량 지금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 뒤쪽으로 가양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아직도 어렵게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김포 방향으로 동작대교 지나면서 지금

대형 차량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나서 1, 2, 3차로 3개 차로가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 뒤로 청담대교 이전 잠실대교부터 밀려갑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염려 신사 젠틀맨 2-on-1
0: 점점 박사 닥터 테이스티. 우리는 멋쟁이 신사. 열은 열로 다스린다. 이열치열. 그렇다면 요즘 같은 날씨에 가장 핫한 분으로 이 뜨거운 열기를 다스려 보겠습니다. 굿모닝 FM의 핫가이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아, 왜 웃음 터져요 형.
1: 아, 방금 전에 굿모닝 FM의 핫소스 이러면 어울렸을 텐데 핫가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0: 핫가이잖아요. 핫가이.
1: 네? 아, 저는 약간 새콤 매콤한 아. 핫소스로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핫소스가 더 귀엽긴 하다. 뭔가 더
1: 잘 어울리죠.
0: 사랑스럽긴 하다 형.
1: 아니, 내가 이게 그 핫소스 병 이걸 뒤집어 쓰고 나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잘 어울려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수영복 입고 핫가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0: 아, 핫가이도 잘 어울려. 이런 풍채가 진짜 핫가이에 이 피지컬 진짜 좋지 않아요?
1: 아, 온몸이 뻘개요 지금 내가.
0: 알았어,
1: 창피해요.
0: 알았어, 그만할게요.
1: 네.
0: 자, 맛쟁이 신사 시즌 2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 여러분들 먹는 고민을 들어보는 먹고민 상담소로 시작을 할 건데,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이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1: 네.
0: 지난주도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본 코너처럼 했어요.
1: 네, 죄송합니다.
0: 제발 부탁드립니다.
1: 진짜 간단하게 한번
0: 왜냐면
1: 해볼게요.
0: 뒤에 본 코너가 있다는 걸.
1: 진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0: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네. 미리 도착한 먹고민 만나볼까요?
1: 네. 74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박을 사면 항상 껍질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수박 껍질을 소금에 살짝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참 맛있었는데 제가 하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맛있는 수박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수박 껍질 같은 경우에는 수박 껍질의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박 껍질은요 굉장히 수분이 많습니다. 무만큼 수분이 많은 거예요. 이 수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해봤자 어차피 빼내는 거거든요. 수분을 빼낼 때 잘 빼내야지 맛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어머님이 소금에 살짝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소금에 절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으로 절일 때 약간의 당 성분을 같이 넣으세요.
0: 요거는
1: 요거는 삼투압이랑 연관이 있는데 소금 설탕이 같이 배어 들어가면서 수박 껍질이 절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김치를 담궈야지 입에 딱 하고 씹었을 때 김치 단짠이 같이 톡 하고 터지면서 맛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은 대체당이랑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땡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넣어서 절이시면 참 좋고요. 만약에 김치 대신에 오늘은 수박 껍질로 무침을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요. 요 소금에다가 절이셔가지고 버무리시지 말고요. 그때 조미료를 좀
0: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1: 왜냐면은 확실히 순간 절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수박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풋내를 날려주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나는 조미료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통 보면은 코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육수들 있어요. 그거를 부서뜨리세요. 그래가지고 소금이랑 넣어서 같이 절이시면은요. 액젓이랑 버무리는 거랑 비슷하게 고 코인 육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맛들이 안에 수박 껍질에 쏙 하고 배어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무쳐서 드시면은 이 조미료가 가지고 있는 맛으로 맛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수박 껍질 무침이 진짜 맛있어집니다.
0: 저는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면은 네. 수박 껍질 무침을 먹어본 기억도 한두 번 있나?
1: 네.
0: 근데 맛있지도 않았어.
1: 아, 그래요?
0: 솔직히.
1: 그래서 내가 한번 묻혀줄게.
0: 아, 그러니까 형 이거 묻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박 껍질의 그 맛 중에 묻히면 더 맛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1: 실은 여름무는 조금 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여름무는 바람도 들고 약

0: 약간 어르신들 표현에 따르면 지린 맛이 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수박 껍질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없어요.
1: 아.
0: 그리고 식감 자체가 무보다 꼬득꼬득해요.
1: 아, 꼬득꼬득.
0: 네, 그래서 그걸로 무쳐서 드시면은 잘 손이 안 가는 물을 못 먹는 계절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수박 껍질이거든요.
1: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걸 많이 해 드시는구나.
0: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1: 형이 해주는 네. 것으로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 맛쟁이 신사 시즌 2. 오늘 의외로 또 간단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0: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1: 왜냐면 지난 주에 네.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못했어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오늘도 먹방 투어 어디로 떠나죠?
0: 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보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지난 시간에 맞아요. 지난 시간에 보령의 매력이 완전 빠져 보령했어요. 네, 빠져 보령했거든요. 네, 근데 다 빠져 보령하지는 못했어요. 네.
1: 아, 그래서 빠질랑 말랑했어.
0: 맞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보령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난 주까지는 머드 축제 했었는데 네. 끝났네요 이제.
0: 네, 축제가 끝난 뒤에 보령에는 그래도 즐길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유명하잖아요. 노을광장 인근 솔숲에서 캠핑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또 분수과장 바닥 분수에서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흠뻑쇼나 워터범 부럽지 않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는 거.
1: 맞아,
0: 그리고
1: 맞아.
0: 생각보다 그 바닥 분수 있잖아요. 어른들도 들어가서 놀기 시작하잖아요. 더위도 네. 있고 진짜 재밌어요.
1: 사실 들어가기 민망해서 그렇지.
0: 그렇지. 한번 발 들여 놓으면 들어가기요.
1: 얼마나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맞아, 맞아.
0: 네, 그리고 음악 분수도 있고 밤이면 화려한 조명도 좋다. 있어서 네, 시원하게 밤 즐기실 수도 있고요. 조각 작품들이 해변을 따라서 늘어서 있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도 좋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네. 7036번님이 거의 사진 작가가 찍은 것 같아요.
0: 오, 진짜로 노을이 질 때 딱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와.
1: 7월 말에 1박으로 대천 해수욕장 다녀왔어요. 저녁 먹고 모래사장 산책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을 죽이죠. 바닷가에 멋진 노을 보면서 마신 생수구도 맛있더라고요. 여행은 맛있다.
0: 네, 굳이 깡생수를 드신다. 네,
1: 그런 아니 이 수평선 쫙 멀리 보면은 층층이 이제 그림처럼
0: 맞아요.
1: 색깔이 계속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0: 그리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파란색으로 떨어지다가 붉은색, 딱 오렌지색으로 딱 될 때 진짜 예쁘잖아요.
1: 네. 네. 그리고 다시 바다 쪽에 푸른색으로 싹 마무리되고
0: 네. 그때 생수를 한 잔 쫙 네. 너무 맛있겠죠.
1: 왜냐면 산책했으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1: 주는 산책이었어. 자, 보령 완전 매력에 한번 빠져 보령. 이거 살리니까 쉽지 않은데 잘 살리네요. 형 잘 살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보령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들 추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듣고 올게요. 불멸의 여름.

0: 데이브레이크 불멸의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보령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 그리고 추억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407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령 땡천항 기족의 코스 요리 맛은 물론 맛은 물론 가성비도 갑이에요. 기족의 회, 기족의 샤브샤브, 기족의 무침, 기족의 반찬이 킥이에요. 칼국수 볶음밥, 배가 불러서 볶음밥 겨우 먹었습니다. 보령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분 지금 쓰시면서 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1: 굉장히 급하게 쓰셨나
0: 봐요.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밀렸어요 지금 제가 볼 때.
1: 제가 그리고 웬만하면 끊어읽기 참 잘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끊어읽기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0: 이게 네. 지금 던질 지금 키워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동사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보니까 계속 던져.
1: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보통 먹는 그 부대찌개 먹는 그 전골냄비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다가 널쩍한 데다가 조개 육수를 맑게 끓인 데에다가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배추랑 청경채를 데쳐가지고 오징어를 넉넉하게 넣어서 칼국수 면사리를 넣어서 주는 집이거든요.
0: 예.
1: 맛있겠다.
0: 와, 여기 저 네. 검색해서 보면요. 관저 해무침 이런 거 있거든요.
1: 와.
0: 미나리에 쫙 해가지고 오이
1: 기족의
0: 해가지고
1: 기족의 양념볶음도 있어요.
0: 아, 와. 좋다. 저희 수민 작가가 이거 저한테 사진 검색해서 건네면서
1: 네.
0: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1: 예, 예, 예.
0: 이게 맞다, 여기 됐다.
1: 약간 그런 거죠. 예.
0: 네, 이런 거.
1: 확증의 맛집인 거죠. 이런
0: 인증해줬어요. 네. 본능적으로 아, 알아서.
1: 원래 이 그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키조개들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죠. 제가 늘 항상 조개의 종류 나오면 말씀드리지만요. 키조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0: 아.
1: 예,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지거든요. 심지어는 그 보통 이제 씨앗이라고 종패를 쫙 하고 바다에다 뿌려놔요. 그러면은 이 머드 안에 콕콕콕콕 박혀가지고 자라면은 이 머구리 쓰신 분들이 가가지고 직접 캔 가장 신선한 거를 먹을 수 있는 나라
0: 그렇지.
1: 대한민국이거든요.
0: 그렇지.
1: 이게 또 이게 보령 쪽에 가면은 키조개 맛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0: 아.
1: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0: 원래는 이런 거 이제 널리 알려고 싶은데 요새는 네. 뭐 K 뭐뭐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오기 때문에
1: 맞아요.
0: 알리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먹어요. 우리끼리.
1: 나만 먹고 싶은
0: 너무
1: 거지.
0: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가격도 오르고 안 돼, 안 돼. 우리끼리 먹어.
1: 근데 이 키조개는 정말 얇게 썰어가지고 샤브샤브 정말 살랑살랑 데쳐가지고 소금 오면 예, 꼬독꼬독 씹히는 달잖아요.
0: 그래, 달지.
1: 난 이 관자의 단맛이 너무 좋은
0: 너무
1: 거예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나 두 개 너무 사랑해. 6090번님.
1: 네.
0: 보령 원산도 명땡식당 추천해요. 갑오징어 볶음, 갑오징어 낙지 볶음 다 맛있습니다. 원산도 가는 길 해저 터널도 시원하고 너무 좋으니까 꼭 한 번쯤 가보세요.
1: 우와, 이 집 비주얼 장난 아니다.
0: 저는 진짜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저도 엄청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저는 네. 막 낙지, 쭈꾸미 뭐 류들이 있잖아요. 네. 문어 뭐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징어만 있습니다. 오징어 너무 좋아해요.
0: 오징어가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국을 끓이면은 국맛이 오징어 국만에서 그 맛의 있어. 그 특징이 있잖아요.
1: 있어 있어. 예, 예.
0: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가 있잖아요. 아. 예, 그 맛의 조가 정말 좋거든요.
1: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결이라고 할 거예요. 결.
0: 결. 예, 예, 예.

0: 되었는데 없어지면서 언젠가부터 이 두툼한 갑오징어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1: 그러니까.
0: 아 근데 갑오징어도 너무 맛있는
1: 너무
0: 거지.
1: 너무 맛있지. 갑오징어도 맛있는데 근데 어릴 때 진짜 네. 그냥 저는 이제 울산이었으니까 네. 가끔 바다 가면 기본 안주로 오징어 회가 나왔거든.
0: 그렇죠.
1: 오징어 회는 싼 회였어요. 네.
0: 오징어 회를 2만 원어치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렸었어 옛날에.
1: 아 진짜로. 네. 너무 네. 많다고. 네.
0: 와 근데 요즘은 진짜 2만 원에 한 마리 주나?
1: 네. 아, 구하기 쉽지 않아요.
0: 아쉬워요.
1: 네.
0: 하지만
1: 쉽지 않아.
0: 이집 오징어 볶음 보니까 와 갑오징어잖아요. 볶을 때 이게 그 고춧가루랑 기름이 분리된 거를 보면은 네. 이 집이 얼마나 센 화력을 썼는지 보여요. 예, 예. 이게 볶을 때 진짜 촤촤촤촤 아, 볶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식용유 넣었던 게 고춧가루에서 이 고추기름을 쫙 하고 빼내서 빨간 기름이 싹 하고 코팅되어
1: 아,
0: 있는데
1: 그치.
0: 네, 이거를 이제 그 넣어준 양배추랑 대파가 싹 하고 머금어가지고 갑오징어의 탱글함이라 싹 하고 들어왔을 때 얘가 그냥 씹으면 안 돼. 아다닥 하고 씹어야 되거든요. 야.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즘에 이제 뭐 허하나 씨도 손으로 네. 이렇게 말랑이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1: 저는
0: 네.
1: 저의 느낌으로는 오징어가 터질 때 그 쾌감 있잖아요.
0: 파닥 파닥 파닥 파닥. 그 입안에서 터져요. 그거 왜 손으로 가지고
1: 그래, 입안에서 터렁터렁터렁 터질 때
0: 치아로
1: 야.
0: 느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1: 이게 오징어 너무 사랑스러워. 네. 아 여기 맛있겠네요.
0: 아 맛있겠다. 또 근데 보죠. 또 갑오징어나 낙지랑 같이 넣어서 볶아주신다니까 육즙 터지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다음은 이정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천 부루땡리 그냥 양조장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수제 맥주 양조장엔 피자 펍입니다. 가보세요. 분위기도 좋고 맥주에 피자 너무 맛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집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1: 네.
0: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드시는 그 양조장에서
1: 예.
0: 우리가 브루어리라고 하죠.
1: 예. 네.
0: 그런 곳에서 피자를 같이 해서 판매하시는데 와 피자 수준이 상당합니다.
1: 그래요?
0: 네, 피자 수준이 엄청나서 우선은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고 고르곤졸라 피자 예, 요거 말아가지고 라거 계열의 맥주랑 드시면 너무 맛있다고 막 올려주신 블로그 글들도 너무 많고요. 한번 저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꼭 가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1: 네.
0: 시장이랑 양조장이.
1: 아, 네. 야.
0: 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있고 양조장에 가면은 마실거리가 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가보는데 예전에는 와인 소비가 정말 많을 때는 해외에 나가면은 그 지역의 와이너리들을 꼭 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와인의 세계적인 소비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핵가족화되고 조금씩 한 가족에 사는 사람들이 줄면서 와인 한 병 750ml 다 마시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뭘 마시냐? 한 캔 축 떠서 딱 먹고 끝낼 수 있는 맥주로
1: 아.
0: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적은 걸로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1: 맞아.
0: 그러면서 이 양조장들이 동네에 많이 생기는 게 맥주 양조장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거기가 음식들도 또 기가 막히게 페어링을 잘 해놓거든요.
1: 페어링이 중요하니까.
0: 그러니까 지역에 가시면은 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양조장들도 한번 가보시고 꼭 추천드립니다.
1: 아 좋다 좋아.
0: 네.
1: 이게 또 낭만이 있잖아요. 아,
0: 낭만이 있어요.
1: 거기서 바로 먹으면 또 얼마나 신선해요.
0: 맞아요. 시원하게 한번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5907번님이 네. 대천 시내에 관땡면옥 메밀소바 추천합니다. 일본식 느낌은 아니고 메밀소바의 평양냉면 정도인데 은근히 계속 생각나는 시원한 소바예요. 하 먹고 싶다.
0: 어머 맛있겠다.
1: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네. 왜 충청 지역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아는 간보다 좀 슴슴하고
0: 슴슴하게
1: 담백하고
0: 예, 예. 왜냐면은 재료가 좋으면요 굳이 간에 세게 하지 않아도
1: 아.
0: 맛들이 잘 느껴지거든요.
1: 아, 그래서,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모든 그 지역 분들이 그 맛을 그동안 쌓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집 그 메밀면은 보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국은 보통 이렇게 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잡히는 조그만한 장국 그릇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이 장국이 냉면 그릇같이 큰 대접에다가 나와요. 넣어가지고 냉면처럼 말아가지고
1: 아우 좋다.
0: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우 그리고 슴슴한 국물이니까 진짜 일본 분들이 이 국물을 원래 안 드신다면서요.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1: 진짜 아깝네.
0: 이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데 단짠이 그래. 얼마나 잘 맞아야 했는데
1: 그래.
0: 무도 팍팍 넣어서
1: 그렇지.
0: 고추냉이 풀어가지고 알싸한데 넣으면 꼭지 쨍하니 얼마나
1: 그렇지,
0: 맛있는데
1: 그렇지. 마지막에 그 액기스 네. 먹으면 진짜 남은 겨자 다 먹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코가 쨍한
0: 아 맛있겠다.
1: 마지막 한 군데만 좀 네네. 소개할까요?
0: 자

0: 88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령에 가서 보리 굴비 정식을 야무지게 먹고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해서 그날이 생일인 줄 알았다니까요. 다음에도 이 코스로 갈 거예요.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는 저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헷갈렸어요. 녹차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셨죠. 보성이 가셨나 그랬더니 보니까 보령이네.
1: 보령이야, 보령이야.
0: 아, 또 이제 녹차하면 또 보성분들 아쉬워하실 테니까. 하지만 요즘은 이제 녹차 가루가 워낙 정말 많이 퍼져 있으니까.
1: 그럼요.
0: 보리 굴비 정식을 먹고 녹차, 원래 보통 보리 굴비를 갖다가 녹차물에다가 많이 말아서 먹잖아요.
1: 예, 예.
0: 그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둥글레차나 숭늉에다가 숭늉을 차갑게 시켜가지고, 아, 벌써 침상기도 또. 네. 숭늉을 착각해 시켜야 돼. 근데 그 숭늉 안에 누룽지 건더기가 있잖아요. 그 누룽지 건더기를 싹 긁어 모은 다음에 꾸덕꾸덕 말려 있는 보리굴비를 진짜 그 이제 숯불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을린 걸 갖다 턱하고 얹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입가심을 낙지 젓갈을 딱 씹어줘야 돼요.
1: 야, 좋다.
0: 그러면 정말 네. 보령에 이런 집이 있으려나 했는데 있네 보니까. 에.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너무 맛있겠다.
1: 아, 너무 힘드네요.
0: 아, 오늘이 내 생일인 줄 알았네.
1: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8: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0: 워킷 안전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지난주에 이어서 보령. 와, 네. 이제는 좀 그래도 만족할 만큼 돌아다녔어요.
5: 그러니까요. 실은 저희가 지난번 시작했을 때 약간 뭐 통닭의 순대볶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만 그 콜라보 메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조개부터 뭐 없는 게 없거든요.
3: 진짜네. 네.
5: 저는 대천해수욕장이랑 머드축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잊었던 보령을 이참에 다시 한번 가볼랍니다.
3: 맞아요. 여름에 또 즐길 보령이 풍성하게 느껴졌던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셰프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어떤 곳으로 또 떠날지
5: 맛있는 지역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덥고 습하지만 퇴근길 온 하늘이 핑크색으로 물드는 핑크스카이를 볼 수 있어 여름이 좋다는 분도 많아요. 핑크스카이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대기 중 습도가 많아야 하고 비나 바람으로 공기 중에 먼지가 씻겨나가 빛 투과율이 높아져야 하고 무엇보다 노을빛을 반사할 적당한 높이의 구름이 있어서 거대한 스크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연들이 만들어낸 자연의 합작품, 지친 퇴근길 하늘이 선사하는 작은 이벤트. 오늘 저녁엔 핑크스카이를 볼 수 있을까요? 8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